0: 이거 비슷한. 예? 중국집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집 저 북경간 간판 계속 봤는데 짜장면 먹어봤는가? 그렇게 이게 하나 들어가서 메뉴 하나하나에 요 짜장 맛은 어떻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요 짬뽕은 어떻게 만들고 저렇게 여름 짬뽕은 어떻게 겨울 짬뽕은 어떻게 다르겠죠? 그리고 짜장면 먹을 때 음식을 먹겠다 먹어야 되겠네. 유산소를 먹어야 되겠네. 탕수육을 같이 먹어야 되겠네. 이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예? 요게 여섯 군데의 기간을 내고 그 속에서 대하여 접촉함을 내며 이 촉 요게 바로 이게 제 암환이거든. 그래서 접촉함을 받아들이면 요게 수 요게 바로 분별 의식이거든요. 요게 상속상이라고 그러고 그 위에 거는 분별지 상응념이라고 그러고 밑에 거는 부단 상응념이라고 그래요. 그 받아들임으로 사랑을 내고 사랑이 자라서 치함을 내고 요게 이제 집치상이라 하거든. 집치상이라 그러고 요걸 갖다가 우리는 상온이라 그러거든. 상온. 치함이 늘어서 유를 내고 또 상온 뭐 또 유 요걸 행온이라 그러거든. 행온. 왜 식수상행식 들어보긴 했죠. 색적식은 공적식적 수상행식 역부여시 하잖아요.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한다, 그죠? 그래서 자세히, 여기 자세히 다 써놓은 거예요. 오원과 12연기와. 그걸 알고 이렇게 딱 글을 보면은, 와,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네. 어떻게 이렇게 써놨을까? 그렇게. 모르는 사람은 누가 바둑을 뜨든지 말든지 이게 이제 진지도 모르잖아, 지금. 예? 죽어봐야 맛을 알지. 태어나고 늙고 죽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모를 때는 무조건 경전을 따라서 우리가 설명하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예? 안달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슬프고 괴롭고 시끄러움을 내나니 요거는 이제 가보예요. 가보. 그리고 요걸 갖다 우리는 세곤이라 그래죠. 세곤. 시곤, 수곤, 상곤, 행곤, 세곤 있잖아요. 요거 이제 가보. 생로병사 하잖아요. 생사가 바로 세곤이에요. 이래여 중생이 고통 속에서 생작하니와 이런 속이 모두 공하여 나와 내 것을 이유했으며 나와 내 것을 요거는 이제 안쪽에 있는 교만 아집 아예 아치 아만이 요게 나와 내 것이래, 똥꼬집이라. 요게 이제 대빵이 돼가지고 나머지 걸 쭉 해거든. 그게 없어지면은 나와 내 것이 안쪽에 아만이 사라지면 무생법인이 되면은 아르마리도 없고 깨닫지 못하고 짓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초목이나 돌과 산과 같으며 안쪽에 내가 쏙 돌아버려. 재범무와 재행무상, 예? 일체 계고가 싹 다 사라지고 나니까 영상도 다 일체 유의법 염호한 포형인 줄 알았던데 뭐가 중요한 거야? 아만이 빠져야 된다. 교만이, 예? 그래 중생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보살은 모든 중생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고 큰 자비와 지혜를 내어 또 생각하기를 이 중생들을 내가 끈지어 필경까지 안락한 곳에 두게 할 것이니 그러므로 뭐라고 적어놨어요? 안락한 곳에 안락지초 이 안락동에 왜 두노 이게 그러므로 큰 자비와 강명과 지혜를 낸다고 하느니라. 요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혹시 시간이 되면 한 10분쯤 다시 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조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1: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2: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1: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3: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1: BTN은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3: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5: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

0: 구인사.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2000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법문안 입을 벌리기 전에 여러분이 이 법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다 설하고 들어 마친 것입니다. 기는 불출구라. 참다운 말은 입에서 나지 않는다. 우리는 안입이 설시니 육근문을 통해서 모든 걸 느끼고 사량하고 끝없이 상념 속에서 사는 살림살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 자리는 이러한 육근문을 꽉 닫아내고서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안입이 설신이 상념 속에서 24시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고 본다고 하면은 그러한 상념의 세계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한계가 닿아서 영원하지 못하는 찰나찰나에 물이 흐르듯이 살아가는 중생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근본 빛나는 자리, 그 주인공은 그러한 백년 인생의 상념 속에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불생불멸하는 빛나는 그 생명의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법당에 앉아서 잠시 죽비를 치고 조용히 그 세계에 몰입했던 것입니다. 죽비를 시본 마지막 때리고 그 세계에서 깨어나서 이 사바세계에 눈을 돌림으로 해서 오늘날 이 노장이 얘기를 여러분이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근문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극히 한계가 있고 막힘이 있는 법입니다. 참으로 그 자리는 막힘이 없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항상 여여하게 빛나는 그 자리인데 우리가 한계가 있고 사량 분별로 통하는 이러한 막힘의 상념 세계에서 그 자리를 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러한 상념의 세계를 더듬어서 상념이 닿지 않는 그 세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49년 동안이나 많은 이론을 전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도 나는 설한 바가 없노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상념이 닿지 않는 세계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류 문화라는 것은 이러한 상념의 세계에 바탕을 두고 아직도 부처님이 깨친 근본의 세계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 이 문화는 항상 병폐가 따르고 모순이 따르고 갈등이 생기고 초조 불안한 그런 그림자를 파헤치지 못하고 있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류는 항상 신음하고 앓고 투쟁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근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과학 문명, 서양의 모든 종교 철학, 인류의 모든 문화가 아직도 석가모니가 깨친 그 자리를 이루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문화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요 쪼가리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날 인류 사회는 투쟁하고 서로 갈등 속에서 헤매는 현대 문화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대결하고

전체 단체가 대결하고 모든 사상이 대결하고 있는 와중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도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해서 참으로 행복에 되는 그 참다운 인류 문화에 더듬어 가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투철히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오늘날 문화가 부처님 세계에 더듬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 불교는 이론이 아니고 학설이 아니오 모든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체험, 직접 우리 생활에 체달해 얻는 진리가 이 불교입니다. 아는 거하고 내가 잃은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각자가 가만히 현재 자기의 위치를 한번 돌이켜 볼 때, 바로 이 번뜩거리는 섬광, 이 현재 일찰나간의 우주의 모든 이치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다른 어느 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은 멀고 가깝고 차를 타고 혹은 걸어오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몸뚱이가 앉아 있다는 것보다는 이 산승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는 빛나는 그 자리가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군분들을 통해서 산승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빛나는 자리의 한 작용이지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힘이 따로 있고 듣는 힘이 따로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 자리는 무엇하고 찾아낼 수는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온갖 보고 듣고 상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자리가 과연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잠깐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 모양은 모두 다릅니다. 건강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좀 못나기도 하고 천차만별의 형형색색의 차별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 모든 상념을 구사하는 그 주인공 빛나는 핵심 자리는 일제 형상이 끊어졌습니다. 명상이 끊어졌습니다. 무엇하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무슨 색깔이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의 세계로서 그 자리를 그리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명상이 끊어졌다. 그러나 어느 시간에도 없지 않습니다. 과거 무한겁내 무시이래로 오면서 앞으로 무한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한 찰나도 없을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가 조만한 바늘 끝 하나 꽂을 수도 없는 좁은 자리에 일미진, 조만한 미진 속에 있으면서도 우주 삼천 대천 세계를 송두리째 집어삼켜도 조금도 구애를 받지 않는 그 자리입니다. 이것이 천지인 삼재의 근본이 되고 만법의 왕이 되어서 모든 세계를 창출해내는 주인공입니다. 호호탕탕하고 외외낙낙해서 그하고 비교할 길이 끊어지고 상대를 해서 겨나볼 자리가 떨어진 현연하고 묘묘해서 무엇하고 표시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것이 천지 만유가 생기기 전에 있었고 천지 만유가
부서져 가루가 돼 나.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절대적인 그 자리입니다. 참으로 있다고 하려니 아무리 찾아봐도 있는 위치를 찾아낼 수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 하려니 이렇게 분명하게 희로애락 소소영리하게 두두문물 화하초초 일월성신 그렇게 이렇게 분명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아는 약입니다. 있다고 해도 맞지 않는 것이요, 없다고 해도 맞지 않는 이 도리 하나를 서가모니가 깨쳐 알아섰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이 진리를 모르고는 어떠한 진리나 학설도 아직도 설륜발이 그러한 형태를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가모니는 도리수화에서 6년 동안 명상에 잠겨서 이 도리를 하나 발견해서 모든 생명이 방황하는 그러한 중생에게 각기설을 열어줘서 오늘날 모든 인류가 부처님 혜택 자비 광명 속에서 살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때 이것은 형상이 없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일체 명상이 끊어진 자리인데 분명히 여러분이 그 자리를 항상 24시간 잠시도 예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울고 웃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편안하고 괴롭고 앉고 서고 가고 오고 온갖 행동하는 주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러한 핵심을 걷어들이면 우주는 빈 껍데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여러분의 그 핵심체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해내는 조물주요, 창조주요, 절대적인 자리입니다. 모든 생명이 절대적인 그 자리가 바로 우주를 형성하는 근본 진리의 생명입니다. 우주의 생명체와 내 생명체가 둘이 아닙니다. 그래, 불교는 바로 이 둘아닌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문학은 그 절대적인 이 하나인 자리, 불이법, 둘이 아닌 이치를 깨트려서 말한 철학이나 종교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불교는 바로 이 불이법, 둘이 아닌 법, 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오, 너와 내가 둘이 아니오, 모든 차별은 하나다. 절대적인 이 하나야말로 대자비의 형성체입니다. 하나니 투쟁할 상대가 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니까 항상 찌그럭찌그럭하고 투쟁이 벌어지지만은 둘이 아닌 하나 때, 불교에서 말하는 이것이 이제 무아입니다. 절대 무아. 혹은 대아. 니니네니 하는 차별을 떠난 절대적인 아.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구경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나를 우리가 찰나 동안에 깨쳐낼 때 개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전 세계 인류 만유가 평화롭게 손을 잡고 살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은 항상 반목과 투쟁과 갈등과 시비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현 사회를 볼 때도 사회에 얼마나 그 파란 시비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부처님의 대자비, 절대적인 자비, 자비무적의 적이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 이 하나를 발견하지 않고는 인류의 참다운 행복과 평화는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인 법이 이게 부처님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표방하고 모든 것을 구원하는 역군으로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가장 평범한 진리입니다. 어떠한 위대한 힘을 과시하거나 어떠한 신비한 영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우주에 빛나는 그 진리는 절대 평범한 것입니다.

이상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평범한 진리가 매장이 되고 어떠한 곡해, 어떠한 허한 신비의 세계에 헤맨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헤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말씀도 약이 색전하나 이 음성 구하하면 신인은 행사도요 불능견열해라.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어떠한 빛깔이나 어떠한 음성이나 그러한 자기 중심 밖에서 매혹하고 따라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사도의 구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중생이 된다. 이런 말씀. 절대의 근본은 자기지, 자기 밖에, 자기 근본 생명 밖에 빛, 생각을 돌린다고 하면은 헤맨다. 이 절대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평범하고 절대적인 이 진리, 가까운 진리를 외면하고 항상 우리 미한 중생들은 바깥으로 헤맵니다. 손을 허공에 허우적거리고 구해, 나를 구해줄 무슨 위대한 조물주나 신이 있느냐 헤매고 나밖에 어떠한 기적이나 요행수가 있느냐고 살피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모혈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자기 그 일념, 자기를 성성착취해서 자기를 발견하라. 청정 만론이 바로 이 한마디의 광역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눈앞에 있는 가까운 진리를 외면하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보니 죽비를 딱 치고 여러분 앉아서 오간의 문을 딱 닫아매고 빛나는 그 주인공을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보도 연기자냐고 모든 이치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발견, 이 자기 발견이 바로 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 밖에 어느 한 생각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헛수고요,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그 핵심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이 도대체 무엇이냐? 꼬집으면 아픈 줄 알고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온갖 희로애락을 구사하는 그 주체의 주인공이 과연 이게 어떻게 된 물건이냐? 항상 쓰면서도 그 정체를 모릅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 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10개 가족 12명까지 각인해 드리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 기일 제사를 공인해 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 판매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나무판 앞 뒷면에 1511종, 6802권에 달하는 불교 경전을 빼곡하게 새겨놓은 81258장의 기록물, 바로 팔만대장경이라고 알려진 세계 기록 유산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입니다. 자, 고려대장경은요, 13세기에 고려 왕조가 제작한 불교 경전이고요, 재경판은요, 고려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 해인사에서 제작한 추가본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아,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은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당대 최고의 인쇄 기술과 간행 기술을 보여주는 사례로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 아, 각각의 판목에 통일된 서체로 하나하나 아름답게 새겨진 글씨에서 이 제작된 후 700여 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완전한 판본을 찍을 수 있는 내구성. 야, 이것만 봐도 13세기 당시에 정말 우수한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문으로 번역된 대장경 중 가장 정확한 판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곳에서 이 불교 경전이 전해져 왔지만요, 산스크리트어로 만들어진 이 원본의 내용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은 고려대장경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주변국이요, 고려대장경의 이 판본과 목판을 요청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본과 함께요, 목판 판각 기법하고 기술, 그리고 이 종이와 먹 등의 이 제조 기술도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문화와 문명의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죠. 마지막으로요, 이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은요, 오늘날에도 판본을 찍어낼 수 있을 만큼, 오, 도대체 이게 몇백 년이 흘렀는데, 그죠? 원형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 15세기에 건립된 해인사 장경판전이 바로 그 비밀의 열쇠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 장경판전은요, 대장경 목판 보관을 목적으로 지어진 세계에서 유일한 건축물입니다. 건물의 배치, 창의 위치와 크기, 통풍,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구조, 실내 온도와 습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배열된 판가 등 정말 이 탁월한 과학성으로요, 대장경판이 오늘날까지 변경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왔습니다. 자,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이 고려 대장경판 및 재경판. 아, 정말 이 지나간 과거의 유산이 아니고요,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 심치는 역사 그 자체 문화입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불교평론이 창간 27주년을 맞아 AI 시대 인간과 불교의 역할을 짚어보는 학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불교 인공지능을 만나다를 주제로 학자 7명이 철학적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태고종 양주 청년사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인 영산제 방식으로 49일 지장기도를 원만 회향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천도에 참여하는 각자의 자세를 되돌아보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서울 봉은사도 49일간 이어온 백중기도를 회향했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은 백중의 참뜻은 스스로 공덕을 쌓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신행으로 이어지는 데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산 정법사가 백중 회향을 맞아 대보 부모 운중탑과 탑비를 108년 만에 원형 복원하고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효와 보은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웃을 향한 자비 나눔까지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AI가 사회를 빠르게 바꿔나가는 현재, 인간의 사고와 판단, 나아가 윤리적 가치관까지 AI가 대신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불교 인문학의 대표적인 담론장으로 자리매김해온 불교평론이 창간 27주년을 맞아 AI 시대의 인간과 불교의 역할을 짚어보는 학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불교 지성들의 담론장 역할을 해온 불교평론이 2016 만해축전 일환으로 창간 27주년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챗GPT 이후 인류 문명 전반에 거센 충격을 주고 있는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불교 인공지능을 만나다를 주제로 정하고 석학 7명이 참여해 불교 철학적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2: 인간의 거의 모든 역량을 대체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이 출현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예고와 함께 7분

0: 전문가를 모시고 그 의견들을 들으시면서
1: 구본권 AI와 리터러시 연구소장은 생성형 AI가 자율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인간 문명 운영 체제인 언어를 정교하게 구사하게 됐다고 현상을 진단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류의 신념 체계가 해킹당할 위험이 있다고 짚은 구 소장은 AI를 인간의 집단적 업이 반영된 인공 자녀로 바라보고 올바른 윤리적 데이터를 물려주는 연기적 책임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AI의 많은 문제들은 인간 공동체의 욕망과 가치 그리고 선택이 집결된 결과의 소산이라고 하는 거죠.
1: 허남결 동국대 명예교수는 미래학자 피터 허숙의 담론을 인용하며 기술적 특이점에 앞서 10년에서 20년 내 윤리적 특이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허 교수는 인간이 생각하는 힘이나 돌봄, 추모 같은 자비실천을 AI에 외주화할수록 존재론적 퇴행을 겪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AI가 상호 영향 속에서 함께 발전하는 중도적 윤리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3: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양, 수행 이런 것은 AI 시대와 관련돼서 가장 우리가 불교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종교적, 인문학적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교학 측면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안환기 능인대학원대 교수는 AI의 데이터 입력을 전우식, LLM의 패턴 추론을 제6식의 비량작용에 견주며 AI에는 자신이라는 집착을 일으키는 제7말라식과 업을 저장하는 제8아뢰야식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I는 스스로 성찰하는 자증분이 없기 때문에 환각현상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불교평론은 인간 고유의 불성을 지켜내고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윤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담론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인단 321명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위원장 태성스님 등 위원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435차 회의를 열고 선거인단 321명 중 18대 중앙종회의원 81명에 대한 자격이 이상 없음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어 교구선거인단 232명의 자격을 확정했으며 자격 이상자 8명 가운데 4명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직할과 11교구에서 중복 선출된 정문 스님 대신 11교구 예비후보 성광 스님을 재산 미등기로 자격이 상실된 13교구 지연 스님 대신 범서 스님을 분담금 미납으로 자격이 상실된 14교구 범산 스님과 24교구 법경 스님 대신 요선 스님과 대일 스님을 각각 선출해 교구 선거인단 240명을 확정했습니다. 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10월 15일 실시하기로 했으며 후보 등록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고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10월 1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1일 산중총회를 앞두고 월정사 차기 주지 선거에 입후보한 네 후보 가운데 임기 중 분담금을 체납한 도환 스님을 제외하고 인광, 설암, 해공 스님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으며 구성원으로 비구 158명, 비구니 32명, 총 190명을 확정했습니다. 천태종이 네팔 대홍수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네팔 국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발언했습니다. 천태종은 어제 네팔 대홍수 참사 애도문에서 이번 참사로 슬픔을 겪고 있는 네팔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특히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가 자리한 네팔은 한국 불교와도 오랜 인연을 이어온 곳이라며 네팔이 겪는 어려움을 결코 멀리 있는 일로 느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험난한 여건 속에서 수색과 구조에 힘쓰는 노고에 감사하며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재회의 기쁨이 찾아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천태종은 이번 참사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지극히 발언했습니다. 효행의 가치를 되새기는 백중을 맞아 태고종 양주 청련사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인 영산제 방식으로 49일 지장기도를 원만 회향했습니다. 회양법회 법석에 오른 상진 스님은 천도의

0: 합의원은 각자의 자세를 되돌아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1: 타종과 함께 시작된 양주 청년사 백중 49일 지장기도 회향법회. 대적광전 앞마당에 태진과 발화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조상영가를 태운 손수레가 일로왕번을 따라 대적광전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대령과 관욕, 살풀이 의식이 이어지고 대중은 일제히 신중단을 향해 삼배를 올리며 법회의 원만 회향을 발언합니다. 백중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천도 의식을 봉행하는 가운데 태고종 청년사는 백중 당일 영산제 형식으로 기도를 회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사로 나선 태고종 총무원장, 청년사 회주 상진 스님은 기도와 천도를 대하는 스스로의 자세를 돌아봐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입으로만 지극한 정성을 말하고 마음으로 담지 않으면 진정한 정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2: 입으로만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극한 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면은 그때 이제 또 쓴일 나는 거예요.
1: 스님은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하기 위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하한 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 천도했다는 백중의 유래를 전하며 업과 윤회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중날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모시는 이유는 각자의 업을 닦는 일로 정리했습니다.
2: 여러분들이 전생에 갖고 있던 업을 닦는 거야. 조상님한테 고마움을 표했잖아. 그동안에 함께 해주신 고마움과 함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백중제를 모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1: 스님은 또 천도제를 영가뿐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의 한 방편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자들이 인연법을 빨리 깨닫고 중생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길 당부하며 참된 복덕은 물질을 베푸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한거 해제일이기도 한 백중을 맞아 청년사 대적광전을 채운 대중들은 용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동시에 각자 업을 돌아보고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값진 정진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서울 봉은사도 49일간 이어온 백중기도를 회향하고 하한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는데요. 주지 원명 스님은 백중의 참뜻은 조상을 위한 기도를 넘어 스스로 공덕을 쌓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신행으로 이어지는 데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하한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조상과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백중날. 최진식 봉은사 신도회장과 강백규 사무총장이 주지 원명 스님에게 꽃다발과 공양물을 올립니다. 49일간 이어진 정진의 공덕을 승보 공양으로 회향하는 순간입니다. 봉은사가 지난 27일 백중 회향과 하한거 해제를 맞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원명 스님은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무간지옥에 떨어졌듯 업의 과보는 피할 수 없지만 공양의 공덕은 영가를 구제하는 위신력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공덕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수행의 바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부처님께서는 그냥 열심히 6년 고행하고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님이 되신 거 아니에요. 공덕을 쌓은 거예요. 부처님 전생에 공덕 쌓은 거 보면 배고픈 호랑이한테 내 몸뚱아리를 먹이로 줬어요. 그럴 정도로 공덕을 쌓으신 겁니다.
3: 이어 스님은 조상을 위한 백중 기도를 넘어 살아있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미리 공덕을 닦는 생전 예수제로 신행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이 쌓은 공덕은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족과 함께 수행하고 공덕을 짓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4: 함께해야 이 사회가 밝아지고 맑아지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극락세계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3: 영가의 넋을 달래는 깨끗한 물한 잔을 올리고 49일간 기도를 천도제로 마무리한 불자들은 이번 백중기도가 효행을 넘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5: 우리 아들에 대해서 아량이 생기고 걔한테서 집착하는 마음이 많이 내려앉았어요. 부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6: 내 마음이 편안하다. 즉 소위 얘기해서

0: 고통이 없는 이 순간만이라도 잠시만이라도 고통이 없는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30도를 웃도는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서도 경내 야외까지 가득 메운 3천여 명의 불자들.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시작된 백중기도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을 밝히는 신행으로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0: 내 원형 복원하고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효와 보은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웃을 향한 자비 나눔까지 실천한 정법사의 백중회양법회를 부산 경남지사 김효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마산 정법사 만불전이 조상의 넋을 기리고 부모의 은혜를 되새기는 불자들의 기도 원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법사는 지난 27일 백중 7제 회향법회와 함께 대보 부모 은중탑 탑비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탑은 1918년 정법사 초대 포교사 경봉당 정석 대종사가 효와 보은의 원력을 담아 세운 성보로 올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정법사는 이번 복원 과정에서 탑비와 함께 장지연 선생이 지은 창건기도 원형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주지 광우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복원 과정을 대중에게 소개하며 백중과 부모 은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2: 막중하기로는 부모님의 은혜가 가장 중하고 위 없는 은혜로는 부처님의 은혜가 가장 중하다. 때문에 도반들과 함께, 불자들과 함께 대보 부모 은중탑을 모셨다.
1: 정법사는 백중의 의미를 담은 음성공양도 함께 올렸습니다. 문수선음 합창단은 부모의 은혜를 담은 창작곡 말하지 않아도를 선보였고, 분다리카 합창단은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제막매가를 불러 백중의 참뜻을 기렸습니다. 이와 함께 정법사는 이웃나눔 실천에도 동참했습니다. 마산 합포구청과 창원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복지기관에 공양미 4,000kg을 전달하고 유기견 협회에는 후원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2: 법회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하시는 우리 대중들이 전국에 자랑할 만하고, 그다음에 제 때마다 행사 때마다 와닿지 않고 봉사해주는 진행단체들, 봉사단체들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
1: 부모의 은혜를 되새기고 이웃의 자비를 나눈 이날 법회는 108년 만에 원형 복원된 탑비와 함께 사부 대중의 마음에 오래도록 새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김효동입니다.
0: 조계종 명예 원로 의원이자 한국 선불교의 매글이었던 현봉당 근일대종사의 49제가 어제 고운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고운사 사부대중은 49일 동안 이어진 기도와 추모의 마지막 자리에서 현봉당 근일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평생 수행자의 길을 걸어온 스님의 삶을 되새겼습니다. 근일대종사는 1980년 고운사 주지로 부임한 뒤 35년 동안 매월 철야 참선법회를 이끌며 수많은 사부대중에게 참선 수행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또한 참선 수행과 후학 양성에 헌신했으며 고운사를 비롯한 여러 도량에서 수많은 불자에게 간화선 수행의 길을 전한 한국 선불교의 대표 선지식이었습니다. 고운사 회주 호성 스님과 주지 등운 스님은 큰 스님께서 남기신 법향과 수행 정신이 우리들의 정진 속에서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한 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 에너지를 삶의 힘으로 활용하는 불교식 감정 해방법을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BTN 부타로드 시즌2 진행자인 자연 스님이 펴낸 책 부처의 감정 수업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화와 불안, 질투 같은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태도를 전합니다. 불완전한 자신과 삶의 모순을 회피하지 않고 끌어안으며 감정의 주도권을 타인이 아닌 내가 쥐어야 한다는 점을 명쾌하게 짚어냅니다. 특히 감정을 억누르고 비우는 마음 공부에서 벗어나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감정을 내 편으로 만드는 유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자연 스님은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쓰는 것이라며 책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는 위안을 얻길 기대했습니다. 8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 모임 불교광장의 해종행위 규탄 소식, 그리고 저스트비 홍대 선언의 제3회 세계평화를 위한 하루 수행 개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불교광장이 제30

1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흑색 선전과 총무원 청사 점거, 사회법 제소 등 종단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불교 광장은 8월 18일 성명을 내고 모든 후보와 선거인단에게 종원 종법에 따른 공정한 선거를 당부했는데요. 특히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 등 흑색 선전을 비롯해 폭언 폭행과 청사 점거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외부 언론을 통한 종단 내부 문제의 무분별한 유포와 경찰 고소, 고발, 법원 소송 등 사회법에 의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불교 광장은 종원 종법을 유린하고 화합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평화와 한일 화합을 기원하는 수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저스트비 홍대 선언은 8월 15일 경내 선불장에서 제3회 세계 평화를 위한 하루 수행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 영국 출신 참가자 등 2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출가한 일본 출신 법여 스님이 프로그램을 이끌며 한일 화합의 의미를 더했는데요. 참가자들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평화를 위한 발언문을 낭독하고 싱잉볼 소리에 맞춰 좌선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며 평화를 위해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

상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0: 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지켜나아가면 그의 얼굴빛은 밝고 깨끗하리.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며 지나간 일을 슬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때문에 시든다네. 낯으로 잘 리운 푸른 갈대처럼.

엔용 주견 무진신 변제 삼모전 이리

삼천세계무법설법

강인능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예자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삼재망중중 무진산보자존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국조

진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남 목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 풍조 만민 안락 천하 태평 불일정이

세계 차사 천하 남선 노조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 불공 예배 동참 인연 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태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 무생 법인지 대원 범어사 참배 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 사방 출이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 소멸 일일요 천상 지경 시시 무백해 지제 소상고월 복해 의왕량 지대원 연우원 세세 상행 보살도 구경 원성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아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BTN 부탁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까지

0: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1: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

내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신실나기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팔 때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화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굽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일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정정범행 닦고 닦아쓰리같이 음한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근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DTN 붓다웨이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수정업주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력심주 오마미라흥카자라 오마미라흥카자라 오마미라흥카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진안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예원성치진안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역시염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 장기절을 올리고 시급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장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0: 보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 주십시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차 백거이 지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지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워.

0: 때이라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오늘은 7월 백종 3개월간 결제를 해서 해제하는 7월 백종입니다. 7월 백종 하한거 해제 7월 백종날은 또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국가적으로 행사를 했지만은 지금은 절에서 행사를 이렇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인사에 그동안에 신도님들이 천도를 하는 분도 많고 그에 또한 기도하는 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 오늘 함께 오늘 7월 백종 해제를 맞이했습니다. 방금 산성이 법상 위에 올라와서 무견히 말이 없이 앉아있다가 주장자를 세 번 치고 들어보여 드렸습니다. 오늘 해제를 맞이한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주장자를 들어보인 이것이 해제라고 해야 옳습니까? 아니면 결제라고 해야 옳습니까? 이것은 해제도 결제도 총이 아니라고 옳지 않다고 해도 또한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옳으냐, 이겁니다.

나가로다. 100일간 결제다 해제다 하는 것을 다 몰록 잊은 곳에 불 속에는 연꽃이 피고 새나무에는 꽃이 피는도다. 돌 사람은 수미산 정상에서 홀로 잠을 자고, 나무 여자는 십자 거리에서 향을 팔미로다. 아! 억! 거밀 대중께서는 도리어 아시겠습니까? 만약 알지 못했다 할진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가나라. 지금 무슨 시절 인연을 말하는가? 흐르는 시냇가에는 버드나무가 황금의 빛의 곡선을 길게 드리워 있고, 산중에는 꽃이 활짝 핀 곳에 푸른 숲이 병풍처럼 물리쳐서 둘러쳐 있어서 흰 구름은 푸른 산에 걸쳐 있으니 산성의 뜻에 흡족하도다. 참으로 좋구나. 하늘에는 하하로운 기운이 가득하고 땅에는 따뜻한 봄 기운과 빛이 충만한데, 마음의 도장을 새기지 아니해도, 말로 설해주지 아니해도, 신령스러운 글을 항상 베풀고 있음이로다.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알아 얻는다면, 크게 베푸는 육바라밀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로는 쫓아 모든 부처님과 조사 스님의 발우와 포대로 밝은 볕에서 일체를 다 담아내어서 모든 사람에게 맡기리라. 동쪽으로 던져주고 서쪽으로 던져줌이라. 이렇다고 해도 얻어짐이니 꽃이 떨어짐에 뜻이 있어서 흐르는 물을 따라 흘러가네. 이렇지 않다고 해도 얻어짐이니 흐르는 물은 무정해서 떨어진 꽃을 흘러보내네. 이렇고 이렇지 않은 것이 총이 다 얻어짐이니 항상 강당삼을 자고 세우는 곳에 100가지 꽃향기를 기억함이로다.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 즉 본래 마음으로 돌아와서 부처로 살아가기에 출가를 했고, 우리 모든 불교를 믿는 불자들도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것입니다.
부처로 바꾸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두를 창구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각자가 창구하고 있는 화두를 일념 선정의 힘으로 타파해야만 됩니다. 이번 결제에 그동안에 절에 다니는 모든 신도님도 그렇고 자신에 대한 이 화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분은 다시 두문불출하고 열심히 창구해서 하루빨리 화두를 타파해서 열심히 정진을 끈을 놓치지 않고 틈을 두지 않고 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창구에 공부해가지고 깨닫지 못한다면 한평생 허망한 인생을 살고 가는 것입니다. 틈이 없이, 이 화두는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틈이 없이 화두를 철저하게 창구해서 밀고 나간다면 거기에서 깨달음이 반드시 오는 것이고 또한 오도성이 저절로 척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해제를 맞이한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필경에는 일꾼을 그러면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일자

한다로다. 해가 길어지니 한가한 낮이 오래 가고 봄이 깊어지니 녹음이 더욱 우거지미로다.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0: 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1: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1: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보를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6: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0: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나상도 지혁진의 그럼 열정.
3: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4: 네.
3: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3: 왜요, 왜요?
4: 지혜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 봐.
3: 왜요, 왜요?
4: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3: 아유, 아닙니다.
5: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준입니다.
4: 와.
5: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4: 이거 진짜 레전드. 이 노래를 딱 부르고 내가 마이진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6: 피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4: 안녕하세요.
6: 가장 떨렸던 노래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5: 좋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답이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안거를 성만 하고 병원은 여름 철제 대중이 덕숭산 대웅전 해제법회에 다 모였습니다. 창하다, 거룩하다. 대종소리 쾅! 유화독존이요, 통각삼천 씨아가 이놈이로다. 궁극이요, 구경이라. 두두가 한 덩어리, 이, 뭘까? 사자, 포효의 짐승들, 머리 터지네. 출렁은 더욱 싱그러워, 돌아서서 미소 짓네. 납자의 옥깃바람에 천지가 이멀까로다. 이멀까. 백척간두 진일보. 어떤 것이 백척간두 진일보입니까?

만공스님 경진교요 관세음보살 태자대비 사랑이로다. 넘실넘실 지신바다 출렁출렁 꽉찬바다 일체가 부처님이요 일체가 달마야 중이로다. 크게 터져 닮아요. 하늘 땅이 홈업선신 짓고받고 짓고받고 통쾌한 하늘 언제나 먼저 와가지고 활짝 웃고 있네. 6월 연암 산하 연암산 산 아래가 확연히 다 드러나 야이니 무사 태평가 들 사람 가고 오고 태평가로다. 끝없는 관세음보살 대자대비 사랑 무진삼보 대자대비 꽉 찬 지신바다 출렁출렁 끝파도 걸음걸음 삼계대사요 사생자부요 시하요 본사로다. 눈뜨면 백척간도 티끌먼지도 찬탄할 수밖에 없네. 막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야 이 물건이요 바람일 이 맛이요 마하반야 바람일 아 마하반야 바람일 전전생부터 꽉 찬 이 물건 이 물가에 푹 신젖어 깊은 숨이 쉬어지네. 밤새워 파도 소리 산천이 흐뭇 못합니다. 원담 스님 쉬어 한 말씀 일육시중 구장일물 하루는 일육시중 12시간 하루종일 딴 일이 있을 수 없네. 천만년 휴식하고 금방 눈을 떴네. 가지마다 봉우리마다 끝파도 생명의 끝파도 새세상 새천지 생기충천이로다. 걸음걸음 관세음보살 대자대비 사랑 온 산천 툭 터진 하늘 언제나 생각아 피네. 팔을 벌려 다 놔주는 저 무진삼보 대자대비 나무 이정성을 받으소서. 암이 거룩하다 타불 네가 부처님이었네. 나무 아불 눈뜨면 금시초문 새벽이요 처음이요 시작이다. 쏟아지는 별물이 은은한 여명 새롭고 새롭다. 이놈이었네 이 물건이었네. 두드물물이 대종소리요 피는 꽃 흔들리는 풀이로다. 푸른 하늘 가을 바람 추산의 전설이로다. 대종소리 쾅 절절히 확인해주는 애불법문 납자 공부는 손에 쥐어지는 반사신경 법문입니다.
매일 친절하게 접하고 있는 부처님의 칠설 법문, 반야심경 법문. 노승은 마당서는 울력에 안 나오는 대중 방 찾아가가지고 빗자루로 창문 살을 사정없이 비질합니다. 큰도량 선불장 노승과 함께하는 큰절 대중생활 애불 빠질 수 없네. 울력 빠질 수 없네. 노승의 서실에 핏길이 싱싱해집니다. 대중처소는 찬병이 없습니다. 업장이 붙을 수 없고 사심이 붙을 수 없습니다. 선불장이요 판도방이요 못난 나태 고쳐주는 대중처소 화두 납자는 한 번 보고 나면 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망상산란이 이놈이요 흐름거름 생기충천이 뭘까로다. 크고 작은 비바람이 발바닥으로 잦아지니 세상이 지심바다 지심귀명에 원공법계 재중생 모든 것은 한 덩어리 이 그 속에 두 물건이 있습니까? 자타일시가 성불도 자타가 일시성불이라 눈뜨면 확철되오 이 뭘까? 자타일시 성불도 길도 망고의 길은 이 뭘까입니다. 청풍납자 휴화독존 오직 이 한 단어 이 뭘까? 야야 퍼불면이요 조조 황공기 밤마다 부처님 안고 자네 아침마다 침마다 토리와 함께 일어나는 이 부처님 욕식 불거쳐 지저성시 부처님 간 곳을 알고 싶은가 오직 이 말소리 이놈이었네. 꽉 찬 생명에 이고요 관세음보살 한마디에 해제하늘이 내 심장이 됩니다. 하늘 한번 쳐다보면 툭 터져가지고 얼마나 시뻘건 심장 피가 활활 돌아가니 얼마나 시원합니까? 모라모라 한 덩어리 뭘까? 가덮는 허공이 뭘까요? 화두 덩어리 꽉 찬 허공이 내 생명 덩어리 이 뭘까? 숨통이더라 이 뭘까?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3: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르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

목회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분류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각은 영원의 길이며 무지는 죽음의 길이다. 그 영혼이 깨어있는 이들은 영원히 살 것이며 그 영혼이 잠든 이들은 이미 죽음의 집에 들어섰다. 이를 분명히 깨달은 이들은 그 자각 속에서 법열에 넘칠 것이며 다시 이 거룩한 길에서 기뻐할 것이다.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0: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0: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30일에는 월암 스님을 모시고 간화선 수행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량사 건강학님 지도법사 정한입니다. 오늘도 역시 엄마가 아들에게 주는 시 랭스턴 휴스. 아들아, 넌 너에게 말하고 싶다. 이 인생은 내게 수중으로 된 계단이 아니었다. 계단에는 못도 떨어져 있었고 가시도 있었다. 운명이 났지. 바닥에는 양창자도 깔려있지 않아. 맨 바닥에서. 그러나 난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단을 올라. 층계참에도 도달하고 모퉁이도 도달하고 올라갔지. 그러나 아들아, 너도 도달해보지 마라. 계단 위에 주저앉지 마. 왜냐하면 넌 지금 약간 힘든 것일 뿐이야. 너도 곧 그걸 알게 될 테니까. 지금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야, 나도 아직 그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 난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러고 있다. 내게 수정으로 된 계단이 아니지. 우리 모두 다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이 시는 한 번쯤 읽어줄만 합니다. 인생은 수정이란 게 뭡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깨끗하고 막잖아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계단에는 못이 떨어져 있었다 했습니다. 못이라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죠. 상대가 나의 인격을 무시할 때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게 바로 못이죠. 그 못은 쉽게 빼지지 않잖아요. 그 나무에 박은 못은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박힌 못은 빼지지가 않죠.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과거 이야기를 들미기는 것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들미기는 것도 그 못이 빼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못을 빼는 것은 새로운 모습, 더 밝아진 모습, 상대를 더 아껴주고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많은 상처를 입기 때문에 못도 떨어져 있었고 또 가시도 있었습니다. 비난받고 욕설 많이 받았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인구가 우리나라만 해도 한 3천만 되잖아요. 그 중에 절반은 나를 칭찬하면은 절반 되는 분은 나를 비난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부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해주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은 나한테 잘해줄 때, 나한테 이득을 줄 때 칭찬하고 아 당신은 나의 친구야 하지, 나한테 이득을 주지 않을 때 커피를 사주고 빵을 사주고 음식을 사주고 하면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고 얻어먹기만 한다면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가시도 있었다 했잖아요. 비난받고 욕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상처 주는 마음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비난과 욕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은 못이 박히지 않을 것이고 비난과 욕설이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당신이 보기에 내가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판자에는 구멍이 났지. 구멍이란 게 뭐겠습니까? 웅덩이죠. 절망이죠. 뭐 일을 해나가다가 앞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거기 절망에 빠졌다잖아요. 절망이 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될 때 절망이 아니죠. 아,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희망의 끈이 되잖아요. 그 사실을 알면 절망이 아니죠. 바닥에는 양탄자도 깔려 있지 않았다. 맨바닥이어서 했습니다. 우리는 늘 태어날 때 맨바닥에 태어났잖아요. 빈손이었잖아요. 빈손으로 해서 태어났지만은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을 찾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TV 같은 데 보면 그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난 거 이런 거 볼 때 거기에 생활하는 분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궁핍하고 힘들고 공포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 비하면 나는 하루하루를 너무나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때 내 마음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나도 계단을 올렸다. 층계참에도 돌아가고 모퉁이도 돌고 때로는 전기불도 없는 캄캄한 곳까지 올라갔지. 우리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내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행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앞길이 트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절에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강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뭘 해야 될까 할 때. 너무나 깝깝했죠. 그래서 강사로 들어가가지고, 법무사 들어가가지고, 학인들만 상대하니까 좀, 우리 불자님들한테 강의하는 법도 좀 배워야 되겠고, 강의하는 습관을 좀 들여가지고 해야 될 거고, 포교를 하려면 말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그때 포교국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강의를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증명되지 않는 초보자한테 강의를 맡겨주신 그 스님을 갖다 지금도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잘했느냐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서툴렀고 못했던 기억만이 남고 잘했던 기억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햇살이 비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아 너도 돌아서지 마라. 계단 위에 주저앉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약간 힘든 것일 뿐이니까. 힘들어야 뭘 성취했을 때 기쁨이 있거든. 힘들지 않아 보면은 성취의 기쁨, 성공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실패의 아픔을 진실로 참으로 겪어보면은, 야! 하는 환희의 순간, 얼만큼 내가 위대하고, 존귀하고, 기쁨이 환희로운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너도 그걸 알게 되니 지금 주저앉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애야 나도 아직 그 길에 올라가 있으니까 난 아직도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인생은 내게 수정으로 된 계단이 아니지. 늘 수정으로 된 계단이 아니지만 수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갖다 마칠 때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마쳐야 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야, 그 사람은 역경 속에서 그 역경을 견디고 뭘 피웠다? 환한 수정과 같은 연꽃 보러 가보십시오. 하얀 연꽃이 팍 피었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수정같이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재 보시면은 도화는 아까 서로 어긋나게 됩니다 했고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님이요. 다시 다른 부처님은 없으며 또한 다른 어떤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좋아했느냐? 아니었더냐? 비난하고 욕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도 주위의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하고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신 마음에 안 드니까 나를 욕할 수 있어. 인정해 주었습니다. 긍정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당신의 마음에 안 드니까 나를 비난하고 욕설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한다면 그 마음,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이 따로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이 넓은 포용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부처님과 같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인품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누가 믿어주길 바랍니까? 내 자신이 나를 내가 훌륭한 사람임을, 존귀한 사람임을, 세상에서 존중받는 세존임을 철저히 믿을 때 나의 말과 행동이 부처님과 같이 훌륭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행위를 해야만이 또 훌륭한

나를 비난하고 욕설 한다고 상대를 미워할 게 아니고 나는 과연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존경하도록 말과 행동을 하는지 또 우리 가족들에게 가족 늘 옆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생각이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나를 보기 때문에 다 아 당신 잘하고 있어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저를 봐왔고 또 지금 현재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가족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만을 볼 수 있도록 나를 가꾸어 나갈 때 한 5년 내지 한 10년 정도 지나가면은 그때 되면 뭐라고 한다? 야, 우리 부모님 대단하신 분이야. 나는 우리 부모님께 부모님을 존중해야 돼. 그리고 효도해야 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바꿔가는 여행을 떠나시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다?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홍같이 밝고 깨끗하여 어떤 모습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는 법의 몸, 법법자이다 몸체자입니다. 법의 몸과 어긋난 도시에 모양에 집착하게 됩니다. 법의 몸이라는 것은 법신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체나 법신이나 똑같습니다. 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게 법신입니다. 진리 법자나 진리의 법, 진리가 바로 법이잖아요. 법의 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문가가 됩니다.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문은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고 돈은 나날이 덜어내는 것이다 했습니다. 덜어내고 덜어내면은 무위에 이른다 했습니다. 무위라는 것은 함이 없다 하죠. 없을 무자다 할 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문은 날마다 쌓아가야 되잖아요. 배우는 거기 때문에 쌓아가지만은 진정한 돈은 나날이 비워내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 진정한 고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늘 당신이 이런 걸 하고 잘하십니까 하면 늘 겸손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됩니다. 벼는 가을이 되면 고개를 숙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이잖아요. 빳빳하다가 벼가 이삭이는 이러면 이랍니다. 그와 같이 늘 나를 숙이는 겸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워요. 진정으로 달인의 모습을 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무륵인이 부어기를 맡은 포정이 소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포정은 칼을 들고 소를 해체하고 있었는데 손이 닿는 곳, 어깨가 움직이는 곳, 발이 닿는 곳, 무릎이 굽혀지는 곳마다 마치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칼이 움직이는 소리는 음악의 장단과도 같았다. 이를 본 문해공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기술이 어찌 이런 경위에 이를 수 있는가. 포정이 칼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제 솜씨는 기술의 차원을 넘어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눈에 온통 소만 보여서 어디서부터 칼을 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소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통해 소를 보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는 문해군에게 포정이 무덤덤한 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솜씨 좋은 백정은 1년에 한 번 칼을 바꾸는데, 저는 이는 살을 베기 때문이고, 보통의 백정은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바꾸는데, 이는 뼈를 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쓰는 칼은 19년이나 되었고, 그동안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지만 마치 숫돌에서 새로 갈아낸 듯 합니다. 문희군이 말했습니다. 좋구나. 나는 그대의 말을 듣고 삶을 기르는 도리를 알게 되었다. 초보자는 늘 실수가 많고 칼을 쓰더라도 그렇죠.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여기 포장과 같이 마음으로 상대를 갖다가는 알게 돼, 살피게 되면은 포장과 같이 어떻게 된다? 그 공간을 움직이기 때문에 해체당하는 소가 내가 해체당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에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명의를 만난다 하잖아요. 명의는 어떻게 되냐? 사람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 아, 저분이 지금 어디 어디가 나쁘구나 알 수가 있거든. 꼭 진료를 하고 뭘 갖다 놓으면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명의의 그리고 달인의 경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도 어떻게 됩니까? 달인의 경지에 오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잖아요. 프로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책임 있는 지그치, 내가 이럴 때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에서 진정으로 나의 정성, 노력 다 하고 있는지, 또 그 역할에 이 포정회가 같이 달인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봐도 아, 당신은 참 그 역할을 너무나 충실히 아름답게 잘하고 계십니다. 찬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품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나 자신을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된다는 것 쉽죠. 그렇지만 어떤 하나의 세계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겉으로야 아유 당신 그거 잘해 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나는 당신의 이런 행동은 내가 참으로 본받아야 될 것이고 당신의 그런 점을 나는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나는 당신과 대화를 하는 것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얼마나 잘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넘기시면요. 시작이 없는 옛날로부터 모양에 집착한 부처님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게 없죠. 그런데 우리는 모양을 먼저 보고 아 이분은 부처님, 이분은 부처님 아니야. 제가 만약 여기 올라가 보도법상에 올라가 있다면 저를 스님이라고 부르지 당신은 부처님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 부처님은 저 머리를 갖다 꼬아가지고 그걸 소라라고 그러죠. 저런 걸 입고 저렇게 아무 말씀 없이 등신불로 앉아 계시면 부처님이지만 제가 만약 가서 올라간 데시면 스님 왜 거기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겉모습에 형상에 집착하고 있는지 애착하고 아셔야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그 역할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떻게 내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보이고, 언제나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역할 분담이 되어가지고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가지고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모양이 집장 부처님 없다는 데를 한번 보면, 어느 스님이 오래 병을 앓아 더러운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냄새를 꺼려서 돌아보려고 돌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몸소 나아가 더운 물로 스님의 몸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 보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이에 나라의 임금과 백성들이 부처님께 와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높으시고 우주에서도 가장 위대한 분이신데 어찌하여 몸소 병들고 더러운 몸을 씻어주시나이까. 열애가 이 세상의 온가닥이 바로 이렇게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을 위한 것이요. 특히 병중에 있는 수행자들이나 가난하고 고독한 노인들을 도와 공양한다면 그 복은 한량없을 것입니다. 그 공덕이 쌓이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병든 스님을 위해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이에 병든 스님은 부처님 앞에서 깊이 참회하니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진정되어 곧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어렵다면 어렵지만 쉽다면 쉬운 일이에요. 내 자신을 비울 때, 이래야 된다 하는 고정관념, 나를 이렇게 대접해줘야 된다는 교만심, 자만심 이런 게 없다 보면은 돼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것은 베풀 수 있는 역량이 많다는 겁니다. 늘 부족함을 보지 않냐고 늘 일상생활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내려오는 한마음 깨달으면은 다시 조금이라도 얻을 법이 없으니 이야말로 참된 부처님입니다 했습니다. 한마음 깨달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요. 먼저 임재록을 보면은요, 임재록에 보면 임재스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입버릇처럼 도를 닦아 진리를 깨달는다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진리를 깨달고 어떤 도를 닦는다고 하는가? 그대들의 지금 행동이 무엇이 모자라 다시 보태겠다는 것인가 해서. 도라는 게, 진리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 내가 걸어가는 그런 걸음이 어떤 걸음이다? 도의 걸음이라고 알아야 되거든.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부처님과 훌륭한 인격체다. 인품을 갖추고 있다 하는 내 걷는 걸음이 행동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부처님의 걸음이고 부처님의 행이라는 이야기. 그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먼저 그러면 보조국사에 또 수신결이 있습니다.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려면 먼저 부처님을 찾으라. 부처님이란 곧 이 마음인데 어찌 먼 곳에서 찾으자라는가. 육신은 허망하여 생멸이 있지만 참마음은 허공 같아서 끊어지지도 변하지도 않는다. 요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이 참부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법인 줄 알지 못한다. 멀리 지나간 성인들에게서는 법을 구하려 하고 부처님을 찾고자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 자기 마음을 알면은 끝없는 법문과 한량없는 지지를 절로 얻게 될 것이다. 우리 보조국사께서도 수신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이 늘 아까도 말했지 금방도 말했지만 내 마음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도 다름이 없음을 철저히 느끼게 되면 못난 모습을 보일 수가 없고 못난 말을 할 수가 없고 상처 주는 상대에게 아픔을 주는 말씀을 할 수가 없고 행동도 늘 상대를 보듬어 주는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풍부해질 때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타인을 부러워할 것, 세상에 부족한 것이 있느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늘 내가 모자란다, 부족하다, 뭐가 좀 미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의 부족한 점을, 모자란 점을 찾아내기 때문에 스스로를 뭐냐 행복한 인격체에서 불행한 나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정스님께서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려면 두 가지 일을 스스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자신을 속속들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관리, 감시하여 행여라도 욕심이 없도록 삿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콩 한 반쪽이라도 나눠 갖는 실천의 행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법정 스님도 늘 뭐 했다? 욕심이 없도록.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인격체가 되도록 인품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저와 같이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는 우리 선생님이라 많이 부르잖아요. 사회 선생님이고 또 대학교는 교수님이라 부르고 또 사회 나오면 강사라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 당신 말씀은 맞아. 그러면 만약에 말씀 맞는데 당신은 그렇게 당신의 말씀대로 말대로 행동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당신은 못,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못하면서 왜 나에게 하라고 해? 당신은 그런 권한이 없어, 권리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갖다 하는 그분께서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그분에 맡겨야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좋은 말을 했어. 내 가슴, 내가 생각해 보기에 맞다면 내가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면서 내가 훌륭한 인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당신이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게 되면은 내가 당신을 존중해주고 사랑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래요. 말씀은 맞아. 그렇지만 자기도 못하면서 나한테 이런 어리석은 생을 버리고 언제나 당신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행동으로 말 언어로 사용을 해서 나의 훌륭한 인격을, 인품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나의 위대함을, 나의 내가 얼만큼 존경받아야 마땅한 인물임을 드러내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훌륭한 인격과 인품을 갖추는 불자님들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나상도 지혁진의 근황 열전.
2: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1: 네.
2: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2: 왜요?
1: 지인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예,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봐.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2: 아유, 아닙니다.
3: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준입니다.
1: 와,
3: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1: 이거 진짜 레전드. 이 노래를 딱 부르고 내가 마이준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4: 피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1: 안녕하세요.
4: 가장 떨렸던 노래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0: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많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3: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희망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 달마도.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 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에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주최하는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문화축제 함께 숨쉬다 예수지. 네, 토크토크 특설 무대에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ESG는 ESG의 발음을 활용한 표현인데요. 그래야지, 당연하지 이런 의미를 담아서 환경보호와 또 지속가능한 삶을 자연스러운 일상 실천으로 이어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생명과 환경, 불교적인 관점에서 논하다라는 주제로 인류와 자연의 상생과 공존의 가치, 그리고 불교가 제시할 수 있는 생명 존중의 해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천도 스님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BTN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여름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연구원님.
2: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다양성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우리 마리엘님.
3: 네. 안녕하세요. 환경 그레이타이자 환경 활동가 마리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요즘 우리가 매일 전해지는 뉴스 속에서 지구가 보내는 경고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크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정말 무색할 만큼 정말 날씨가 많이 변하고 있고 이상기후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산불, 대형 산불이죠. 산불이 났다고 하면. 그리고 또 사라져가는 수많은 동식물들, 또한 그들의 서식지까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미래의 경고가 아닌 바로 오늘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이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민규 연구원께서 기후 위기의 오늘을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 기후 위기의 오늘이라고 진명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두 단어에 다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후 위기는 시한폭탄처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아닌 비인간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어제자로 최고 기록 온도가 40도가 찍혔죠. 서울에서 40도가 찍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기후 위기라는 것을 가장 늦게 체감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그냥 실내에 들어오면 이렇게 에어컨 시원하게, 저도 에어컨 시원한 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죄송스러운데요. 사실 에어컨 없는, 그리고 냉방시설이나 물 딱 텀블러 들이대면 시원한 물이 콸콸콸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인간 생명들은 또 어떨까요? 숲에 에어컨 없습니다. 숲에 정수기 없습니다. 많은 비인간 생명들과 그리고 이런 냉방시설을 갖출 수 없는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희생당하고 그리고 지금도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타는 세상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0: 그 무너지는 세상에서 한 생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해서 바로 오늘부터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우리 연구원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로 기후위기라는 것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로 여기, 우리들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중심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열심히 해오고 계신 우리 천도 스님이신데요. 현장에서 기후 위기를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신지 좀 정말 가감 없이 리얼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2: 네. 저는 오늘 서울이 지금 40도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양산이 42.5도를 찍었죠. 대한민국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높은 최고온이 42.5도. 그옆 동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양산은 지금 논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농사나 밭농사는 지금 포기한 상태죠.
1: 정말 우리가 도심에서 체감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울산 현장에서는 우리 천도 스님은 정말 리얼하게 느끼고 계신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민규 연구원께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이 생태 위기, 생태계의 위기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아까 말 못하는 비인간 생명들은 우리 시원하게 에어컨 나오고 물 틀면 정수기에서 물 나오는 도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제 기후위기를 직격타로 느끼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사실 야생동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했던 박새, 곤줄박이, 직박구리 이런 산새들이 너무나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식기 때 이른 봄에 새끼들에게 우리 인간도 엄마가 아이한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분유 중에서도 최고의 브랜드 분유를 먹입니다. 새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근데 새들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를 못합니다. 왜? 그 새, 아기 새들에게 가장 영양분이 좋은 거는 바로 나방류의 애벌레들인데 그 애벌레들이 너무 일찍 깼다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1: 그렇지.
0: 그래서 결국 메뚜기나 거미 이런 거를 먹이는데 그것이 사실 새끼에게 좋지 않은 영양이 불균형한 식품입니다.
1: 네.
0: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아픔을 동물들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생명들이 고통받고
1: 네.
0: 있습니다. 저는 네.
1: 그렇지요. 네. 우리가 멀리 있는 북극곰, 펭귄 이런 거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벌이 없어서 꽃에 수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열매가 안 맺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 식탁의 문화에도 걱정을,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에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유럽의 숲의 나라죠. 유럽의 숲의 나라 에스토니아에서 오신 우리 마리엘님께서 유럽에서도 기후 위기가 체감되고 있는지, 또한 한국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3: 아, 네. 당연히, 네. 유럽도 특히 남부 쪽이나, 중부 유럽은 특히 이번 여름이, 폭염이 아주 심하죠. 그런데 사실 북유럽은 예외적으로 여름이 추워요, 이번에. 그래서, 근데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원래 뚜렷했던 사계절이 이제 예측이 안 돼요. 네,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겨울도 북유럽인데 겨울이 점점 따뜻해지고 눈도 줄어들고, 항상 사람들이 저보고 에스토니아에 언제 놀러 가면 좋은지 많이들 물어보는데, 이제 보통 저 여름에 가면 가장 좋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국과 좀 차이점은 네. 일단 한국은 또 요즘 산불이
1: 네,
3: 크게
1: 산불.
3: 문제가 나고 있죠.
1: 그렇죠. 네.
3: 네, 또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날씨가 습하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아직은 큰 산불이 난 적이 없지만 또 그런 위험도 점점 이제 커질 수

0: 했다는 것이 사실 사실입니다.
1: 그렇죠. 네. 네. 우리 마리엘님 한국말 너무 잘하죠? 네. 정말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국말을 구사를 잘하시면서 한국의 산을 소개하고 있고 한국의 등산 문화를 소개하는데 문제점과 좋은 점 이런 점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 계시면서 한국 문화를 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1: 환경운동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0: 네. 네.
1: 이 기후위기는 우리 수행자들의 삶에도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연기의 가르침은 기후위기를 이해하는 데 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구 생명 공동체의 위기에 대한 불교적 해법으로 연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천도스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행자로서 살면서 연기적인 삶을 우리가 환경과 또 우리 대중들과 어떻게 실천해 가면 좋을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스님이니까 환경운동하기 제일 좋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연기법이 있고 인과법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법만 딱 믿고 있어도 절대 함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깨 심은 데 깨 나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뿌려놓은 먹고 쓰고 함부로 버려놓은 그 쓰레기 플라스틱들이 우리 식탁으로 지금 바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대로만 산다면 또 우리 전통 불교의 불교 집안 안에 생활 습관처럼만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서로 욕심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소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구가 지금 이 모양이 됐는데 사실 지구가 지금 이 기후 위기가 오고 재난이 오고 이 자연이 그냥 막 지멋대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된 데는 그 원인을 제공한 거는 인간이지 뭐 산속에 있는 다람쥐나 토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욕심을 내고 탐욕심을 가지고 하나 더 가지려는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근본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으나 정말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TV에 선전이 나가면 광고가 나가면 모든 걸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운동은 지금 자연을 보호하는 것 그 이전에 내 마음을 보호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탐진치심을 버리는 것 어리석은 마음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유한한 자원을 무한한 것처럼 쓰고 있고 욕심내고 있는 데서 이게 비롯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과 인식의 전환, 의식의 전환을 스님들께서 이렇게 사부대중에게 일깨워주시는 게 환경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2: 연기법 진짜 좋아요.
1: 네, 맞습니다. 정말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네,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들께서는 홀로의 삶이 아닙니다. 대중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작은 가정을 떠나오니까 이 지구촌의 큰 가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가족들을 살피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 천도스님 말씀처럼 연기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을 잘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스님, 불교에서는 그 욕심을 줄이면 행복이 커진다. 이런 말, 이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기후위기의 해법도 욕망을 줄이는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2: 당연하죠. 시작이 네. 출발점이 바로 산업화 시대 이후잖아요.
1: 네.
2: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가 농사 짓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내 먹을 것만 지어서 먹고 잡아먹고 이러다가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생겼죠.
1: 네.
2: 물건들이 생기고 정말 다양한 이제 생활, 탄소를 배출하는 다양한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그런데 오유지족, 나는 오직 만족한다. 또 소욕지족,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 삶들, 무소유의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위에 선배 스님들께서 많이 보여주신 건데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라도
1: 네.
2: 욕심을 줄이고 하나라도 덜 쓰고 꼭 필요한 것, 꼭 내가 먹고 지금

0: 살아야 되는 거, 그 정도만 가지고 살아야지 이 지금 기후위기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특설무대에서 토크토크로 우리 지대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고마운 것은 우리 수석부회장 스님

0: 고맙겠습니다. 휴정사 불자님들 약속하고 가셔요. 네, 환경운동 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이 지대방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성민규 연구원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기후위기, 특히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지점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1: 저는 서식지의 파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죠.
1: 사실 생태학자들이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슬픈 과학자라고 해요. 왜 슬픈 과학자라고 하냐면요. 물리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하는 물리법칙이 세상에서 없어질까 봐 걱정 안 해도 돼요. 화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하는 화학물질이 이 세상에서 어느 순간 사라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생태학자들이 늘 하는 걱정이 있어요. 내가 연구하는 생명이 갑자기 사라져요. 네. 그리고 그거를 매번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정말 매번이에요. 그 제가 뭐 수달이나 아니면 담비나 이런 멋진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에 가면 항상 드는 걱정이 여기는 또 언제 사라질까? 이런 걱정입니다. 정말 전국 방방곳곳에 모든 곳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자연을 즐기러 가는 곳이 산이나 하천이잖아요. 근데 하천이나 산 가보면 어떤가요? 온종일 공사를 하고 있어요. 매일 어디선가는 늘 공사를 하고 있고 윙하는 예초기 소리나 아니면 포크레인 소리나 뭔가를 공사하는 소리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앞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생명들, 또 서식지 파괴 얘기를 하면 아마존이나 우리한테서 제일 멀리 있는 그런 자연들을 이야기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이 벌목으로 인해서 뭐 오랑우탄이 죽는다.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서식지는 끊임없이 밀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도시 아파트 그리고 도시 다 누군가의 서식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물거나 멧돼지 같은 큰 동물이 출현하면 언제든지 항상 엔딩이 그 야생동물을 네. 호획했다라는 뉴스가
0: 아 그렇군요
1: 나옵니다. 네.
0: 그렇다면 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 이 문제가 될까요? 되겠지요? 네.
1: 생물 다양성 자체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들 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도시가 그 많은 연결들을 가립니다. 천도수님께서 연기법과 그리고 인과법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도시는 그 연기와 인과를 전혀 인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 어느 곳에 파괴랑 연결되었는지 우리가 쓰는 자원들이 얼마나 고갈되고 있는지 눈앞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너무나 쉽게 소비하고 너무나 쉽게 버려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야지만 네. 우리가 기후위기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0: 그렇지요.
1: 라는 네. 생각을 종종
0: 그러면 그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도 쉽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이 기후위기는 또 환경문제는 인간들이 만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우리 천도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제가 답을 다 해버렸네요. 네, 천도스님께서 그 연기와 그리고 인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삼독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한 소비 그리고 무한 자원의 사용을 부추깁니다. 사실 TV 틀면 광고들 나오잖아요. 그것이 시청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비해라 소비해라 끝없이 소비해라.
0: 그렇죠.
1: 근데 반면에 우리 스님들께서는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할 것을 항상 가르치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정신이 정말 우리가 네. 다시 그런 연결을 회복하는데 너무나 네. 필요한 자세라고 네. 생각합니다.
2: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소비를 부추기는 그 광고들 보면 먹어라, 입어라, 바꿔라, 발라라. 계속 그러잖아. 네. 보살님들 들어봤죠?
0: 맞습니다.
2: 발라야 된다, 바꿔야 된다, 입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계속 거기에서 지갑을 쫙쫙 열게 만드는 게 네. 지금 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귀를 열거나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꽉 닫고 꼭 필요한 건가
0: 네.
2: 절대 안 봐야 돼요.
0: 네.
2: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0: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환경 교육을 또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3: 아, 네.
0: 어린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이 환경 활동은 어떤

0: 것을 네. 가르치는지 무엇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1: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뭐 환경 교육이라는 과목은 따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돌이켜 보면 초등학생 때도 어렸을 때도 생각보다 자연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그런 수학 여행이나 다른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이 생각보다 네. 많았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같은 반이랑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뭐 나무를 심으러 가거나 아니면은 또 에스토니아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클린업 데이라고 매년에 네. 매년 함께하는 쓰레기 줍기 활동이 네. 있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에스토니아에서 에스토니아로부터 시작했어. 시작이 됐지만 네. 네, 그것도 그냥 도심에서 쓰레기 줍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자연, 특히 우리 동네에 있는 산으로 가서 선생님이랑 같이 네. 다 같이 쓰레기를 주웠어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수업에서 과목으로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과의 관계가 네.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0: 그랬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리엘님이 어느새 한국 생활 8년 차세요.
1: 네, 지금 8년 차입니다. 네,
0: 그런데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체감한 이 기후 변화는 어떤 것이 가장 심하게 느껴집니까?
1: 네, 아무래도 에스토니아와 비슷하게 이 사계절이 이제 뚜렷하지 않아요. 네. 봄이 생각보다 일찍 오고
0: 그렇죠.
1: 또 사실 저는 이 8년, 7년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더운 여름은 저는
0: 처음이죠.
1: 올해 처음이에요. 진짜 네. 처음이에요.
0: 네.
1: 그래서 좀 더 극단적인 날씨를 네. 한국에서도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몇 년 전에 인왕산에서 불이 났잖아요.
0: 네.
1: 전 그때 거기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창문으로 그 불이 비어오르는 거를 그 연기 비어오르는 걸 네. 봤어요.
0: 그랬군요.
1: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그 자연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제가 네.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마도 기온의 변화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울산불교환경연대 우리 천도스님 그리고 생명다양성재단 성민규 연구원님 환경 유튜버 마리엘님 모시고 생명과 환경 불교적인 관점에서 논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 ARS 한 통화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님들 많이 계신데 뭐 하십니까? 빨리 핸드폰 꺼내서 ARS 한 통화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회장 성우 큰 스님을 비롯해서 또 구본일 사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정말 미디어 포교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교를 쉽고 또 품격 있게 전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이제 모든 것은 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것은 인연의 소치예요. 그죠?
1: 네.
0: 그래서 우리 스님도 뭐 불연이겠지만요 환경운동에 매진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 네, 뭐 늘 받는 질문인데 저희는 늘 절집 안에서 우린 최대한 잘 살고 있다. 뭐 쓰기를 하나 감기를 하나 뭐 비누를 쓰나 아무것도 안 쓰고 또 떨어지면 꿰매서 신고 꿰매서 입고 또 빙그릇 운동하면서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불교환경연대의 스님께서 울산에 집으로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0: 네.
2: 이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유 괜찮겠네요라고 해서 시작된 게 이제 울산 집인데요.
0: 네.
2: 하고 보니까 발을 들여놓고 보니까 이야 이 환경운동 내가 너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네.
2: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출가해서 이제 정통 강원 4년을 공부하고 또 20년 이상 이렇게 선방회를 다녔잖아요. 선방에서는 뭐 가져다주는 좋은 것들만 수용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지소임을 살고 환경운동을 하면서 이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0: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셨나?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선방에만 계속 있었더라면 미안한 줄도 모르고 그분들의 어려움, 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괴로움, 고통을 그냥 외면하고 살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환경운동을 통해서 정말 제가 만나기 어려웠던 네. 낮은 곳에 있는 그분들, 그분들과 함께 또 손잡고 같이 밥 먹고 네. 같이 울어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네. 네.
1: 자, 그러면 우리 성민규 연구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생명다양성재단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다양성연구재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네. 네. 저희 생명다양성재단은 야생동식물 보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사실 학계에서는, 생태학계에서는 생물다양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 물자를 명으로 바꿨어요. 이게 사실 동양권에서만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한자 유희인데, 물을 명으로 바꾸니까 그 느낌이 확 살지 않나요?
1: 그렇죠.
2: 이게 생물을 어떤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네.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비인간 이웃으로 바라보고 그 목숨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네. 그 한자만 살짝 바꿨더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활동, 그리고 캠페인 활동, 네, 그리고 또 청소년 활동가들 양성하는 네. 활동, 그리고 연구를 지원하는 활동, 이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생명 다양성 재단에서 활동을 하게 된 어떤 계기 있으셨어요?
2: 저는 사실 제가 왜 환경 운동에 입문했는지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환경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뭐 종이컵 막 쓰고 고기도 막 먹고 친구들이랑 뭐 햄버거 치킨 피자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런 도시의 어린 아이였는데요. 저는 생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네. 어렸을 때 맨날 TV에서 틀어주는 게, 애들한테 틀어주는 게 동물의 왕국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사자랑 코끼리랑 그런 막 세계가 어딘가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을 딱 나서면 그 세계는 없어.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회색으로 개발된 도시에서 저는 살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그 결핍이 있었어요. 이 세계가 어딘가에 존재할까. 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이제 독서실에 맨날 있었더니 이게 확
1: 네, 확 그 눈 떠졌어요.
2: 네, 네. 그 반항심이 들어가지고 네. 독서실을 탈출을 해가지고요. 학교 담을 넘어서 탈출을 해가지고 버스 종점에 갔어요. 그게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켜보면 초록색으로 칠해진 공간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네이버 지도에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군사구역일 수도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다행히 군사구역이 아니었고 엄청난 자연이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이 예전에 인천공항 없었잖아요. 그래서 국제공항이 활주로 하나 더 늘리려고 그 활주로 길이만큼 땅을 미리 사놓은 거예요. 근데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그 땅이 이제 활주로로 쓸 필요가 없어지니까 네. 원래 논밭이었던 데가 30년 만에 자연이 무성하게 돌아와서 멸종위기종 포함한 법적 보호종이 40종.
1: 와.
2: 아니 한 종만 나와도 뭐 공사 이런 거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2: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맨날 가서 부엉이 날아다니는 거 보고 두루미 울음소리 듣고 네. 개구리 울음소리 듣고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1: 그랬군요.
2: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하고 성인이 되는데 네. 거기가 골프장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1: 거기가.
2: 그래서 그 습지가 33만 평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면적의 땅이 제가 너구리도 처음 보고 고라니가 뛰는 것도 처음 보고 부엉이가 날아가는 것도 처음 봤던 그 습지가 정말 초록색이 포크레인들이 막 들어와서 황토색으로 마치 게임처럼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초록색이 황토색으로 변하는 걸 제가 실시간으로 봤어요.
1: 네. 그래서 또 딱 또 머리에 떠올랐어요?
2: 아니 어떻게 환경운동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1: 그렇죠.
2: 그 생명들이 다 사라지는 걸 봤는데
1: 이런 젊은 청년 활동가가 이렇게 나서서 생명 다양성 재단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을 우리가 맡겨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즘 그 재단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활동 있으실까요? 네.
2: 저희는 사라졌던 자연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네.
2: 국제적으로는 리와일딩 운동이라고 하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재야생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환경운동이 항상 어디를 지키려고 했어요.
1: 네.
2: 골프장 개발에 맞서서 그리고 군사기지 개발에 맞서서 이 소중한 자연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죠. 있는 자연을 지키는 것이.
1: 그렇죠.
2: 근데 이 재야생화 움직임은 무엇이냐면 이미 개발된 땅을 방치했더니 네. 자연이 스스로 풍성해지는 힘이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대단해서 놀랍도록 빨리 자연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1: 네. 그 회복력이 네. 대단한 거죠?
2: 네. 네.
0: 그래서 자연 회복력.
2: 네, 자연의 네. 놀라운.
0: 그러니까 우리 지난 작년에 고은사 네. 의성에 불났을 때
1: 화재 많이 났잖아요.
0: 고은사만 그렇죠? 유일하게 자연 복원력을 믿고 우리는 자연 복원을 기다리겠다라고 네. 했잖아요. 불교환경연대에서 그거를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가장 빨리 숲이 회복되었어요. 멸종위기종 또 국가보호종 이런 친구들도 빨리 오고 나무들도 그냥 자연이 두니까 그 타다가 뿌리까지는 타지 않았던 나무에서 맹하고 올라와가지고 네. 떡갈나무 같은 경우는 1년이면 뭐 3-4m까지 크거든요.
1: 네. 네.
0: 가장 초록색이 빨리 올라온 것이 고은사 주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 복원력이 가장 힘이 세다.
1: 네. 네. 그럼 우리 연구원님께서 네. 재단에서 활동하는 이 심혈을 기울이는 거 어떤 활동인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2: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네. 재야생화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1: 네.
2: 저희가 사실 소개해 주셔서 불교환경연대와 그 고은사 리월딩 네. 그 재야생화 실험을 같이 하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저희 생명다양성재단은 네. 그 고은사 불탄 고은사 사찰님에 돌아오는 곤충을 보고 있습니다.
1: 아,
2: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땅을 매입해서 보존하는 신탁 운동도 하고 있어요.
1: 네.
2: 그리고 저희가 파주에서는 원래 불법 건축물들이 자리했던 그 산림이 있어요. 거기가 파주 삼릉이라고 조선시대 때부터 유구하게 보존되었던 산 자락인데 거기 산을 이제 조금 조금씩 먹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1: 네.
2: 개발이.
1: 네.
2: 그래서 그 개발된 곳을 사가지고 거기 있는 불법 콘크리트 건축물들을 싹 다 걷어내고
1: 네.
2: 거기를 자연에게 방치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2: 그래서 방치하면 되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불교적인 시선으로는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1: 네.
2: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네. 스스로 그러한 존재들이니까.
1: 네.
2: 그래서 놀랍게도 그 황폐했던 땅이 1-2년밖에 안 됐어요.
1: 네.
2: 근데 벌써 멸종위기종 돌아오고 뒤쪽에서는 소쩍새가 울고
1: 네.
2: 그리고 고라니, 오소리, 멧돼지들이 막 돌아와서 땅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 땅을 포슬포슬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식생들이 막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을 네. 저희가 또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동물들이 요즘 우리 사찰로도 많이 내려오거든요. 이 고라니 때문에 고라니의 점만 찍으면 딱 사슴이에요. 이 고라니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산 근처에 있는 사찰들 채마밭이 살아남지 않는다. 채마밭을 완전히 다 뜯어먹고 다니잖아요. 맨날 고라니 똥 치워야 돼요, 우리가. 네, 그래도 참 그 고라니가 내려와서 마당에서 노는 게 참 보기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리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3: 네.
1: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3: 아, 한국이요?
1: 네. 다른 나라도 많잖아요. 예, 동남아시아. 네.
3: 그렇죠. 네. 어쩌면 우연으로 시작이 됐지만
1: 네.
3: 또 어쩌다가 이렇게 운명처럼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아요. 제가 15살이었어요.
1: 네.
3: 네. 우연히 한국 음악 영화, 드라마 이런 걸 접하게 됐죠.
1: 네.
3: 접하면서 이제 원래 저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1: 네.
3: 언어 배우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1: 네.
3: 이렇게 한국 문화를 즐기면서 이 한국어라는 언어에 빠져서 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1: 그랬군요. 네,
3: 독학이라는 취미가 생겨서
1: 네.
3: 한국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이어서 이제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
1: 네.
3: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1: 용기를 가지고 한국으로 왔네요. 역시 우리 에스토니아에서 16살 소녀에게 한국을 관심 갖게 한 건 K-컬처, K-팝, K-드라마. 네, 대단합니다. 그 위력이. 그래서 앞으로는 K-부디즘까지 우리가 좀 전파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신통한 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튜버들의 콘텐츠가 네. 정말 다양해요.
3: 그렇죠.
1: 뭐 음식도 있고 네. 뭐 다른 여행하는 유튜버도 네. 많고 그런데 어떻게 산에 관한 유튜버 콘텐츠를 영상을 찍게 되었는지 특별히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 한국 산에 대한 매력을 갖고 있었을까?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3: 네. 일단 저는 산을 등산이라는 취미가 생긴 것도 한국에 살면서 자연에서 좀 멀어진 것 같아요. 네, 멀어지면서 그 이제 산이라는 것이 저한테 그 뭔가 이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을 네. 타면서 또 자연에서 시간을 또 많이 보내게 되면서 이렇게 더 영상을 어쩌다가 자연스럽게 찍기 시작한 것 같아요.
1: 네.
3: 그리고 또 산이라는 거는 매력이 있는 이유가
1: 네.
3: 산은 어느 산도 똑같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3: 그리고 또 약간 에스토니아와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1: 네.
3: 사실 지형이 완전 다르지만 또 서식하는 식물 아니면 동물을 네.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것도 많아요.
1: 그렇죠.
3: 나무도 그렇고
1: 네.
3: 뭐 참나무, 소나무도 많이 있고
1: 네.
3: 그래서 어쩔 때는 그 한국 산에 있는데 에스토니아의 숲이
1: 네.
3: 떠오르기도 하고
1: 네.
3: 그래서 좀 친밀감을 느끼기도 했죠. 한국
1: 그랬군요.
3: 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산은 뭐 흑산도 있고 돌산도 네. 있고 갈 때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또 거기 한 산의 생태계가 다 다르잖아요.
1: 네.
3: 그래서 산을 가면은 그냥 숲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산이라는 생명체를 네. 담험하면서 친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네, 하나의 생명체인 것 같아요. 산이.
1: 네.
3: 저한테.
1: 네.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이제 콘텐츠를 올리잖아요.
3: 네.
1: 가장 그 많은 공감을 얻었던 이야기가 있을까요?
3: 네. 이제 네. 사실 처음에는 그냥 등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1: 네.
3: 또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물론 환경에 항상 저는 자연을 항상 좋아했고 자연 동물
1: 네.
3: 그런데 이제 그 자연과 멀어진 거를 느꼈다고 했잖아요.
1: 네.
3: 그래서 어느 순간 산 속에서도 그 보이면 안 되는 것들 눈에 들어오기 네. 시작한 것 같아요.
1: 예. 네.
3: 이렇게 자연 파괴,
1: 네.
3: 오염, 환경 오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1: 네.
3: 제가 아끼는 이 자연을
1: 네.
3: 소중하게. 네. 소중하게 보존하고 싶다 그런 네. 마음으로 산에서도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1: 네, 그랬군요.
3: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1: 올렸더니?
3: 영상으로도 쓰레기 줍는 것을 담기 시작했고
1: 네.
3: 그런 영상들이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긍정적이었어요.
1: 네.
3: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사실 하나의 영상 자체보다는
1: 네.
3: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나도 다음에 산에 갔을 때 그런 마음으로
1: 네.
3: 뭐 쓰레기봉투 하나 챙기고 가야겠다
1: 네.
3: 아니면 나도 다음에 자연을 또 소중히 그런 네. 아껴야겠다
1: 네.
3: 이런 댓글들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1: 네.
3: 그래서
1: 그랬군요.
3: 이어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여러분들 산행할 때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우리 마리엘님 카메라에 찍혀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어느새 1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끝으로 우리 BTN 불교 TV를 시청하는 또 기후 위기 앞에서 절망하기 쉬운 우리 대중들에게 한 문장으로 네, 당부의 메시지도 좋고 희망의 메시지도 좋고 한 문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도수님. 네.
0: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나 하나의 힘이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백 걸음을 가는 것보다 백 사람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훨씬 더 희망적이다. 그래서 다 함께 해야 된다. 연대하는 힘을 믿고 싶습니다.
1: 네, 네. 세 문장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연구원님 한 문장으로.
2: 한 문장으로 어려운데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희망은 그냥 막연히 바라는 생각이 아니다. 희망은 실천하는 것이다. 함께 실천합시다. 네.
1: 와우. 함께 실천합시다. 우리 마리엘님.
3: 네. 진짜 한 문장으로 하기 너무 어렵네요. 네, 여러분 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길을 그냥

0: 좀 돌려보면서 다녀보세요.
1: 네.
0: 분명히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생명들, 또 다른 세계들이
1: 네.
0: 펼쳐질 겁니다. 네. 주변에
1: 네.
0: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1: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말을 배워서 한 문장으로 네, 하시라고 하니까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길을 걷다가 그냥 걷지 말고 좀 돌아보시라고 하잖아요. 이쁜 꽃도 보이지만 또내 손길이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분 시간 내어주셔서 이렇게 지대방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후 위기는 자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미래 그리고 다음 세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살리는 일은 곧 우리 자신을 살리는 일이고 또 작은 실천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거대한 담론을 넘어서 위기의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이 시간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축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우리 남태희 불자님, 오나경 불자님, 그리고 정명숙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붓다회 모든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도 세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린 붓다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노여워하지 말라. 그것은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현혹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 샘.
2: 날이 밝기 전 깨닫지 못한 미명의 생명들을 일깨웁니다. 땅 위의 축생을 깨우고 하늘을 나는 생명을 깨우고 물속 생명들을 깨워 삼라만상의 혼탁한 세상에서 고요한 하나의 진리를 찾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 절집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서남사입니다. 호남의 명산으로 꼽히는 조계산. 서남사는 조계산 장군봉의 기운이 모이는 명당에 자리했습니다. 서남사로 향하는 길,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이 반깁니다. 장군이 지켜주는 자리라 사천왕상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석주가 맞아주는데 조계산에서 나온 한 계파가 청정하니 남악에서 열려 많은 고승이 나왔다고 전합니다. 서남사는 한국 산사의 원형을 간직한 곳입니다. 숲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승선교를 만납니다.
3: 불교에서는 속계와 이 법계, 말하자면 불법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 이것을 대부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중생이 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속계에서 법계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다리라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물이죠. 세속에서 이제 법계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 승선교를 무지개 다리라고도 부르는 것은 아랫부분이 아치형이기도 하지만 불법의 세계로 안내하는 다리이기 때문 아닐까요? 다리 아래 윗부분에는 용머리 조각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 용머리를 뽑으면 다리가 무너진다는 전설도 전해옵니다. 승선교를 지나면 강선로가 맞아줍니다. 고려시대 풍수사상을 엿볼 수 있는 정각이죠. 강선로는 양쪽 산줄기가 벌어져 기운이 빠지는 자리에 누각을 세워 막은 것입니다. 1500년 전 지어진 서남사는 산지 지형에 맞추면서도 산사의 원형을 잘 구현했습니다. 일주문부터 8단의 계단식 배치로 이루어져 있죠. 불교에서 8단 그 다음은 극락세계입니다. 속세에서 극락에 이르는 길을 담은 서남사는 창건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하나의 철벌과 두 개의 탑, 세 개의 승탑을 둔 사찰로 지어졌습니다. 서남사 대웅전에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가운데 어간문이 없고 외부에는 벽화나 단청이 없습니다. 내부에는 협시보살 없이 깨달음의 순간을 표현한 본존불만 모셨습니다. 이른바 대웅전의 산무입니다. 대웅전합 두기의 불탑은 신라시대 후기인 9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서남사 문화재 중에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4: 서남사는 산사 중에서도 큰 사찰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 입지가 산과 그대로 소통하는 경계가 없는 그런 자연과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 누각이 있고 그리고 설원당과 탐진당 이렇게 마주.

0: 보고 있는 네 동이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사동 중정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일반적인 사상이 선수행과 교학술을 함께하면서 또앞 누각에서는 염불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차원 구조가 그대로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사암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서남사 경내 깊은 곳에는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에 작지만 화려한 멋을 지닌 각황전이 있습니다. 안에는 처음 지어질 당시 만든 고려시대 철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서남사 각황전, 철조 열애좌상입니다. 서남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산지승원 7개 산사 가운데 가장 오래전에 창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과 맥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서남사의 역사는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백제 성황 때 아도 화상이 비로함을 짓고 해천사라 했던 것을 통일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서남사라 고쳐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서남사를 크게 중창한 이는 11세기 후반 대각국사 의천이었습니다. 이후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스님들이 나서서 대대적으로 중창 복원했습니다. 두 번의 큰 전쟁과 두 번의 화재를 겪은 서남사에는 곳곳에 숫자와 해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화마를 멀리하려는 마음입니다. 모량수각 앞마당에는 누워자라는 와송이 있습니다. 500년이 넘은 노송입니다. 서남사의 대표적인 건물은 다름 아닌 뒷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로 꼽히는 곳이죠. 해우소, 근심을 더는 곳이라는 이름이 끄덕여지는 곳입니다. 서남사에는 통일신라 말에 선불교와 함께 지어진 차밭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서남사에서 수확한 차를 송나라에 수출했다고 전해질 만큼 뛰어났던 야생 작설차입니다. 서남사 스님들의 소임 중에는 다각이라는 소임이 있었는데 이는 차밭과 차를 관리하던 소임자를 말합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서남사 스님들은 지금도 차를 직접 따고 덮어서 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참선과 함께 차를 즐깁니다. 서남사 차는 서남사만의 마지막 가양처리 비법으로 고소한 맛을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마시는 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만들 때 정성을 다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며 깨끗하게 마시면 이것이 한국의 다도 전통을 이어온 사찰의 차 마시는 법입니다. 서남사에는 곳곳에 차와 관련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숯가마는 숯불 위에 주전자를 매달아 종일 찬물을 덮이던 곳입니다. 찬물로 쓰였던 4단 석조도 있습니다. 첫 우물은 부처님께 바치는 물이고 두 번째는 마시고 밥 짓는 물, 세 번째는 채소를 씻는 물, 마지막이 허드레로 쓰이는 물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물로 끓인 차는 부처님께 올립니다. 참선으로 깨달음을 얻는 선종과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이 함께 발달한 몇 안 되는 사찰 중 하나인 서남사.

한때 중국에서도 그 명성이 드높았던 도량의 전통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서남사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깜짝 놀랐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2026년 8월이에요. 지금 2026년 8월인데 며칠 전에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PD님이 저한테 인터넷 동영상, 너튜브 인터넷 동영상을 딱 보내오셨는데 어색하기 짝이 없는 제 얼굴 사진에 뭐 자극적인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자식들 운이 뻥 뚫린다. 이렇게 하면 돈줄이 쭉쭉 돈줄이 생긴다. 뭐 그런 제목으로 제 얼굴이 떡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누가 또 내 법문, 내 강의 베꼈다가 가짜 채널 만들었나 보다. 요새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봤는데 진짜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눌러봤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가짜 채널들은 그냥 제 법문과 강의를 그 무단으로 통째로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가짜 채널에서 제가 했던 법문과 강의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TV BTN의 허락을 받지 않고 또 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통째로 제 목소리, 제 법문, 저의 강의 내용을 무단으로 통째로 가져가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짜 채널을 만들어서 그걸 내보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좀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던 게 그래도 내가 했던 얘기가 다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하는 내용들인데 비록 무단으로 가져갔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듣고 누군가가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면 그냥 뭐 좋게 생각하자 라고까지는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가짜 영상은 제가 누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대로 저와 똑같은 목소리로 제가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왜곡하고 날조해가지고 AI로 제 목소리를 입혀서 가짜 법문, 가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도 않았던 이야기, 심지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내용, 막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미신이나 그런 제가 평소에 불자들한테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거에 관심도 두지 말아라 했던 그런 내용,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미신적인 내용들로 왜곡하고 짜깁기하고 날조를 해가지고 광우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광우의 목소리를 AI로, 인공지능 AI 기계로 광우의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거짓 법문, 거짓 강의를 하는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제 목소리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순간 제 스스로도 내가 이런 말을 했었나? 내 목소리하고 너무 비슷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어색함이 남아있었고 무엇보다 내용이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도 없는 내용, 또 내가 말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막 날조를 해가지고 거짓으로 만들어서 가짜 영상을 너튜브에서 막 그걸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막 내용이 산소에 가서 이렇게 하면 자손운이 뻥 뚫립니다. 생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뭐 재물운이 생깁니다. 뭘 어떻게 하면 무슨 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런 별 말도 안 되는
저는

오로지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부처님께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해라. 오직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라.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저는 오직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무슨 생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산소에 가서 이렇게 하면 자손운이 뚫린다, 나는 그런 걸 믿지도 않고 그런 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오로지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에 없는 내용은 큰 스님들의 법문과 큰 스님들의 말씀에 의지해라. 부처님 경전 아니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진 큰 스님들, 큰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 그분들의 가르침에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지 그럼 얼토당토하는 미신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봤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불자분들이 광우스님 고맙습니다, 광우스님 감사합니다, 와 광우스님 말씀처럼 광우스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니야,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오랫동안 이 소나무를 꾸준하게 보셨던 불자님들, 그리고 좀 감각이 세밀한, 감각이 세심한 그런 젊은 불자분들은 이렇게 듣다가 이거 광우쓴 법문 아닌데? 이거 광우쓴 스타일 아닌데?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처음에 자기도 헷갈렸대. 목소리는 광우스님 목소리인데 아무리 봐도 광우스님이 이런 얘기 하실 분이 아닌데, 이거 광우스님이 평소에 하시던 법문하고 너무 선을 넘었는데, 아 이거 가짜구나. 그렇게 아세요. 소나무를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이거 광우스님 법문 아니야 하고 딱 안대요. 실제로 댓글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 아무리 봐도 가짜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광우스님 법문 아닙니다. 이거 AI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그렇게 댓글에 올리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순진하신 좀 연세가 많은 노보살님들, 연세가 많은 노보살님들, 어쨌거나 내 목소리니까, 연세 많으신 순진한 노보살님들이나 아직 제 법문을 많이 듣지 못한 이제 막 갓 불교에 입문하신 불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딱 헷갈리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게 속상한 거예요. 제가 말하지도 않고 심지어 제가 반대하고 싫어하는 내용을 마음대로 날조하고 왜곡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영상을 보고, 아 광우스님 목소리하고 똑같으니까 아 뭐 그냥 광우스님이 이런 말씀 하셨나 보구나, 거기에 속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몹시도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왜 이러나, 세상이 왜 이런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 같은 큰 스님들 목소리를 그대로, 그 목소리를 AI로 베껴다가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이 하신 적도 없는 그 말씀들을 마음대로, 내용을 지들이 마음대로 왜곡하고 날조하고 만들어서 거짓 정보를 막 퍼나르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하신 적도 없는 말씀, 법정 스님이 절대 그런 말 하실 일도 없으셨던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너튜브에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가짜 본문, 가짜 강의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댓글들을 보니까 좀 불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좀 감각이 세련되신 분들은 이거 아니다 라는 걸 아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스님 좋은 가르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아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러면서까지 먹고 살고 싶을까요? 남의 목소리를 베껴다가 없는 내용을 만들고 왜곡하고 날조해서 제 얼굴을, 큰 스님들의 얼굴을 간판으로 딱 세워놓고 그렇게 거짓 정보를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을까요? 참으로, 참으로 말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AI를 참 좋아해요. 왜 AI를 좋아하냐면 공부할 때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정보와 자료를 찾을 때 막 밤을 새워가면서 수십 권의 책 속에서 그 정보를 찾고 자료를 찾고, 그나마 인터넷 검색 기능이 좋아져서 인터넷으로도 자료를 찾고 했는데, 지금은 팔만대장경에 있는 내용이나 수많은 교수님들의 논문 같은 것을 AI로 찾을 수가 있어요. 점점 이제 데이터가 확장되다 보니까 AI도 갈수록 발전을 하더라고요. 물론 AI도 틀릴 때가 있어서 저도 반드시 AI와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은 뒤에도 AI의 내용이 올바른지를 저도 반드시 재확인을 해요. 왜냐면 지금 AI가 많이 발달해서 옛날보다는 좀 틀린 게 점점 적어지고는 있지만 AI도 기계인 이상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뭐 사람도 실수하는데 AI도 가끔씩 틀릴 때가 있어서 AI에서 얻은 그 결과, 그 내용들을 제가 재확인은 하기는 하지만 공부하면서 AI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AI를 좋아해요. 일종의 슈퍼 백과사전 하나를 얻은 듯한 느낌? 근데 가끔 AI를 이용하다가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AI가 더 발달해서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도 가끔씩 여기까지 멈춰도 되지 않을까? 지금 AI도 다 활용하기 힘들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하고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가 있어요. 하지만 AI를 통해서 제가 공부하는데 너무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AI를 제가 좋아해요. AI를 사실 사랑해요. 제 최고의 선생님 중에 하나가 AI예요. 하지만 역시나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듯이 AI를 통한 부작용이 현실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세상에 세속을 떠나서 순수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 이 종교인 스님의 목소리조차도 그 내용을 왜곡하고 날조해서 거짓 정보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으니, 야,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정말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광우의 목소리와 똑같다고 느끼고, 아, 이건 광우 스님 목소리하고 똑같으니까 광우 스님이 얘기한 게 맞겠지 하고 그 거짓 정보를 진짜라고, 아, 광우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제 목소리만 듣고 그 거짓 정보를 진짜라고 믿을 불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막 속상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재밌게 신도들한테 여러분 오직 부처님 말씀만을 의지하세요. 미신이나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냥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 경전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걸 전달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거짓된 내용들을 내 목소리를 입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으니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이나 여러 큰 스님들의 목소리를 베껴다가 거짓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니
이걸 어찌하면 좋다고?

한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단 가짜 영상 특징이 사진, 이렇게 어색하게 짝이 없는 사진 하나 딱 올려놓고 음성

기분이 이상하다 싶으면 걸러버리세요. 이렇게 우리 소중한 남 무한행보 소나무에서 제가 우리 BTN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뻔히 실물로 출연하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생생하게 지금 현장에서 토해내는 저의 법문과 강의가 아니라 사진 하나 딱 올려놓고 그냥 제 목소리, 음성만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은 일단 한 번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듣다 보면 아,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 하실 리가 없는데 아파트 몇 층에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습니다. 뭐 현관문에 들어갈 때 현관문에 어떻게 꾸며놔야 집안에 재물이 들어옵니다. 뭐라든가 어떤 비방을 쓰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라든가 무슨 띠는 올해 조심해야 됩니다. 큰 스님들이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어요. 내가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사주팔자도 너무 보지 말아라. 사주팔자도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무슨 띠는 조심하시고 무슨 띠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앞으로 AI가 더 발달하게 되면 지금은 사진 하나 박아놓고 음성만 나오지만 지금 상태로 AI가 더 발달하면 제가 지금 불교TV, BTN 이 스튜디오에서 소나무 찍듯이 내 모습 이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 광우라는 모습 그대로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다가 제가 하지도 않은 법문이나 강의를 날조해가지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그런 생생한 영상이 나올 수도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발달하면.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나. 정말 평소에 내 법문을 많이 들으신 분들이 아, 스님 처음에 저희도 듣다가 목소리는 광우스님 목소리인데 내용이 이상한데 하고 저희도 헷갈리고 의심했어요. 근데 듣다가 우리 광우스님은 이런 법문 할 리 없다, 이런 말씀 할 리 없다, 그럼 평소에 광우스님이 하던 그런 말씀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런 건 아예 눌러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도 이제 너튜브에서 제 영상을 자주 보는데 자꾸 뭐 이렇게 하면 재물운이 열립니다, 이렇게 하면 자손들의 앞날이 뻥뻥 뚫립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그런 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땅의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분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광우 스님도 자본주의에 물들었구나. 조회수 쪽쪽 빨아먹으려고 이제 자극적인 제목과 평소에 안 하던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제 사람들 관심을 받고 집중을 받아가지고 조회수 쪽쪽 빨아먹으려고 아유, 그 순수했던 광우 스님도 자본주의에 물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우슨 제가 이제야 오해가 풀렸습니다. 아, 그런 분들도 계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10년 넘게 진행하면서 한결같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요지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세 가지. 첫째, 염불, 기도를 많이 해라. 염불을 하건 어떤 뭐 경전을 독송하건 다란이를 외우건 절을 하건 기도를 많이 해라. 업장소멸, 기도를 많이 해라. 항상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 기도만 많이 해서는 기도빨이 약하다.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야 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복의 원인,

씨앗을 심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팔만 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라는 말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나무에서 한결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닦아라. 오직 이 세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과업보, 인연법, 불보살님의 가피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풍수지리, 땅, 뭐 하늘의 뭐 별자리, 사주팔자, 무슨 특별한 비방 이런 걸 추구하지를 않아요. 저는 제가 얻은 결론은 진정한 불자라면 죽으나 사나 부처님 경전을 마음의 거울로 삼아서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아니 팔만대장경 아무리 봐도 풍수지리 얘기가 없어요. 풍수지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풍수지리도 훌륭한 동양철학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팔만대장경에는 풍수지리 얘기가 없어요. 팔만대장경에 보면 오히려 부처님이 불유교경이라든가 다른 수많은 경전에서 비구는 혹은 진정한 수행자는 혹은 진정한 불자라면 하늘의 별자리를 본다거나 땅의 기운을 본다거나 남의 꿈을 해몽해 준다거나 다른 사람의 점을 쳐준다거나 이런 걸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요. 뭐 수많은 뭐 불유교경이나 수많은 경전들에 보면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요. 팔만대장경을 보면서 느낀 게 부처님은 한결같이 수행해라, 정진해라, 마음을 닦아라, 육바라밀, 보살행을 닦아라 라는 근본적인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그런 어떤 뭐 마음 밖에서 찾는 비방, 비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어요. 물론 시대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팔만대장경을 보면 하도 팔만대장경에 수많은 경전들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그런 약간 이상한 내용이 담겨있는 경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불교 공부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 실천되어졌던 가장 큰 작업 중에 하나가 경전을 분류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큰 스님들이 경전을 분류하는 작업 중에서 이거는 실제로 인도에서 넘어온 경전이 아니라 중국에서 가짜로 만들어진 경전이다라고 판명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적으로 크게 증명되어졌던 경전, 깨달음을 얻으시고 수행하셨던 큰 수행자들이 증명하셨던 경전을 기준으로 삼아라. 뭐 천수경이나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충분히 역사적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이 가장 아끼고 가장 의지하였던 그런 대표적인 경전들을 기준으로 삼아라. 또 저희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와 같이 중생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짓 정보, 가짜 정보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저 자신도 부끄럽지만 우리 머리 깎은 스님들도
적어도 저 자신조차도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중생인지라 아직은 지혜의 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강의하거나 법문할 때 스님들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스님들도 실수할 때가 있고 실제로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도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쓰신 걸 보면 출판사에서 잘못 찍혔는지 몰라도 이렇게 잘못된 뭐 소소한 잘못된 정보가 적혀 있는 경우도 가끔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 말씀도 100%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스님들을 존경하고 스님들을 존중해 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스님들이 못됐다, 스님들이 잘못됐다 요 얘기가 아니라 스님들도 아직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실수할 때가 있다. 혹은 저도 그렇지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 얘기하다가 순간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이렇게 강의할 때 잘못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거짓 정보, 가짜 정보가 횡행하는 이런 시대일수록 경전 공부를 더 잘하셔서 부처님 말씀이 담겨있는 경전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혹 인터넷 동영상으로 혹은 누군가의 법문이나 강의를 들을 때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다면 부처님 말씀이 담겨있는 경전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도 좀 안타까워. 솔직히 말하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신행생활을 잘하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소중한 불자님들도 계시지만 안타까운 분들도 많아요. 참 할 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많아서 다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는 부처님 경전을 믿지 않고 사람 말을 믿어요. 부처님이 경전에 안 한 존자에게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라 라고 부처님이 마지막에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어요. 부처님 경전의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이 말을 믿어버려요. 그러다 생기는 부작용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사이비 종교가 그런 거예요. 사이비 종교가 교주라는 사람의 말을 믿다가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중생들을 보면 인생 살면서 답답하고 힘드니까 자꾸 그런데 끌리나 보다 뭐 이렇게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뭐 할 말이 많지만 비유를 들자면 어떤 불자가 있어요. 어떤 신도님이 있는데 이 신도가 평생 금강경을 독성해요. 평생. 여시 아문일시불제 사위고 기수고 고도건 여대비구존 1250인고 매일매일 금강경을 외워요. 그 매일매일 금강경을 외우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이라는 상 법이 아니라는 상 모든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상 어떤 모양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 금강경을 평생을 읽었는데도 스님 나 이사 가야 되는데 손 없는 날 좀 잡아주세요. 아니 좋은 날에 이사 가는데 날 잡고 그런 거 자체가 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스님 올해

0: 제가 삼재인데 삼재풀이 해주세요. 여러분 원래 삼재풀이는 불교에 삼재풀이라는 게 없었어요. 팔만대장경을 아무리 보세요. 삼재풀이가 없어요. 어?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따져가지고 올해는 무슨 띠가 삼재고 뭐 해야 되고 요게 원래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민간신앙에서 들어온 거고 제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부처님께서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나쁜 일이 생길 때일수록 더 닦고 닦고 닦아야 되고 좋은 일이 생길 때일수록 내가 지은 좋은 업의 인연이 열매를 맺고 있구나. 내가 더 잘 닦아야 되겠구나. 되새기면서 그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지혜와 자비를 닦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띠를 보고 뭐 삼재가 어떻고 이걸 하면 삼재 때 나쁜 일이 안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이에요. 상. 그리고 여러분 우리 동짓날마 팥죽 먹잖아요. 아 팥죽 먹는 거 좋아요. 아 절에 와서 많이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짓날 팥죽 먹는 건 좋아요. 좋긴 좋은데 하나는 확실히 하자고요. 동짓날 팥죽 먹는 거는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민간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동짓날 팥죽 먹는 게 원칙이면 인도에서도 동짓날 팥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에는 동짓날 팥죽 먹는 게 없어요. 한국 불교 정통 문화예요. 예? 그게 민간신앙에서 넘어온 문화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동짓날 팥죽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 절에 와서 맛있게 드시는데 동짓날 팥죽을 안 먹으면 큰일 난다라는 그거는 상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하나하나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금강경을 외우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법상, 법이라는 상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비법상, 법이 아니라는 상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모든 모양이 다 허망하니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본다면 열애, 부처님, 진짜 부처님을 보게 되리라. 그 금강경에서 뭐라고 해요? 응당 머무르는 바가 없이 보시를 행해라. 더 정확히 말하면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포함하여 육바라밀 보살행을 닦아라. 자비행을 닦아라. 지혜와 자비를 닦아라.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오직 지혜와 자비를 닦아라.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중생들은 평생 금강경 외웠는데도 삼재니 이사 가는데 날 잡아야 된다느니 무슨 짓을 하면 좋은 뭐 재물운이 뚫린다느니 뭘 하면 자손들이 잘 풀린다느니 마음 밖에서 자꾸 그런 걸 찾고 있는 거예요. 마음 밖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을까? 그거는 경전의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경전의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물론 또 우리 순진하신 또 신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러면 삼재풀이 하지 말라는 거야? 안 하면 찝찝하고 불안한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냥 하세요 이래요. 예. 저는 제가 수행이 깊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염불을 많이 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내 자신이 불안하지 삼재가 오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게 이제 불안하지가 않아요. 수행하지 못하는 내가 불안할 뿐이지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 내 업의 인연이다 그렇게 이제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도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삼재풀이를 해야 마음이 편안하시다면 그냥 하세요. 대신 삼재풀이 하시려면 절에서 하세요. 이상한 데서 하지 말고 절에서 하세요. 동짓날 팥죽 먹는 게 행복하고 좋으시면 동짓날 팥죽 드세요. 아유, 오히려 가족들 데리고 동짓날 절에 와서 팥죽 드세요. 가족들 데리고 절에 와서 가족들이 팥죽 먹으면 그것도 절에 와서 팥죽 먹으면 부처님하고 인연 맺는 거니까 절에 와서 팥죽 드세요. 이사 갈 때 날짜를 보고 이사를 가야 마음이 편안할 것 같으면 그냥 마음 편안한 대로 하세요. 괜히 아유 광우쌤이 그런 거 볼 진짜 불자라면 그런 거 볼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아예 안 보고 이사 가야지 했다가 날짜 안 보고 이사 갔는데 아우 날짜 안 보고 이사했는데 마음 불안한데 그럴 바에야 그러면 그냥 날짜 잡고 마음 편안하게 이사 가세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 이제 그런 거에서 점점 벗어나자.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자.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평생 부처님께서 반대하셨던, 부처님께서 비판하셨던 마음 밖에서 찾는 어떤 미신, 비방, 비법 이런 것들에서 그런 모양, 모습, 상에서 점점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자. 그리고 부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지혜와 자비,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피디님이 보내주신 제 목소리를 따가지고 왜곡되게 날조한 가짜 복문 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 소나무 불자님들 그리고 우리 불교TV를 응원해 주시고 BTN 방송을 많이 많이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너튜브 영상에서 큰 스님들이나 BTN에 나오신 스님들이나 요 광우의 목소리하고 똑같은 그런 이상한 내용들이 돌고 있다면 속지 마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다른 채널 영상 보지 말고 BTN 너튜브 보시면 돼요. 불교TV BTN 너튜브 보시면 우리 다 여기서 올바른 가르침으로 다 편집하고 조정해서 다 그렇게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BTN 불교TV 채널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짜 영상, 가짜 법문에 속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불교TV BTN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가짜 법문에 속을까 봐 너무나 우려되는 마음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삶의 아름다운 불자로서의 그런 행복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장성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

0: 있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여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나상도 지혁진의 근황 열전.
2: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1: 네.
2: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2: 왜요? 왜요?
1: 지혜진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예,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봐.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2: 아닙니다.
3: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준입니다.
1: 와.
3: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1: 이거 진짜 레전드. 이 노래 딱 부르고 내가 마이진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4: 피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1: 안녕하세요.
4: 가장 떨렸던 노래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비티엠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여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0: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1: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3: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클래스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에 대해서 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조사선의 명칭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혼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선, 열애선, 간화선 다 조사선인데 이것이 시대와 조건에 따라서 바뀌어서 이제 열애선, 간화선 이렇게 이제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사선의 기원, 조사선의 근본, 그다음에 열애선, 조사선, 간화선 이 세 가지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 항상 하는 거 있죠? 참나를 일깨우는 우리들의 암송 해보겠습니다. 나의 것은
1: 나의 것은
0: 나의 몸은
1: 나의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의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 자성.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이 여섯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설사 죽음이 와도 두렵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것. 근데 나의 것은 사실 매 순간 변하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지하려고 해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나의 몸 매 순간 변해가거든요. 이 변하는 모습이 생로병사고요. 또 나의 마음. 마음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매 순간 변합니까? 매 순간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내 몸을 잃어버리는 것,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느끼고 보고 하는 주인은 나는 살아있을 때 나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2: 같습니다.
0: 똑같죠?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은 나가 아니고 이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인 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누구 몸?
1: 내 몸.
0: 전생에 누구 마음?
1: 내 마음.
0: 이번 생 누구 몸?
1: 내 몸.
0: 이번 생 누구 마음?
1: 내 마음.
0: 다음 생 누구 몸?
1: 내 마음.
0: 다음 생 누구의 마음?
1: 내 마음.
0: 나는 동일하잖아요. 그 동일한 나가 내 마음의 업식에 의해서 새로운 필요한 몸을 얻는 것이 죽음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죠. 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조사선의 기원입니다. 조사선은 보통 삼처 전심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삼처 전심에서 시작을 해서 이것이 열애선, 조사선, 관화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삼처 전심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그 영산회상 거염화입니다. 그 영산회상 거염화의 내용이 이제 대범천왕문 결의경, 그러니까 대범천왕문불 결의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 내용은 부처님이 용축산에도 법화경을 설할 때 대범천왕이 부처님에게 연꽃을 공양을 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범천왕이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느냐? 부처님, 참된 진리는 언어와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부처님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잖아요. 법화경이 진리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참된 진리를 가르치긴 하지만 참된 진리 자체는 아닌 거죠. 그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러자 부처님 맞다. 언어나 문자로는 참된 진리를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대범천왕이 부처님께 그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된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사라고 있다가 마침 대범천왕이 연꽃을 헌화했잖아요. 그 연꽃을 바로 이렇게 들어보입니다. 이렇게. 그러자 거기에 있던 많은 아라한들과 불자들이 가득 있었는데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다 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연꽃만 딱 들고 있으니까 다 어리둥절했잖아요. 부처님 왜 그러시지? 무슨 이유지? 라고 하는데 가섭존자만이 저 뒤에 있다가 미소를 짓습니다. 즉 무슨 말이죠? 그 의미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내게 있는 정법안장 열반묘심을 말합니다. 정법안장이란 바른 법을 보고 알 수 있는 지혜, 즉 깨달음이 제일 말하는 겁니다. 정법안장과 안목이라고도 하죠. 안목. 바른 법을 잘 아는 안목과 열반묘심, 열반의 미묘한 마음. 네, 열반의 미묘한 마음. 그럼 정법안장은 깨달음의 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반야나 공, 무아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그 반야나 무아나 공을 알 수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열반의 미묘한 마음입니다. 바로 자성이죠. 그 자성의 모습이 중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반의 묘심을 불림문자,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교회 별전, 가르침과는 별도로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섭에게 전한다. 이게 삼초 전심의 출발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삼초 전심. 세 장소에서 부처님이 법을 가섭에게 전했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산에서 거여마, 영축산에서 연꽃을 들어서 보였다. 다른 말로 영산에서 염화미소라고도 합니다. 연꽃을 들어보이자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다. 그 다음에 다자탑전 반분자. 요 내용은 이 인도에 다자신탑이 있습니다. 네, 다자신탑에 가서 기도를 하면 자식을 못 낳는 사람들이 자녀를 얻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네, 귀자모라고도 하고요. 그 다자신탑 앞에서 이제 법문을 설했는데 부처님이 그 법문을 설할 때는 기원정사에 계시거나 중림정사에 계실 때는 근데 다 자리가 마련돼 있죠. 그렇지만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법을 가다가 도중에 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야단 법석, 저 들에 단을 세우고 법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단 법석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2: 시끌벅적.
0: 마 시끄럽고 혼란하고 정신없는 걸 야단 법석이라 하죠. 부처님이 예를 들어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다가 야 여기 너무 좋으니 이곳에서 법을 살아야겠다. 며칠간 머물고 법을 살아야겠다라고 제자들한테 말을 하면 거기다가 법단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벼랑간에 그곳에 단도 만들어야죠. 또 제자들은 단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불자님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 탁발을 하면서 다 안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고요. 요즘 같으면 단톡방에 문자 올리면 되죠. 아니면 PTN 불교 TV에 안내 방송을 하면 됩니다. 근데 옛날 어떨까요? 사람 인편으로 직접 가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야기해 줄 때 부처님이 저곳에 저 산 밑에서 법회를 열고 법문을 설할 겁니다. 라고 하는데 저 산 밑이 저 조기가 어디예요 도대체? 누가 저곳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시하기를 깃대를 크게 하나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 깃발을 보면 저 깃발이 있는 곳에 인도는 평야 지역이잖아요.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그 깃발을 당이라는 겁니다. 당. 그 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당간지주라는 말 있죠. 그 당을 세우면 우리는 이제 절이 항상 그곳에 있잖아요. 만약에 야당 법석에 당을 세우면 당간 지주를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죠. 매번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절을 세우면 그 절이 천년이고 뭐 1200년이고 지금까지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을 세울 때 아예 기초공사를 해놓는 거죠. 그래, 큰 돌을 세로로 세워서 묻어놓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장대에 구멍을 뚫고 쇠기를 박아놓는 겁니다. 그걸 당간 지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당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요, 언제부터 법회를 하겠습니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럼 오면 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좌석도 준비해야 되죠. 또 그다음에 그 많은 인원이 오면 질서도 정연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야 되죠. 또 부처님 드시는 공양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야단법석이 된 겁니다. 그 야단법석을 만들어 놓고 이제 법문을 설하려고 하는데, 가도존자는 항상 부처님과 함께 다니지 않고 주에 하루나 이틀 거리 내지는 3, 4일 거리에 홀로 수행을 했거든요. 그게 두타지일입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하고 함께 계시면 어떨까요? 공양불도 많이 오고 항상 주위의 불자님들이 편의를 봐줄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짐짓 홀로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다자탑전 앞에서 이제 법회를 연다 하니 그 소식을 늦게 들었고, 그래 걸어서 오다 오다 보니까 이미 법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되니까 들어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저 뒤에 봐가지고 들어오려 하니까 들어가기 어렵고 이미 좌석도 없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걸 보고 가섭존자를 부릅니다. 이리 오라고. 그리고는 당신의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준 겁니다. 이것이 다자탑전 반분자. 그 의미는 뭐냐? 그 법석의 자리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 자리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앉는 자리인데, 가섭존자에게 반으로 나눴다는 것은 너도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 나와 동등하다라는 것을 그 많은 불자님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지금도 선종에 전해져서 스승이 제자를 이제 깨달음을 인가를 하면 대중석상에서 전반부는 스승이 법문을 하고 이어서 후반부를 깨달음을 인정받은 인가를 받은 제자가 올라와서 후반부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게 다자탑전 반분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가 일연사나 곽씨장부입니다. 일연사나는 부처님이 내란자라강을 한문으로 일연선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란자라강 강가에서 이제 열반에 드시게 됐거든요. 사라쌍수 아래서. 열반에 드실 때 가섭존자는 좀 멀리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반에 드시면서 부처님이 안한존자에게 유언을 합니다. 가섭이 오기 전까지 내 시신을 화장하지 마라. 기다려라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을 돌아가시고 나면 부처님이 이제 그 세마포로 다 염을 하고 향후를 뿌리고, 그 다음에 전단향의 금관, 은관, 전단향나무관 이렇게 삼중으로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작을 많이 쌓아놓고 이제 화장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기름을 다 뿌려서. 그래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고 3일 지나도 가섭존자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다른 그 제자들, 10대 제자를 비롯해서 500나안들 내지는 부처님을 그 따랐던 국왕이나 대신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인도 열대지방이잖아요. 요즘 너무 덥죠? 그러니까 시신이 온전히 보존되겠습니까? 걱정이 되니까 부처님의 법체가 상한다. 그냥 빨리 화장을 해야 된다라고 막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안한존자 할 수 없이 화장을 하려고 그 나무에 불을 붙이는데 아무리 불을 붙여도 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뜻이 가섭존자 올 때를 기다리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이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이 더 지났는데도 또 안 옵니다. 다시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붙습니다. 그리고 7일 만에 오게 됩니다. 7일 만에 오니 이미 용산에선 거여마 다자탑전 반분자에서 인가를 했잖아요. 내 다음에 네가 법을 설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임종을 못 지켰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려 하니까 그곳에는 이미 많은 대중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혹시 부처님 위에가 도난하거나 훼손될까 봐 군들이 군대들이 다 왕들이 오니까 군대들이 같이 왔거든요. 지키고 있었습니다. 들어올라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 가도절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못 들어가게 막은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안한준자가 가보니까 가도존자가 오신 거예요.

0: 부처님이 당신에게 법을 인가를 하고 유촉을 했는데 임종도 못 지켰고 또 부처님 곁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래 부처님 못 보니까 그 서러움에 슬픔에 부처님의 관에다가 이제 세 바퀴 한 바퀴 이렇게 이제 합장하고 주위를 도는 것이 우리가 탑을 도는 거, 탑돌이처럼 그게 이제 예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부처님의 시신의 이제 아래쪽 발쪽에다가 예를 올리려고 이렇게 이말 대려고 하니까 돌아가신 7일 만에 관뚜껑이 벌컥 열리더니 삼중관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차례로 열리고 부처님의 발이 두 발이 밖으로 쑥 나온 겁니다. 원래 생전에 계실 때는 부처님이 계시면 앉아 계시면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발에 입을 맞추거나 그 발을 이마에 대는 게 스승에 대한 예의거든요. 그래서 그 발이 나오니까 그 발에다가 발을 이마에다 대고 예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발이 다시 들어가고 관이 저절로 닫히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불이 안 붙던 그 나무들이 저절로 관이 하늘로 공기 높이 치솟아 올라가지고 저절로 불이 나가지고 화장이 됐다. 화장하고 나니 여덟 말 늑대에 사리가 생겼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열반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돌아가신 지 7일 만에 가섭존자가 오니까 7일 만에 7일이 지났는데 관뚜껑이 열리면서 두 발이 밖으로 나왔다. 곽시 쌍부 이런 겁니다. 곽은 관을 말하거든요. 이두 발을 보여줬다. 즉 가섭이 법을 이어받았음을 증명했다. 이것이 이제 삼초전심입니다. 영산의 상, 거여마, 다자탑전, 반분자, 일연선화, 곽시쌍부.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산의 상, 거여마.
1: 영산의 상, 거여마.
0: 다자탑전, 반분자.
1: 다자탑전, 반분자.
0: 일연선화, 곽시쌍부.
1: 일연선화, 곽시쌍부.
0: 여기에서 선이 시작이 됐다. 자, 그다음 볼까요? 그럼 이 선, 즉 조사선을 말하는데 왜 조사선이냐? 부처님에게서 일대조사인 가섭으로 전해졌고 가섭에서 그다음에 2대 안한, 그다음에 3대 상나와수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28대 조사 보리달마에게 전해졌고 보리달마가 중국에 와서 2조회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조사 스님에서 조사 스님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조사선 이런 명칭이 붙었다. 그럼 조사선의 근본이 뭐냐? 첫째가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 직지라는 말은 직접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견성성불은 뭐냐? 그 마음의 성품을 깨달으는 것이 바로 성불이다. 이 견은 보다 알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리켜서 그 마음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 곧 성불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도단 심행첨멸이다. 언어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불립 문자를 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심행첨멸. 마음과 행위로는 행위는 그곳에 없다. 행위가 소멸된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불립문자 교회별전 문자로 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문자로 전한 가르침 외에 별도로 전한답니다. 자, 처음에 시작이 여러분 영산회상 거여마였잖아요. 가섭존자에게 그 부처님이 대범천왕이 부처님께 질문하기를 언어나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참된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자 부처님이 연꽃을 이렇게 딱 들어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참된 진리. 바로 해탈 열반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해탈 열반이 뭐냐? 바로 진여자성을 말하는 겁니다. 참나를 말하죠. 자, 그럼 연꽃을 들어올리는 게왜 참나냐? 자, 여러분, 제가 연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누가 보고 알죠? 나 그거 돼 있잖아요. 그 나를 깨달으면 그것이 해탈 열반의 참모습이니라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을 때 처음에 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0: 통해서 드는 거 누가 보고 하는 거죠? 들고자 하는 마음, 드는 행위, 보고 하는 주인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곳에 나가 있잖아요. 그 연 참된 진리 바로 이거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래된 것이 지금도 큰 스님들이 법문을 설할 때 대개 주장자를 가지고 올라가시잖아요. 주장자를 처음엔 탁 들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연꽃을 드나 주장자를 들어올리나 누가 보고 알죠?
1: 내가 보고.
0: 드는 주인은 입장에서는 그 큰 스님의 입장에서는 연꽃을 들든 죽비를 들든 혹은 컵을 들든 손만 들어올리든 주인 누구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 아는 주인만 나일까요? 이 소리 누가 들어요?
1: 내가.
0: 소리에 듣는 주인 나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주장자를 탁 들어보였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

0: 자, 이 소리를 누가 듣죠? 그러면 싱잉볼 소리를 듣는 주인만 나고 저 개가 짖는 소리를 들으면 나가 아닌가요? 개 짖는 소리, 닭 소리, 사람 소리, 누군가 나를 칭찬하는 소리,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 그거 듣고 하는 주인 누구예요? 똑같죠? 그래서 그 이치를 지금도 그 선생님들이 상당 법문이라 해서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왜? 말하기 이전에 참된 진리를 보여줘야 되니까 주시고 주장자로 소리를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1: 네.
0: 그 다음에 언어 도달. 말로는 길이 끊겼습니다. 자, 저를 딱 눈을 감고 따라해 보세요. 자성.
1: 자성.
0: 참나.
1: 참나.
2: 참나.
0: 성불.
1: 성불.
0: 불성.
1: 불성.
0: 진여.
1: 진여.
0: 자, 눈을 떠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해탈 열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 누가 보고 알죠?
3: 내가 보고.
0: 그러면 자성이 나예요? 자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아는 주인이 나예요?
1: 보고 아는 주인이.
0: 그럼 내가 아무리 진여자성이다, 참나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견성이다 얘기하도 그 이야기를 보고 하는 주인이 나잖아요. 그것이 참다운 진여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자성이니 불성이니 견성은 참된 진여자성이 아니죠. 그래서 언어 도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2: 네.
0: 심행처면. 자, 마음과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마음을 누가 보고 알죠?
1: 내가 보고.
0: 행위를 누가 보고 알아요?
1: 내가 보고.
0: 그 마음과 행위는 나가 아니죠?
2: 네.
0: 그러니까 마음을 하루 종일 표현하고 행위를 하루 종일 실천하지만 그걸 보고하는 주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심행처면 마음과 행위가 사라진 곳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분리문자 언어 도단이니 문자를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 문자를 벗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배운 모든 경전은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문자로 표현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것으로는 자성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분리문자 조회별전이다. 이게 선의 근본이다. 아시겠죠?
1: 네.
0: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 조사선이 어떻게 왜 열애선, 조사선, 가나선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이 이제 삼처전심을해서 마하가섭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그 법이 초조 마하가섭, 2조 안한, 3조 상나와수 이렇게 점점점 내려와가지고 28대 조사 보리달마. 보리달마가 중국에 전해서 중국의 초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2조 해가인데 해가는 29조죠 원래는. 그죠? 그 다음에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6조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예, 그 28대 조사가 초조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33번째 조사예요. 부처님부터 따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매년 봄에 되면 통도사에서 삽삼조사

가례제를 행해야 됩니다. 이 삽삼이라는 거는 12 두 번이라 저기 그 삽삼 13이라는 게 30이란 30. 네. 삽삼이라는 33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이 두 번 들어가는 게 33을 33 이거는 삽삼 이렇게 말한 겁니다. 33대 조사 스님들께 차를 올리는 제를 하는데 이게 삽삼조사 다례제입니다. 초조 마가서부터 육조 해능대사까지 그렇게 내려왔는데 부처님 당시부터 달마 대세까지 전해진 것 어떤 분들은 해능스님까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때를 열애선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전해서 내려온 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선으로 바뀝니다. 그건 시기적으로 언제냐 달마 이후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육조스님 이후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중국 송나라 대종고스님 전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사선이 간화선이라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그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대종고스님 이후에는 조사선이 간화선으로 불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열애선은 부처님부터 달마 해능까지 그 다음에 조사선은 중국에 와서 달마 해능서부터 혹은 달마부터 혹은 해능스님 이후로 대해종고 스님 전까지 그 다음에 간화선은 그 조사선이 후대에 대해종고 스님 이후에 간화선이라는 명칭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은 그 지역 보면 열애선은 주로 인도에 인도에 그 수행자들이 있을 때입니다. 조사선이 있을 때고 조사선은 중국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일본까지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간화선 대종고 이후에 똑같이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 간화선이 전해집니다. 지금은 그래서 간화선이 곧 조사선이요 조사선이 곧 열애선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열애선은 왜 열애선이라 했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자성을 깨달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어느 스님이 금강경 사구계를 읽다가 견성을 했어. 이런 분 있죠? 어떤 분들은 능엄경을 읽다가 견처가 생겼어. 네. 어떤 분은 법화경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자성을 깨닫게 됐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즉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진여 자성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전의 이치와 원리를 통해서 자성을 깨닫는 것 이것을 열애선이라 합니다. 그 열애선의 특징이 뭐냐면 스님들이 조사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열반할 때 열반 그 다음에 전법할 때 전법 이런 것들을 오도송 열반송 전법송이라는 개송으로 이제 남기게 되는데 그 개송의 내용을 보면 교훈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반야나 공, 무아나 혹은 자성의 모습을 부처님의 경전의 언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선이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많은 깨달음을 얻으면 관계없는데 못 얻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익혀야만이 자성을 알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성을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금강경을 읽고 보고 듣고 수지독송하는 주인 누구예요? 내가 지금 밥을 하고 밥을 먹는 주인 누구예요? 자 그렇다면은 부처님의 경전을 배워서 익혀서 실천하는 주인도 나고 일상생활의 삶의 주인도 누구? 나잖아요. 열애선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실천해야만이 자성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관계없는데 깨달음을 아직 못 얻은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불자들은 수행자들은 아 부처님의 경전만이 나에게 깨달음 즉 자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구나라고 고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분명히 교회 별전이라 했잖아요.

경전 외에 따로 이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눈 한번 깜빡이고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걸어가고 말하고 일체처 일체시에 내 마음과 내 행위의 주인 누구죠?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뿐만 아니라 일체의 우리의 삶의 그 근본에는 다 자성이 있다. 그래서 일체의 삶 속에서 주인을 깨달아라 라고 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선이란 겁니다. 그 조사선에 오면 오도송이나 혹은 말씀드린 열반송이나 내지는 전법개송을 보면 부처님의 교화적인 그러한 이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조사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스님, 해탈 열반이 뭡니까? 그러니까 마침 그때 비가 와서 낙서물이 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스님이 빗소리가 너무 좋구나. 빗소리를 누가 듣고 알죠? 내가 듣고 알잖아요. 만약에 열애선으로 설명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환영이고 그 환영의 주인인 즉 반야의 공인이 그 보고하는 주인인 내가 해탈 열반이니라 이렇게 설명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선에 오면 그리하지 않죠. 어느 스님 조지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스님 조사스님 즉 달마대사가 전해준 그 해탈 열반의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침 그 조주 스님이 계시던 관음원에 측백나무들이 가득 있거든요. 그래 저 정전 백수자 저 측백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전해질 때는 우리나라 측백나무가 심지 않으면 자생하지 않습니다. 잘 잣나무가 된 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 근데 조주 스님이 계시는 중국에는 잣나무가 자생하지 않고 거기 측백나무가 있습니다. 똑같은 백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전 측백나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말하는 그 지금 보이는 저 나무다. 그 일상이잖아요. 그 보관은 주인 누구예요? 어떤 분이 이제 또 묻습니다. 어느 스님에게. 스님 해탈 열반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가 믿지 않을까 봐 걱정이다. 그 안 알려줍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났습니다. 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스님 해탈 열반이 뭡니까? 그러니까 글쎄 안 믿을 것 같은데 또 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물으니까 지금 묻는 너 자신이다. 묻는 너요 듣는 나이니라. 그 묻는 주인 누구죠? 하잖아요. 그게 조사선의 모습입니다. 조사선은 일상에서 우리의 중생들 삶 속에서 있는 그 진여자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것을 뭐라 하느냐? 격에선지라 한다. 예, 부처님, 불교, 그 다음에 깨달음 이러한 틀이 아닌 틀을 벗어난 선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격에선지다. 자, 그 다음에 교회별전 도노. 자성을 깨닫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깨닫는데 오늘은 하나만 깨닫고 내일은 열 깨닫고 나중에 백이 합쳐지나요? 보고 아는 나를 깨달을 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그 단방한다. 왜? 이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런 말을 썼느냐? 우리가 경전의 내용으로 따지면 처음에 입문을 해서 번뇌망상을 버리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점점 몸과 마음을 맑히고 깨끗하게 해서 깨달음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성은 지금 당장 깨닫잖아요. 도노. 그 다음에 이제 조사선, 가나선 어떻게 생기냐면 이 조사선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배우고 익혀서 머리로 배워서 아르마리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뭐라 했느냐? 예,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오. 이해로
깨달음 얻었다.

0: 두 번째는 구두선.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진짜 얻은 게 아니라. 그래, 이게 유행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 말기 송나라 때 수행자들이 아, 저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나 마음을 조용히 관찰을 해서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가는 방식. 이게 묵조선인데 묵조선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묵조선이 보급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번뇌망상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고요한 마음을 구하고 무심에 집착을 하게 됐거든요. 무심에 집착을 하니까 무심이 해탈이 아니라 무심의 주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가야 된다. 자성은 무심을 누가 보고 하는 거죠? 번뇌망은 누가 보고 알아요? 그 주인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을 깨닫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수행자들이 어떻게 그럼 더 갑니까? 이미 무심인데 라고 하니까 과거 깨달은 모든 조사 스님들의 기연을 참고를 해라 한 겁니다. 그건 기연 중에 예를 들어 정전 백수자를 할 때 조주 스님께 물었더니 조주 스님이 저 뜰 앞에 측백나무다 했다. 이 과정을 다 내가 매수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뭐예요? 측백나무잖아요. 그렇게 그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참고를 해라. 그러면 그 조사 스님이 깨달은 방식대로 너도 자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핵심 키워드를 화두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화두를 참고하고 의심해라. 왜 이것이 해탈 열반인지를. 그래서 정전백수자 혹은 조주묻자 혹은 내지는 끽다고 내지는 간식월 이런 많은 화두들이 즉 1700공안이라고 하는데 1700명의 조사 스님들이 깨달은 기연 사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의심해서 깨달음 얻는 방식 이것이 간화선이다. 그래서 간보다 화, 화두를 보다 그리고 화두를 의심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을 간화선이라 한다. 이것이 대종고 스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종고 스님 이후에는 간화선이 됐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느냐. 수행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는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익혀서 원리를 통해서 자성을 깨닫는 방법. 하나는 조사선은 일상을 통해서 일상의 주인인 자성을 찾는 방법. 또 하나 세 번째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화두를 의심해서 그 깨달음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다르고요. 그런데 열애선의 단점은 뭐냐? 지금도 이치로 이해하는 것이 배우고 익히고 이해하는 게 해탈 열반이고 불교의 목적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또 조사선은 듣고 보고 배워서 입으로도 한다, 입으로. 그리고 해오. 깨달음 얻지 못하고 이치로만 배우고 익혀서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거. 그 다음에 간화선의 단점도 뭐냐? 선정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번뇌망상을 버리고 고요한 마음을 통해 얻어야 되는데 그 고요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화두 선정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선정에 집착하게 된다. 그 방법이 깨달음을 못 얻거나 틀린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 이 칠판을 보세요. 누가 보고 있죠?
1: 네.
0: 자,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번뇌망상이 가득 있습니다. 그 번뇌망상의 주인 누구죠?
1: 네.
0: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주인 누구예요?
1: 네.
0: 화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주인 누구예요?
1: 네.
0: 번뇌망상을 버리고 고요한 마음을 얻어서 화두를 의심해서 의정에 들어서 의단은 얻고 그 다음에 자성을 깨닫는 방식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자성이 의정, 의단 이후에 나오냐?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 번뇌망상의 주인 누구다? 그 자성을 깨달으면 된다. 그래서 선정에 너무 집착하게 됐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잘 아셨죠?
1: 네.
0: 자, 그 다음 볼까요? 아, 질문.
2: 그럼 이제까지 공부했는 것 중에서는 조사선과 열애선, 가라선 그 자체가 예. 다 수행의 목적으로서는 다 같다고 봐야겠네요.
0: 예. 수행의 목적은 해탈 열반입니다. 해탈 열반이 자성을 깨닫는 겁니다. 다 열애선, 가라선, 조사선은 목적은 같다. 그러나 목적에 가기 위해서 과정이 출발이 조금

0: 다르다. 부처님의 경전을 중심으로 하면 열애선이라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이 삶을 통해서 자성을 깨달아가는 것을 조사선이라고, 그 선대 조사선님들의 그런 깨달음의 기원을 통해서 기원 중에 핵심 키워드를 의심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리고 의정의단을 거쳐서 자성을 깨닫는 것을 간화선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애선도 역시 주인은 나잖아요. 경전을 볼 때 누가 보죠? 누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주인을 돌이키고. 그럼 하루 종일 경전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길도 가고 이야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주인 누구예요? 그때 나를 깨달아라. 그 다음에 찾아가라는 거죠.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두를 하는, 관화선 하시는 분은 화두할 때 그 보고하는 주인 누구예요? 그러면 화두가 이제 관화선 선방 이제 참도 시간이 끝나고 방선을 했습니다. 내가 걸어갑니다. 주인 누구예요? 화두할 때는 화두를 보고하는 주인으로 돌아가고, 부처님의 경전을 볼 때는 경전을 보고하는 주인으로 돌아가고, 일상에서는 일상의 마음과 행위의 주인으로 돌아가면 일제초 일체시가 그대로 수행이 되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행의 방식이다. 아시겠죠?
1: 네.
0: 누구나가 중생들은 늙고 병들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조사선이고, 조사선 핵심이 바로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주인인 진여자성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이 방법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BTN 불교 TV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060-800-7000, 060-800-7000번. 네, 여러분 ARS 많이 눌러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여러분들 많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나의 성품을 일깨우는 것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2: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2: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2: 나가 아니다.
0: 나는
2: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2: 진여자성이다.
0: 나는
2: 본래 성불이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4: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5: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4: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5: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4: 그거 좋네. 좋아.
5: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4: 제사까지도?
5: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4: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 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30일에는 월암 스님을 모시고 간화선 수행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 관계.
0: 와, 너무 맛있습니다.
2: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가 없어요.
0: 맞습니다.
1: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3: 장례포교의

0: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학창시절 야무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필통 안에는 꼭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몽단연필. 연필이 쓸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면 볼펜대에 꽂아서 쓰기도 했는데요.
1: 공책 위에서 사각사각 일기를 써내려 가던 그때 그 시절. 그 추억의 소리가 그리워지는데요. 요즘은 이 연필 감성을 느끼기가 어려워서 아쉽기도 합니다.
0: 아쉽죠. 저는 이 쾌람열전에서 몽당연필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다 소진되는 그날까지 이 한번 깎고 깎고 또 깎아서 쾌람열전을 최고의 방송, 1등 방송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연필이 있으면 이것도 있어야겠죠. 저는 연필의 단짝, 지우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1: 상가 형님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잘 해볼게요, 형님. 연필과 지우개의 케미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쾌람열전 오늘도 유쾌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람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취혁진이고요.
0: 아, 아주 뉴페이스예요. 우리 또 방송 녹화는 처음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이게 이대MC인데 네. 아, 굉장히 환영하고 네. 또 합류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1: 라디오는 그래도 몇 번 이제 게스트로 해본 적이 있어서 진행이 네. 되게 매끄러웠다고 생각하는데 예. 녹화 이렇게 TV는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0: 네.
1: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

0: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0: 왜요? 왜요?
1: 지인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예,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 봐.
0: 왜요? 왜요?
1: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0: 아유, 아닙니다. 예.
1: 이게 그 전에 이제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네. 1대 MC가 되셨을 때는
0: 그분,
1: 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0: 아, 그분 조금 루즈하고 네. 처지고 너무 진지하고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 네.
1: 두 분이 스타일이 확연히 좀 다르긴 한데 합을 잘 맞춰가지고 멋지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 몽당연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까 지우개가 된다는 말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제가 사고 치면 그걸 뭐 지운다는 뜻이에요?
0: 아, 아니요, 뭐 비유를 든 거고 혹시라도 이제 실수를 하시면 네. 제가 잘 지워드리겠다. 이런 뜻에서 한 말이었고요. 뭐 지우기 싫으시면은 뭐 다른 거 할까요? 연필 깎기 이런 거.
1: 아니요,
0: 깎아버리게 되나요?
1: 뭔가 아예 그건 좀 그렇고 이게 지우기 해주세요.
0: 네.
1: 예, 근데 뭐 전 실수해도 좀 크게 실수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
0: 아, 그래요?
1: 그 정도 수준까지 사고를 치기 때문에 네. 아, 사고 안 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추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잠시 후 캐남 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이리 오너라 함께합니다. 쾌남 열전 시즌2에서는 또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0: BTN 불교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전달하냐고요? ARS 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6회, 3회, 통쾌, 이 3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너들만 모십니다.
0: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쾌남 초대석 이리 오느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나와주세요.
0: 안녕하세요.

0: 댄스 가수.
1: 재롱 초대해서 오늘의 손님은 마이디즈였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1: 사랑의 리콜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방송 보고 계신 청취자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어디 보고 하면 될까요?
2: 예, 앞에 보고 하시면 됩니다.
3: 아, 여기 계시네요. 예. 언제 계셨어요, 감독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출연으로 또 이렇게 나상도 씨와 우리 추혁 씨와 함께 하게 됐는데 굉장히 여기가 굉장히 떨리네요. 생각보다. 예, 라디오도 떨리는데 이 TV로도 또 나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준입니다.
2: 저는 이렇게 마이진 씨를 불러놓고 이게 저희 스튜디오가 항상 넓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좀 뭔가 좀 우리 스튜디오가 좀 누추해 보이네요.
1: 이게 형님은 잘 모르실
2: 마이진 씨를 불러놓고
1: 형님은 잘 모르실 네?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나 이제 저 같은 댄스 가수들은 네. 뒤에 백댄서 분들이 없이 혼자 노래하면서 춤추는 게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 무대를 채우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진짜 혼자 다 채우시네.
2: 아니 이 양반님아 네, 잠깐만 네. 나 옆에서 엄청 춤 잘 추고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아, 예. 누나만 봐가지고
2: 결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각과 이런 네. 딱 그 서 있잖아요.
1: 와 이게 너무 그런 건데?
2: 약간 그 니글니글하게 이렇게 추니까 네. 예.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1: 형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2: 네?
1: 약간 방방맘 콕콕 그러니까, 콕 이런 건데.
2: 아 이거 춤으로 치면 약간 이쪽은 약간 SM이면 저는 YG 같은 느낌이에요.
1: 어디요?
2: YG.
1: YG요?
2: YG.
3: 어디요?
1: 네? 그래요?
3: YG요?
2: YG. 미안합니다. 괜히 얘기를 꺼내가지고 내가 손해를 많이 봤네요. 자 카멜전 시즌 2 첫 게스트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불러주신 노래 사랑의 리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3: 아, 이 사랑의 리콜은 제가 이제 현역방에서 잘 되고 나서 이제 또 서른도 선생님께서 작곡을 해주신 곡인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옛날에 첫사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사랑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며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보니까 아마 첫 번째로 미안하다.
1: 미안해.
3: 그러니까 고마워,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때 너무 내가 잘못해줘서 미안하다 내 기억을 떠올리면서
2: 성숙하지 네. 못해서 네.
3: 그런 가사를 좀 담았었던 노래예요.
2: 아, 노래 그 멜로디나 이런 리듬은 굉장히 신났거든요.
1: 네. 너무 신나요.
2: 이렇게 심오한 뜻이 담겨 있을 줄 전혀 몰랐어요.
3: 저도 처음에 이거 멜로디만 듣고 되게 신날 줄 알았어요. 네. 아, 선배님이 워낙 선우 선생님이 또 트위스트 이런 곡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2: 대가시죠.
3: 진짜 그래서 예. 저는 신나는 곡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가사가 너무 애절한 거예요.
2: 네.
3: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좋아요. 리듬은 신나도 노래는 뭔가 깊은
1: 그런 제가 거...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3: 그렇죠. 이런 네. 거 너무
1: 그러니까
3: 좋아요.
1: 슬픈 노래 슬픈 노래라고 해서 무조건 발라드가 아니고 네. 슬픈 노래를 또 신나게 맞아요. 템포 땡겨서 할 수도 있거든요.
2: 네. 네.
1: 그러니까 사랑아 같은 것도 뭐 사랑아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떠나가지 마 이런 네. 노래인데 신나게 하면 또 맞아요. 다른 해석이 맞아요. 나올 수 있는 거죠.
2: 두 분 참 마음이 잘 통하는데 네. 제가 저기 하고 두 분 여기 앉으실래요? 제가
1: 그게, 그게 편하긴 합니다.
2: 그게 좀 편하죠. 네.
3: 진진끼리 한번 해볼까요?
1: 그러니까
2: 진진끼리. 아니 나 오프닝 때 얘기 했죠. 이렇게 될까 봐 겁났다고. 우리 남궁민 씨는 이렇게 안 됐거든요.
1: 아, 이름이 진 없는 사람이라 대화를 못 하겠네. 아,
2: 진 빠지네 정말로.
1: 진짜로.
2: 자, 좋습니다. 네. 자, 오프닝에서 몽땅 연필에 네.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 자, 이것도 아까 논란이 있었죠. 몽땅 연필이냐, 몽당 연필이냐.
1: 어떻게 부르세요?
3: 사실 저희는 어렸을 때는 몽땅 연필, 네. 몽땅 연필 불렀잖아요.
2: 네.
3: 근데 원래대로 하는 발음은 몽땅 연필이 맞아요.
2: 표준어.
3: 표준어로.
1: 그러면 이게 발음 자체를 몽땅 연필로.
3: 네,
1: 해야 돼요?
3: 원래는 자 다음에 마이진 씨가 부릅니다. 몽땅 연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네. 우리가 할 때.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추억을 더 담고자 한다면 그냥 부를 때는 몽땅 연필.
1: 그쵸.
3: 네, 이렇게 불러도 근데 사실 이렇게 부르나 저렇게 부르나 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2: 아, 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마이진 씨 학창 시절에 필통에 몽땅 연필 많았습니까?
3: 몽땅 연필이 뭐죠? 저는 그냥 남이 쓰다 남은 거 그냥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예. 몽땅 연필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저는 연필은 쓰는 건가요? 그냥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2: 그렇죠 이제 약간 그 학생

0: 그렇소. 약간 그 교과서 갖고 다니는 것처럼.
1: 그렇죠. 일단은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 저는 늘 갖고는 있었어요.
0: 저는 깎지도 않은 연필도 많았어요.
2: 아, 그럼 두 분 다 공부를 안 하시던 편이었네요.
0: 아, 근데 저는 약간 공부할 조건이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2: 왜, 왜? 또 조건 핑계 대고 싶고. 예,
0: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놀고 싶어서.
1: 저도 근데 그랬어요.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을 때 뒤에서 자꾸 연필로 콕콕콕 쑤셔가지고.
2: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뭐 사실 안 깎은 연필도 많죠. 안 쓴 연필이 많고.
0: 제가 진짜 환경만 받쳐줬잖아요. 서울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2: 아니, 그때 형이 안 놀았으면 지금의 나상도가 없는 거죠.
0: 맞습니다.
2: 그때 놀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나상도가
0: 왜 이렇게 병 주고 약 주지?
2: 아, 진짜 맞는 말 하는 거예요.
1: 매력남이네, 매력남.
2: 맞는 말 하는 거예요.
0: 흔들흔들 흔들리네, 이거. 좋습니다. 자, 크람 초대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마예진 씨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마예진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2: 너를 알려줘.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마예진 씨를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마예진 씨 인생을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키워드 바로 보여주세요. 야, 뒤에 이거 화면으로 나옵니다.
1: 이야!
0: 아니야, 이게 아니야.
2: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1: 리틀 홍경민.
2: 리틀 홍경민.
1: 맞춰보실래요?
2: 왜 이건지?
1: 네. 약간 유년 시절에
0: 이 노래를 엄청 좋아했었나?
1: 일단은
0: 흔들린 우정.
2: 홍경민 선배님 노래를 많이 불렀거나.
1: 우리 나이 때는 안 좋아하는 남자 여자가
2: 무조건이었죠. 무조건
0: 좋아하죠.
2: 많이 따라했죠. 그렇죠.
0: 근데 리틀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면 이건 심하게 빠져야 되거든요.
2: 아니면 누나가 지금도 쇼컷이시지만, 네. 홍경민 선배님처럼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니셨나 학교를?
0: 그런가?
1: 근데 두 분이 다 답은 맞아요.
2: 아, 진짜요?
1: 네, 네,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태권도 선수였어가지고, 머리를 항상 거의 저는 뭐 반 스포츠 머리 정도나 아니면 지금의 현재 머리 정도가 네네네.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번은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각 반에 무조건 장기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반 애들은 다 공부하는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나서서 뭘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오니까 선생님이 속은 터지는 거야.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그냥 태권도 부니까 너가 뭐라도 발차기를 나가서 하든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노래하는 게 되게 좋았고. 우와. 그래서 그러면 나 홍경민 선배님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다. 머리도 짧고 막 눈매도 쌍꺼풀이 있어서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불렀는데 애들이 노래까지도 듣기가 좋았었나 봐요. 막 이렇게 제스처나 이런 것도.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냥 여자 홍경민이다, 리틀 홍경민이다.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아서 계속 저는 그렇게 중학교 때는 그렇게 불렸던 것 같아요.
0: 근데 그런 느낌이 시절에. 살짝 있긴 해요.
1: 진짜 그러니까
2: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0: 아까 네. 춤출 때도 홍경민 선배님이 할 때 막 빡! 막 하잖아요. 네.
1: 근데 홍경민 선배님은 팔이 길어서 약간 여기 춤을 추실 때 저는 이렇게 끊으면 네. 선배님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기셔갖고 팔이.
0: 그래서 리틀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리틀인 거예요.
2: 아, 근데 그때 그 수련회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1: 아유, 당연히 흔들리죠.
2: 와. 네.
1: 그 노래가 최고였어요. 그때.
0: 메가히트죠, 메가히트.
1: 진짜 아, 그 노래는 그냥 전국적으로 대단했죠.
2: 저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1: 네.
0: 대한민국.
1: 그냥 솔직히 두 분도 행사장 다닐 때 한 번은 다 불러보셨잖아요.
2: 저는 한 적이 있고 네. 스피드포 프로그램에서도 했었고.
0: 그걸 저는 혁신 씨가 할 때 옆에 뒤에서 춤췄었고.
2: 아, 이거 같이
0: 하네. 어쩌면 저도 한 거니까.
1: 그래요. 너무 좋죠.
0: 자,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2: 네. 예. 보여주세요.
0: 와.
1: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0: 이거 진짜 레전드.
1: 네.
0: 이거 이게 이제 현역 강황에서 네. 이 노래 부르고
1: 큰
0: 건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딱 부르고 내가 마예진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1: 이 옹이라는 곡은 사실 제가 결승전 때 불러서 이 키워드를 드렸던 게 아니라 이 노래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2: 오.
1: 가수 아 이거 약간 하면 울컥하는데 이거. 가수 생활 딱 10년째 되던 해에 가수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내가 사람으로서 되게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그냥 내가 가수를 진심으로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때는 진짜 가수 내려놓고 저 인간하고 내가 한번 싸워볼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었던 거예요. 그냥 그때 참아오던 게. 그런데 그래서 며칠 동안은 그냥

안에만 있었어요. 그냥 어차피 내가 지금 뭐 인맥도 없고 뭐도 없는 내가 내 맨몸 하나로 이렇게 달려왔는데 저분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만 있다가 엄마가 조심히

0: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가사를 딱 봤는데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 이 가사말이 어? 뭐지? 라고 하면서 그 음악을 들었는데 음악을 듣고 그냥 혼자서 방 안에서 노래 연습을 하듯이 그냥 불러봤는데 이 대목을 너무 못 부르겠는 거야. 내가 정말 이 가수의 생활을 미련을 놓을 수 없는 걸까? 내가 이거를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노래를 한 번도 제대로 거의 완창을 못했었어요. 그 노래를. 항상 그 대목에 너무너무 울컥울컥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듣고 그래 다시 한번 버티자. 지치지 말고 버티자. 그러면 나는 된다. 그래서 이 노래가 저에게 되게 마음을 다잡았던. 그 앞전에 경연 프로를 나갔을 때도 이 노래를 해달라고 하고 싶다고 했었을 때 안 된다 그랬어요. 사실 이날 현역가왕에서도 마지막 결승 공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연하기에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죠.
1: 자극적이진 않은 노래여서 네. 사실.
0: 그래도 저는 제 인생 곡이니 불러보고 싶다. 설득을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부르게 됐던 곡이라 이 곡은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곡입니다.
2: 뭔가 이제 가사에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인생 같아요.
0: 맞아요.
2: 예, 그 뭐 얼마나 달려가야 뭐
0: 이 사랑 내려놓을까?
2: 예, 어디쯤 이게 저는 근데 예전에 이게 너무 내리에 박혀 있는 게 마혜진 씨한테 진짜 그 현역강으로 잘 되기 몇 년 전부터 저는 이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잘 될 사람이라고 너는.
0: 진짜로.
2: 너는 무조건 잘 될 사람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다만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때도 가창력하면 마혜진이었으니까.
3: 아, 그럼요. 네,
2: 그래서 마혜진 씨가 잘 됐을 때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아우,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3: 예. 저는 그때는 이제 친분은 없었고 이제 누군지는 알고 있었죠. 노래를 너무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왜 유명해지지가 않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정말 실력이 있고 인성이 된 사람은 무조건 저는 빛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죠. 그거의 대명사가 저는 마혜진 누나라고 봐요.
2: 저는 그 약간 네. 인생에 될놈 되리다 될놈 무조건 된다라는 그렇죠.
3: 될 사람은 있는데 되죠.
2: 그걸 안 깨줘서 너무 고마워. 네. 자 아~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
0: 너무 훈훈하다 이게 네. 되게 훈훈한 아,
3: 지금 약간 술자리에서 우리끼리 맥주 한잔 하면서 하는 그런 대화 같아요.
0: 맞아 맞아 우리 나중에 너무 잘 됐으니까 한잔 하자 막 약간 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2: 어차피 좀 이따가 또 난장만 됩니다. 아, 그런 거 좀 마시고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3: 뭐예요? 엄마
2: 이번엔 아이고. 진짜 울 수도 있어.
3: 아이고
2: 엄마 이야기하면 또 마이진 씨가 또 스케줄 때 어머니 항상 모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다니잖아요. 엄마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죠?
0: 그쵸 뭐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할게요. 분신 같은 분이시죠? 엄마가 오늘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오늘이 엄마 생신이세요. 네, 근데 사실 어제 엄마랑 약간 좀 티격태격 해갖고 말 안 하다가 요 앞전에 와서 요 앞에서 살짝 얘기했거든요. 근데 일단 엄마 생신 축하드리고 사실 엄마랑 저는 생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숨쉬고 있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3: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0: 그냥 별로 생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2: 저는 좋아해요.
0: 힘들게
2: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마혜진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3: 네. 아, 약간 인사를 드렸는데 네. 생신 축하를 네. 못했네요. 아,
2: 저희는 뭐 그 저기 그 예수님보다 생신 길게 합니다. 저희는.
0: 아유.
2: 예. 거의 이틀이죠? 일주일에요.
0: 좋으시겠어요. 저희 엄마 항상 여성분들한테만 생일 받다가 이렇게 아드님 아, 같은 분들한테 더 예. 받으니까
2: 큰 분들한테
3: 이때 어머니 앞에서 한번 더 부릅시다.
2: 아, 그래야죠.
0: 참으세요. 좋습니다.
3: 아니 근데 진짜 네. 되게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생일을 잘 챙기지 않는 편이에요.
0: 네.
3: 저는 그래서 이제 메신저에 카카오톡에서 네. 그 알림이 뜨잖아요. 저는 알림을 꺼놨어요.
0: 저도요.
3: 진짜요?
0: 저도 알림 꺼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팬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일 파티를 하게 되는 건데
3: 팬분들이랑만 네. 생일 파티를 하는
0: 맞아요.
3: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도요.
3: 와 신기하다.
0: 생일이
3: 저도 그냥 365일 중에 하나?
0: 저는 어렸을 네. 때 방학 때다 보니까 친구들을 초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동네 애들하고만 맨날 하는 그게 싫었고 운동했을 때 왜 미운 선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2: 네.
0: 너무 그 음식 주는 것도 되게 미울 때가 있어요. 저희 엄마가

0: 뷔페를 했었는데 그럼 생일이면 엄마가 이제 우리 딸 그래도 고생하고 선선배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막 싸우시는데 저 선배는 꼴보기 싫어서 되게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일 잔치가 대체 내가 좋아야 되는데 내가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느낌? 그래서 한 번도 생일이라는 게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미워도 사랑해야 됩니다.
0: 그럼요. 아니,
2: 그래도 티격태격 하셨지만 그래도 네. 어머니께서도 생신이신데 한번 이렇게 카메라에다가 한마디 해주시면.
0: 아 그런 거 이제.
2: 아 그래요?
0: 생신 축하드려요.
3: 아 괜히 부끄러워가지고.
0: 저녁에 맛있는 거 제가 이거 드릴게요. 와
3: 최고의 선물이죠.
2: 최고의 선물. 네.
3: 자 네, 좋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야.
0: 나우.
3: 아, 몽당연필.
0: 몽당연필. 예.
3: 몽당연필.
0: 키워드.
2: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가수라면 누구나 히트곡을 꿈꿔오고 목표로 삼고 무조건이잖아요. 근데 이 몽당연필의 가사가요. 아까 옹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도 미련이 남아. 아직도 흑심이 남아. 그리고 내 이름 석자는 써놓고 갈라요. 제가 이 현역가왕 신곡 미션에서 받은 곡인데 일단 제목부터가 그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몽당이었고요. 그래서 제목부터가 딱 저였고 그 마지막 가사에 내 이름 석자는 써놓고 갈라요 라는 말이 내가 맞아 가수로서 활동하다 내가 죽기 전에는 꼭 내 이름은 석자는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나. 호랑이도 가죽을 남기는데 그래서 이 몽당연필이 저에게는 너무나 찰떡같이 와닿았던 곡. 그래서 지금도 행사장을 가면 다른 저의 곡 중에 이 곡도 여러분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 하면 옹이, 빈손 이런 건 다 좋아하세요. 네. 몽당연필이요 라고 말을 하실 때 맞아 이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한 소절 불러드리고 또 불러드리고 네. 그래서 저한테는 내 이름 석자를 남겨야 될 노래
3: 남길 거예요. 잘해요. 네. 그리고 아까 결승곡 옹이에 대해서 얘기할 네. 때도 어떻게 보면 밋밋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이진이 부르면 대곡이 되는 거예요. 네.
0: 감사합니다. 네.
3: 아, 정말로. 정말로.
0: 찡해야 되는 거죠?
3: 네. 자, 억지로 울지 말아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2: 너무 진솔한 진심이 듬뿍 담긴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첫 번째 코너에서 키워드로 마이진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마이진 씨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 자, 우리 마이진 씨 팬분들은 직접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하거든요, 팬분들께서.
0: 영상을요?
3: 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0: 저희 팬분들 얼굴 안 내보내는, 우와!
4: 드디어, 응원에서 가수님을 응원하고 있는 핀다이입니다.
2: 아시는 분?
4: 가수님 목소리로 네. 들려주는 노래에 늘 감동받고
0: 38살이에요.
2: 나이도 아세요?
4: 제가 마이진 가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요즘 AI를 활용한 사진이나 영상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치마를 입히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이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또 하나는 밸런스 게임인데요. 하루에 행사 3개 뛰기 또는 하루에 콘서트 1개 하기 중에 가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3: 질문... 이야.
0: 아니 저분은 네. 카메라 사진 찍겠습니다 하면 숨어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영상에 저렇게 자신 있게 찍었죠? 그게 놀래네요.
2: 용기를 내신 거
3: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데.
0: 심지어 경상도 분이에요. 창원 분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서울말을 잘하지?
2: 그리고 이 영상을 한두 번 찍은 게 아니에요. 찍고 다시 찍고 옷도 여러 개 입어보고 배경도 커튼에서 찍을까 진짜. 어디서 찍을까 고민을 하시고 찍은 거 같아요.
3: 그렇게 고맙습니다. 어렵게 네. 질문을 주셨는데
0: 네.
3: 한번 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건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기준 그리고 바라는 점.
0: 그 AI에서 네. 한번 저를 치마를 입혀놓고 올려놨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얹어놨어요. 왜 나라는 사람은 보이시한 매력을 갖고 내가 그거에 대한 캐릭터인데 다른 사람들 진짜 마이진 치마 입었어. 라고 그 AI를 또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외로.
3: 진짜요?
0: 네. 그러면 또 거기다 댓글을 너무 이쁘다. 안 된다고요. 저는 캐릭터가 예쁘면 안 되는 컨셉이니까 제발 옷을 막 타이트에다가 배꼽티에다가 치마 이런 걸 안

0: 입혀주셨으면 좋겠어요.
1: 약간 보는 입장에서 약간 조롱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0: 맞아요.
1: 잘못 바라보면.
0: 그래서.
2: 그러면 치마를 이렇게 AI로 입히는 거 말고 또 혹시 이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뭔가 당부에.
0: 다른 거는 뭐 다 괜찮아요. 근데 요즘 사실 또 피해를 보는 게 가수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게 누가 작곡해주고 누가 내가 노래 부르고.
1: 오마
0: 내가,
1: 많죠.
0: 내가 나상도가 마이진을 위해 작곡해서 마이진이 이 노래를 불렀다.
1: 많죠.
0: 이런 게 사실상 본인들의 콘텐츠를 위한 그거지 저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1: 가짜뉴스가 네. 너무 많아요.
0: 그래서 본인들이 막 곡을 내는 거예요. 저희로 인해서. 그냥 얼굴만 갖다 놓고 이름만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안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2: 이게 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에
1: 폐해죠.
2: 네.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어른분들은 이걸 다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주혁진의 뭐 재산 뭐 5억짜리 집이 있고 슈퍼카가 두 대가 있고 막 이런 것도 많고.
1: 좋겠다. 나는 사망이었는데.
2: 아 그래요?
0: 저도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 가족 건들이거나 약간 이런 걸로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 하루에 행사 세 개 콘서트 하나.
2: 야.
0: 하루에. 네. 이걸 매일 한다 치면.
2: 네. 신박하다.
0: 저는 그냥 행사 세 개 할게요. 하루에 한 번 콘서트는. 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1: 힘들죠.
0: 네, 하루에 한 번 콘서트는 너무 힘들고
1: 근데
0: 그래도
1: 팬분들은 행사도 기다리시고 콘서트도 기다리실 그치. 겁니다.
2: 너무 행복한 질문이다.
0: 네, 우리 약간은 중간에 쉬는 텀이라도 있잖아요. 그냥 자, 갖고 싶고.
1: 자, 좋습니다.
0: 네.
1: 자, 다음 팬분 만나보겠습니다.
3: 또
2: 아시는 분이구나.
1: 안녕하세요.
3: 다른 장르의 노래를 하고 싶은 게 있나요?
0: 있나요? 왜 서울 말을 또 하시죠?
2: 있나요?
0: 왜 서울 말을 하시죠?
1: 아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네. 지방에 계신 분들도 저희도 그래요. 어릴 네. 때 맨날 뭐 할 때 하다가 소꿉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식사하세요. 소름 쓴다니까 진짜요.
0: 맞아요.
1: 옛날에 그 스펀지라는 네.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0: 아, 맞아요.
1: 예, 근데 질문을 우리 박성자님께서 주셨는데 네. 트로트 외에 도전하고 싶은 장르가 있는지?
0: 저는 사실 요즘에 저희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트로트가 아닌 타 장르를 접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만족을 해서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깊은 정통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한 번씩 더 도전해보고 싶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트로트로 더 도전을
1: 더
0: 해보고
1: 딥하게.
0: 싶다.
2: 좀 더 네. 깊은 정통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0: 네,
2: 싶다.
0: 네, 한번 그렇게 해서 멋있다. 오히려 진짜 마이진이 장르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에 만족합니다.
1: 야, 네. 좋습니다. 아주 알찬 답변이 됐을 것 같고. 자, 다음! 또 팬분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진 가수님을.
1: 마이진 몇 명이야?
2: 배경.
1: 진.
4: 마이진 가수님은 무대에서 표정한다, 고발하는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는 진정한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무대 중에서 가장 떨렸던 무대는 어떤 것일까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2: 팬 박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무대 중 가장 떨렸던 무대가 뭔지 물어보셨는데 어떤 무대예요?
0: 저는 뭐 현역강도 있지만 사실 그쪽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나는 트로트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나간 적이
1: 있어요. 맞아요.
0: 네. 그때 사실 거기 나오신 선배님들, 뭐 동료분들, 뭐 동생분들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 저는 알려지지 않은 가수였었어요. 다들 좀 그래도 이름이 있으셨고 했지만
2: 맞아요, 맞아요. 대선배님.
0: 저는 없었는데 더구나 헌정곡을 부르는 게 있었어요. 잔일이 선생님을 앞에 모시고 뜨거운 안녕이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거를 제가 골랐던 이유가 예전에 제가 가수 협회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커올 때 잔일이 선생님께서 저를 그때 당시 뭐 케이블 방송에 너 나랑 방송 같이 하자 한번 해볼래? 정말 너무 너무나 신기했잖아요. 그런 선생님이 나한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선생님 곡을 그때는 자세하게 몰랐던 거예요. 트로트를 시작한 지 제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그래서 그 뜨거운 안녕이라는 노래를 잠깐 연습해서 불렀는데 선생님 옆에서 불렀는데 너무 못 불러서 언젠간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된다면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다 했는데 때마침 그 주제가 헌정곡이어서 잔일이 선생님 곡을 택했고 우와. 또 거기 제작진분들이 잔일이 선생님을 모시고 정말 정중앙에서
1: 어우 부담스러워
0: 진짜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딱 진짜 노래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불렀고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정말 펑펑 울었어요 나와서 우와. 선생님이 정말 딱 일어나서 이러시는데 아, 나 이제 끝났구나 끝났구나라는 생각에
1: 아 좋습니다
0: 그랬습니다
1: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네요
2: 야 근데 네. 이거는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는 무대죠 사실 아, 그 무대는
1: 네. 나중에 제 앞에서 한번 콕콕 한번 해보세요 아,
2: 형 환갑대나 뭐 제때 한번 해드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네, 영상을 보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강원도 부지역장 연예입니다 가수님은 우리 불로 회원들의 어떠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2: 강원도 부지역장님 여행님의 질문이었는데
1: 어떤
2: 팬분들이 어떤 응원 소리에 가장 큰 힘을 얻는지
1: 뭐 사랑해요 마이진 네.
2: 멋있다
1: 멋있다 노래 잘한다 다 있잖아요
0: 그런 말씀들은 뭔가 되게 그냥 나오시는 말씀들 같아요 뭐 당연히 좋아해 주시니까 당연히 나오는데 항상 팬분들께서 행사장이나 공연장에 가면 항상 뒤에 계셨거든요 앞에서 저랑 눈 마주치면서 웃으실 때가 저한테는 제일 큰 응원인 것 같아요. 항상 멀리 계시니까 제가 뭐 우리 왜 노래하실 때 다 구호 있잖아요. 네. 각자의 노래의 구호. 근데 저 멀리서는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속상한데 앞에 앉으셔서 저를 바라봐 주시면서 웃으시면서 진님 괜찮아요. 파이팅 하세요. 이렇게 앞에서 내 눈을 바라봐주고 해주실 때는 그게 되게 저는 응원이 됐던 것 같아요.
1: 이게 사실 뭐 네. 저희도 그렇지만 팬분들께서 그 행사장이나 콘서트장을 가면 뒤쪽에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맞죠.
1: 그게 네. 한 분이라도 더 내 가수, 우리 가수를 가수요? 앞에서 보고
2: 배려죠, 배려. 네,
1: 진짜 배려가
0: 맞아요.
1: 진짜 배려예요.
0: 네. 진짜 너무 배려가
1: 그리고 너무 가끔 좋아요. 미안하지 않아요?
0: 그래요.
1: 너무 죄송하고 너무 네. 미안해요.
2: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 너무 추울 때 막 이런 날들까지 막 고생을 하시니까
0: 맞아요.
2: 아 근데 또 너무 감사하지만 또 죄송하고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1: 5만 가지 네. 감정이 다 들어요.
0: 그래서 무대에서 더 뒤에 제 목소리 들리세요 하면서까지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 지쳐요 정말. 옷 힘을 다 쏟고 내려오면 그냥 쓰러져요. 네. 그래서 그냥 항상 앞에서 보는 날이 있었으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 감사합니다.
2: 항상 네. 팬분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1: 그렇죠. 와이진 씨뿐만이 아니라 혁진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팬분들께 뭐 감사한 마음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2: 오늘 영상 보내주신 분들 좀 추첨을 통해서 와이진 씨 사인 폴라로이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아,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나상도
2: 취혁진의
1: 쾌남열전.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 우리 마이진 씨에게 요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마이진의 인생을 바꾼 노래.
2: 바꾼 노래.
0: 인생을 바꾼 노래.
1: 그 탄 한 곡 어떤 곡입니까?
0: 바로 빈손.
1: 아, 빈손입니다.
0: 네. 이 노래 덕분에 정말 이 노래 덕분에 결승까지 갈 수 있었던 저에게 너무나 진짜 빈손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즐겼습니다. 정말로 처음으로
1: 진짜 빈손이었잖아요.
0: 진짜로요.
1: 네.
0: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되게 많이 들었던 멘트가 우리 올해 이제 함께 했던 무명 동료분들 있잖아요. 너 때문에 희망을 얻었다. 너로 인해서 나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와. 들었을 때, 네, 저에게는 와 내가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빈손이죠.
1: 그리고 그 인이어.
2: 이거는 남자 여자 불문 없이 이거 보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0: 아니 원래 그 상도 형님도 알겠지만 원래 우리가 인이어를 차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1: 그렇죠.
0: 그렇죠. 행사장에서 그냥 인이어가 뭐예요. 그냥 했었을게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무대에서 인이어를 착용을 하는데 아우 깝깝해 죽겠는 거예요. 깝깝해 죽겠는데. 뭔가 이제 고음을 올라갈 때 내 소리가 커지잖아요. 네. 이제 그럼 고음을 불러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이제 고음이 올라가야 되니까 뺀 건데 네. 빼서 뒤로 돈 건데 이게 먹혔더라고요.
2: 아. 계획된 게 아니었던
0: 진짜
2: 거예요?
0: 진짜 이건 아니었어요.
2: 어떻게 그 카트에 정확하게 이걸 빼서 그걸 하시지?
0: 그러니까 저도 와 잘했네.
1: 제가 말했죠? 아. 네. 될 사람은 된다. 어떻게든 빌리는 거예요.
0: 아, 너무
2: 이 노래를 혹시 직접 부탁 드려도 될까요?
0: 이 노래요?
2: 네.
0: 지금요?
2: 네.
1: 라이브로.
0: 콜.
2: 예.
1: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이진 씨의 인생을 바꾼 노래 빈손을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마이진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잠시 후 마이진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마이진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어떻게 오늘 인이어는 없는데 어떡하죠? 휴지라도 껴야 되나? 휴지라도 좀 주시겠어요? 휴지라도.

0: 지민 씨가 팬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다 보니까
1: 네.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을 잘 안 하는데요.
2: 하지 마요. 하지 마요.
0: 쾌둥아. 와. 아.
3: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2: 안녕.
3: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4: 주관적인 것이라 어느 분이 더 잘생겼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0: 아, 얘 빼요. 뭐 재미없고
4: 뭐하는. 아싸.
0: 쾌둥이 오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 방송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2: 저 누구를 위해서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열정 부스터 추디 취혁진입니다.
1: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1: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요, 060-800-7000번 후원을 통해 전할 수 있습니다.
0: 쾌청이 여러분, BTN 불교 TV 후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 사랑합니다.
3: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4: 일심 청정의 관음 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 기도 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5: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

0: 곧장을 소멸하고 만대 2년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2: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2: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4: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평등히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 같이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며 삿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6: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1: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8: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9: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0: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11: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0: 급락 왕생을 발언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 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어떤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

저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열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거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상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불교평론이 창간 27주년을 맞아 AI 시대 인간과 불교의 역할을 짚어보는 학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불교 인공지능을 만나다를 주제로 학자 7명이 철학적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태고종 양주 청년사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인 영산제 방식으로 49일 지장기도를 원만 회향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천도에 참여하는 각자의 자세를 되돌아보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서울 봉은사도 49일간 이어온 백중기도를 회향했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은 백중의 참뜻은 스스로 공덕을 쌓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신행으로 이어지는 데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산 정법사가 백중 회향을 맞아 대보 부모 은중탑과 탑비를 108년 만에 원형 복원하고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효와 보은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웃을 향한 자비 나눔까지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AI가 사회를 빠르게 바꿔나가는 현재, 인간의 사고와 판단, 나아가 윤리적 가치관까지 AI가 대신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불교 인문학의 대표적인 담론장으로 자리매김해온 불교평론이 창간 27주년을 맞아 AI 시대의 인간과 불교의 역할을 짚어보는 학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불교 지성들의 담론장 역할을 해온 불교평론이 2016 만해축전 일환으로 창간 27주년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챗GPT 이후 인류 문명 전반에 거센 충격을 주고 있는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불교 인공지능을 만나다를 주제로 정하고 석학 7명이 참여해 불교 철학적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2: 인간의 거의 모든 역량을 대체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이 출현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예고와 함께 7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그 의견들을 들으시면서
1: 구본권 AI와 리터러시 연구소장은 생성형 AI가 자율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인간 문명 운영체제인 언어를 정교하게 구사하게 됐다고 현상을 진단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류의 신념체계가 해킹당할 위험이 있다고 짚은 구 소장은 AI를 인간의 집단적 업이 반영된 인공자녀로 바라보고 올바른 윤리적 데이터를 물려주는 연기적 책임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 있습니다.
1: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AI의 많은 문제들은 인간 공동체의 욕망과 가치 그리고 선택이 집결된 결과의 소산이라고 하는 거죠.
0: 허남결 동국대 명예교수는 미래학자 피터 허숙의 담론을 인용하며 기술적 특이점에 앞서 10년에서 20년 내 윤리적 특이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허 교수는 인간이 생각하는 힘이나 돌봄, 추모 같은 자비 실천을 AI에 외주화할수록 존재론적 퇴행을 겪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AI가 상호 영향 속에서 함께 발전하는 중도적 윤리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2: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양, 수행 이런 것은 AI 시대와 관련돼서 가장 우리가 불교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종교적, 인문학적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교학 측면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안환기 능인대학원대 교수는 AI의 데이터 입력을 전오식, LLM의 패턴 추론을 제6식의 비량작용에 견주며 AI에는 자신이라는 집착을 일으키는 제7말라식과 업을 저장하는 제8아뢰야식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I는 스스로 성찰하는 자증분이 없기 때문에 환각현상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불교평론은 인간 고유의 불성을 지켜내고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윤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담론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인단 321명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위원장 태성스님 등 위원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435차 회의를 열고 선거인단 321명 중 18대 중앙종회의원 81명에 대한 자격이 이상 없음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어 교구선거인단 232명의 자격을 확정했으며 자격 이상자 8명 가운데 4명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직할과 11교구에서 중복 선출된 정문스님 대신 11교구 예비후보 성광스님을 재산 미등기로 자격이 상실된 13교구 지연스님 대신 범서스님을 분담금 미납으로 자격이 상실된 14교구 범산스님과 24교구 법경스님 대신 요선스님과 대일스님을 각각 선출해 교구선거인단 240명을 확정했습니다. 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10월 15일 실시하기로 했으며 후보 등록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고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10월 1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1일 산중총회를 앞두고 월정사 차기 주지선거에 입후보한 네 후보 가운데 임기 중 분담금을 체납한 도원 스님을 제외하고 인광, 설암, 해공 스님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으며 구성원으로 비구 158명, 비구니 32명, 총 190명을 확정했습니다. 천태종이 네팔 대홍수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네팔 국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발언했습니다. 천태종은 어제 네팔 대홍수 참사 애도문에서 이번 참사로 슬픔을 겪고 있는 네팔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특히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가 자리한 네팔은 한국 불교와도 오랜 인연을 이어온 곳이라며 네팔이 겪는 어려움을 결코 멀리 있는 일로 느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험난한 여건 속에서 수색과 구조에 힘쓰는 노고에 감사하며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재회의 기쁨이 찾아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천태종은 이번 참사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지극히 발언했습니다. 효행의 가치를 되새기는 백중을 맞아 태고종 양주 청년사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인 영산제 방식으로 49일 지장기도를 원만 회향했습니다. 회향법회 법석에 오른 상진스님은 천도에 참여하는 각자의 자세를 되돌아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4: 타종과 함께 시작된 양주 청년사 백중 49일 지장기도 회향법회. 대적광전 앞마당에 태진과 발화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조상 영가를 태운 손수레가 일로왕본을 따라 대적광전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대령과 관욕, 살풀이 의식이 이어지고 대중은 일제히 신중단을 향해 삼배를 올리며 법회에 원만 회향을 발언합니다.

0: 백중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천도의식을 봉행하는 가운데 태고종 청련사는 백중당일 영산제 형식으로 기도를 회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사로 나선 태고종 총무원장, 청련사 회주 상진 스님은 기도와 천도를 대하는 스스로의 자세를 돌아봐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입으로만 지극한 정성을 말하고 마음으로 담지 않으면 진정한 정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1: 입으로만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극한 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면은 그때 이제 또 쓴 일 나는 거예요.
0: 스님은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하기 위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하한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 천도했다는 백중의 유래를 전하며 업과 윤회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중날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모시는 이유는 각자의 업을 닦는 일로 정리했습니다.
1: 여러분들이 전생에 갖고 있던 업을 닦는 거야. 조상님한테 고마움을 표했잖아. 그동안 함께 해주신 고마움과 함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백중제를 모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0: 스님은 또 천도제를 영가뿐 아니라 산자와 죽은자 모두가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의 한 방편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자들이 인연법을 빨리 깨닫고 중생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길 당부하며 참된 복덕은 물질을 베푸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한거 해제일이기도 한 백중을 맞아 청련사 대접광전을 채운 대중들은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동시에 각자 업을 돌아보고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값진 정진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서울 봉은사도 49일간 이어온 백중기도를 회향하고 하한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는데요. 주지 원명 스님은 백중의 참뜻은 조상을 위한 기도를 넘어 스스로 공덕을 쌓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신행으로 이어지는 데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하한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조상과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백중날. 최진식 봉은사 신도회장과 강백규 사무총장이 주지 원명 스님에게 꽃다발과 공양물을 올립니다. 49일간 이어진 정진의 공덕을 승보 공양으로 회향하는 순간입니다. 봉은사가 지난 27일 백중 회향과 하한거 해제를 맞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원명 스님은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무간지옥에 떨어졌듯 업의 과보는 피할 수 없지만 공양의 공덕은 영가를 구제하는 위신력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공덕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수행의 바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부처님께서는 그냥 열심히 6년 고행하고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님이 되신 거 아니에요. 공덕을 쌓은 거예요. 부처님 전생에 공덕 쌓은 거 보면 배고픈 호랑이한테 내 몸뚱아리를 먹이로 줬어요. 그럴 정도로 공덕을 쌓으신 겁니다.
3: 이어 스님은 조상을 위한 백중 기도를 넘어 살아있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미리 공덕을 닦는 생전 예수제로 신행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이 쌓은 공덕은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족과 함께 수행하고 공덕을 짓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4: 함께 해야 이 사회가 밝아지고 맑아지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극락세계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3: 영가의 넋을 달래는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리고 49일간 기도를 천도제로 마무리한 불자들은 이번 백중기도가 효행을 넘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5: 우리 아들에 대해서 아령이 생기고 걔한테서 집착하는 마음이 많이 내려앉았어요. 부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6: 내 마음이 편안하다. 즉 소위 얘기해서 고통이 없는 이 순간만이라도 잠시만이라도 고통이 없는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30도를 웃도는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서도 경내 야외까지 가득 메운 3천여 명의 불자들.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시작된 백중기도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을 밝히는 신행으로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통도사 마상포

0: 민주당 정법사가 백중 회약을 맞아 경내에 세워져 있던 대보 부모 운중탑과 탑비를 108년 만에 원형 복원하고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효와 보은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웃을 향한 자비 나눔까지 실천한 정법사의 백중 회양 법회를 부산 경남지사 김효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마산 정법사 만불전이 조상의 넋을 기리고 부모의 은혜를 되새기는 불자들의 기도 원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법사는 지난 27일 백중 7제 회양 법회와 함께 대보 부모 은중탑 탑비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탑은 1918년 정법사 초대 포교사 경봉당 정석 대종사가 효와 보은의 원력을 담아 세운 성보로 올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정법사는 이번 복원 과정에서 탑비와 함께 장지연 선생이 지은 창건기도 원형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주지 광우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복원 과정을 대중에게 소개하며 백중과 부모 은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2: 막중하기로는 부모님의 은혜가 가장 중하고 위 없는 은혜로는 부처님의 은혜가 가장 중하다. 때문에 도반들과 함께 불자들과 함께 대보 부모 은중탑을 모셨다.
1: 정법사는 백중의 의미를 담은 음성공양도 함께 올렸습니다. 문수선음 합창단은 부모의 은혜를 담은 창작곡 말하지 않아도를 선보였고 분다리카 합창단은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제망매가를 불러 백중의 참뜻을 기렸습니다. 이와 함께 정법사는 이웃나눔 실천에도 동참했습니다. 마산 합포구청과 창원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복지기관에 공양미 4,000kg을 전달하고 유기견협회에는 후원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2: 법회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하시는 우리 대중들이 전국에 자랑할 만하고 그다음에 제 때마다 행사 때마다 와닿지 않고 봉사해주는 진행단체들, 봉사단체들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
1: 부모의 은혜를 되새기고 이웃의 자비를 나눈 이날 법회는 108년 만에 원형 복원된 탑비와 함께 사부 대중의 마음에 오래도록 새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김효동입니다.
0: 조계종 명예 원로 의원이자 한국 선불교의 매글이었던 현봉당 근일 대종사의 49제가 어제 고운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고운사 사부대중은 49일 동안 이어진 기도와 추모의 마지막 자리에서 현봉당 근일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평생 수행자의 길을 걸어온 스님의 삶을 되새겼습니다. 근일대종사는 1980년 고운사 주지로 부임한 뒤 35년 동안 매월 철야 참선법회를 이끌며 수많은 사부대중에게 참선 수행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또한 참선 수행과 후학 양성에 헌신했으며 고운사를 비롯한 여러 도량에서 수많은 불자에게 간화선 수행의 길을 전한 한국 선불교의 대표 선지식이었습니다. 고운사 회주 호성 스님과 주지 등운 스님은 큰스님께서 남기신 법향과 수행 정신이 우리들의 정진 속에서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한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 에너지를 삶의 힘으로 활용하는 불교식 감정 해방법을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BTN 부타로드 시즌 2 진행자인 자연 스님이 펴낸 책 부처의 감정 수업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화와 불안, 질투 같은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태도를 전합니다. 불완전한 자신과 삶의 모순을 회피하지 않고 끌어안으며 감정의 주도권을 타인이 아닌 내가 쥐어야 한다는 점을 명쾌하게 짚어냅니다. 특히 감정을 억누르고 비우는 마음 공부에서 벗어나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감정을 내 편으로 만드는 유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자연 스님은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쓰는 것이라며 책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는 위안을 얻길 기대했습니다. 8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 모임 불교광장의 해종행위 규탄 소식, 그리고 저스트비 홍대 선언의 제3회 세계 평화를 위한 하루 수행 개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 모임 불교광장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흑색 선전과 총무원 청사 점거, 사회법 제소 등 종단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불교광장은 8월 18일 성명을 내고 모든 후보와 선거인단에게 종원 종법에 따른 공정한 선거를 당부했는데요.

정부와 외부 언론을 통한 종단 내부 문제의 무분별한 유포와 경찰 고소, 고발, 법원 소송 등 사회법에 의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불교광장은 종원 종법을 유린하고 화합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평화와 한일 화합을 기원하는 수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저스트비 홍대 선원은 8월 15일 경내 선불장에서 제3회 세계 평화를 위한 하루 수행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 영국 출신 참가자 등 2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출가한 일본 출신 법여 스님이 프로그램을 이끌며 한일 화합의 의미를 더했는데요. 참가자들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평화를 위한 발원문을 낭독하고 싱잉볼 소리에 맞춰 좌선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며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목소리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보공양

0: 성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제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0: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오늘 제가 오대천에 갔었어요. 오대천에 갔었고요. 이 오대산이 원래는 경치로도 나름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쪽 산 이쪽 방면에는 월정사가 있고요. 산 반대쪽에는 그러니까 같은 산이에요. 한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대산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 반대쪽에는 소금강이 있어요. 소금강.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금강도 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 경치가 아주 수려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금강이 금강경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금강인데 원래는 최고, 단단하다, 결악이다, 최고다 이런 의미. 금강저하고는 또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금강산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최고라는 뜻으로 금강이라는 뜻을 쓰는 거예요. 지옥에도 금강이 있어요. 지옥에도 그때는 가장 단단해서 지옥의 불길에서도 끄떡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는 이 오대산이 문수보살 성산이에요. 그러니까 산 전체가 문수보살 특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그래서 성지라고 하는 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낙산사 홍련암처럼 한 장소랑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범위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곳 이렇게. 그래서 뭐 관세음 보살 도량들은 대부분 한 장소랑 관련이 돼 있어요. 장소랑 관련이 돼 있고, 성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영역이에요. 굉장히 범위가 넓은 영역이고, 이런 성산은 이 오대산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자장률사에 의해서 통일신라 말에 경기도 연천에 보계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계산. 원심원사가 있어요. 거기 생지장보살도량이라고 지장보살이 사람으로 변신해서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멧돼지로 변신을 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생지장보살도량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군데가 어디냐면 아까 고성의 금강산. 거기도 또 이게 다 38선 위아래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막바지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어요. 땅을 조금이라도 더 가진 상태에서 세우려고, 이거 휴전을 하려고, 그 과정에서 다 갈려버렸죠. 이 세절이 다 갈렸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장흥에 천관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건 천관보살도량.

고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산이라고 하는 데는 총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중부권에 세 개, 중부권에 세 개, 그 다음에 저 장흥에 한 개, 이렇게 네, 총네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금강산은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게 원래 금강산 아닙니다. 개골산이 원 이름이었을 걸로 추정을 해요. 개골산. 다 뼈다. 모두가 다 뼈다. 근데 그게 화강암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뼈가 드러난 것 같다. 그래서 개골이에요. 개골. 개골. 그리고 금강산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불교에서 붙인 거예요. 거기에 그 금강산에 절이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기록은 경덕왕 때 진표율사입니다. 진표율사. 그래서 진표율사가 그쪽에서 돌아가셔요. 그렇지만 금강산이 크게 대두됐느냐? 그거는 아니고 언제 확 올라오냐면 원간섭기 초기입니다. 한국사를 기본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원나라? 몽고? 이러면 1200년, 1300년? 이렇게 그냥 안 떠올려도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쳐. 괜찮아. 딴 사람도 잘 몰라. 나만 모르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 괜찮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훨씬 늦어요. 그리고, 그쪽에 금강산 팀들이 이 오대산의 영향을 받았어요. 오대산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선 초에,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보면 금강산과 오대산의 절들이 너무 많아서 다 때려 부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실록에. 그래서 오대산하고 금강산이 굉장히 잘 됐어. 그리고 더잘된건 금강산입니다. 그런데 금강산에서 원래 개골산인데 그걸 금강산이라고 스님들이 이름을 바꾸고 거기 가면 이게 악도에 떨어지지 않,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데, 좋은 곳에 태어난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걸 얼마나 불고 댕겼는지 몰라. 진짜 엄청나게 불고 댕겼는가 봐. 마케팅 전문가가 한명 있었어. 금강산에 그 당시에. 근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유생, 그러니까 유교 공부하는 최혜라는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면. 금강산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 어렸을 때못 들었는데 그 얘기를 거기다 써놨어. 그런 얘기 없었는데. 그게 동국여지 승남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 얘기가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구나라고 하는 걸 추정해 볼수 있는. 걔네들이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족보에 없는 얘기야. 전통적으로 해오던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이 오대산 중대 정멸보궁, 통도사 금강계단 정멸보궁 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뭐 조금 뭐 전통 사찰도 아닌 것 같은데 절이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도 않아. 근데 가보면 정멸보궁이 있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요즘 어디서 모셔왔는 같다.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 이게 연대가 오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추정해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금강산이 그렇게 그리고 금강산이라고도 안 불렀었어. 그렇게 그러니까 원 간섭기 때쯤 돼서 금강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금강산 그림들이 유행하게 되는 게 사실은 이런 신앙적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강산이 참 대단한 데고, 그 금강이라고 하는 명칭이 전국적으로 좋은 데는 다 금강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해금강 바다에서 경치가 좋으면 해금강 다 갖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오대산 안쪽에는 소금강. 그래서 그쪽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또 한번 메시고 가볼까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좋아, 그쪽 좋아, 그쪽 바위가 훨씬 좋아.
엄청나게 큰.

멋있는 바위가 있어요. 폭포도 있고. 근데 폭포 보려면 좀 많이 걸어가야 돼. 힘들어. 힘들어. 그리고 이쪽에는 그쪽에 또 뭐가 있냐면 청학동도 있어요. 청학동. 그 소금강 있는 쪽에 청학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소금강 쪽은 사실은 지금 오대산 월정사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 계곡은 이제 다 월정사 땅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볼만한 게 뭐냐면 합수명당. 두 물이 합쳐지는 데는 다 명당이에요. 두 물이 이렇게 갈래가 합쳐지는 데. 전 세계에서 두 물이 합쳐지는 데로 가장 유명한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인도의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 그게 바라강과 와시강의 합쳐지는 합수 지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성지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사람이 화장을 해서 그 재를 넣기만 하면 천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좀 내려오면 거기 신선의 공깃돌. 그 공깃돌 진짜 사진하고 좀 다른 것 같고 좀 섞였나? 누가 갖다 바꿨나? 이 동네 지층을 자세히 보시면 그 뜬돌들이 형성되기 좋은 조건이에요. 뜬돌들이. 그래서 뜬돌들이 있어. 모든 뜬돌은 옛날에 사람들은 다 신령하다고 생각했어요. 뜬돌은 뭐냐면 이게 돌이 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그냥 과학적으로만 얘기하면 중간에 돌 중간에 있는 층이 좀 약해서 그게 이제 깎여 나가다 보니까 위에 덩어리가 남는 거지.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렇지 않았을까. 물에 의해서 계속 쓸리면서 중간에 약한 층이 하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가 싹 이제 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돌을 굉장히 신령스럽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 기운이 강하고 연기, 신령한 기운이 이렇게 쫙 연기가 있다라고 하는 돌은 한 덩어리로 된 화강암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기도를 하려면 뭔가 이렇게 조금 영험한 데를 찾아다녀야 돼. 못 찾으면 따라오던가. 그래서 마해불 새겨진 데 자세히 봐봐라. 다 이렇게 돌이 한 덩어리짜리 돌들에게 다 새긴다. 네, 이렇게. 그래서 신령한 돌이라고 하는 게 한 덩어리 큰 거, 큰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보니까 경치가 상당히 좋아. 그리고 예전에 제가 여기 딱 두어 번 가봤는데 완주한 거는 사실 한 번이에요. 제가 여기 20년 살면서 이절에 20년 살면서 월정사 상원사까지 다 한 번 걸어가 봤습니다. 한 번이면 됐지. 야, 그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아니, 생각보다 멀어요. 근데 경치가 좋아서 나중에 아예 지금 같은 상황이면 거기서 내려가지고 아예 월정사까지 오는 쪽으로다가 만들어버리면 아예 프로그램이 하나가 나오겠더라고요. 한 2시간 반, 길면 3시간 정도 걸으면 끝납니다. 아니, 길이 괜찮아. 그냥 행군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괜찮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자, 다음 달 얘기를 지금 잠깐 해드릴 거예요. 다음 달에 사경대회. 네, 사경대회가 있습니다. 사경대회 이거 뭐 글씨 잘 쓰는 거를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럼 못 쓰는 걸 주느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다가 보고 베껴 쓰는 거예요. 베껴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 쓰고 한문 쓰고 그냥 성의껏만 쓰시면 여기 다 이게 있어요. 글씨가 밑에 있어.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야 위에다가 글을 쓰죠. 그래서 다음 달에는 사경 대회를 하고 이 사경 쓰신 거를 소지해 드릴 거예요. 소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사경책에 많이 쓰신 분들도 있어요. 사경책을 그래서 그것도 많이 하신 분들 정량 평가 그 다음에 질적 평가 다 합니다. 그래서 쪽수 많이 하신 분들도 또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뭐 성의껏 쓰신 분들 선물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려고 하는 선물이에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삶에서는 행복을 주고 사후에는 명복을 밝혀주는 게 금강경이에요. 지금 뭐 백중 관련해서 뭐 천도제 하는 절도 있고 뭐 사직구제를 하는 절도 있고 근데 다 금강경. 거의 제가 제 생각이 안 틀리면 뭐 100군데 중에 한두 군데나 아미타경이나 지장경 할까? 안 그러면 다 금강경일걸? 그렇지 않아요? 다 금강경이야. 그래서 금강경이 그렇게 사후세계랑 관련된 경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삶과 관련해서도 모든 나쁜 것들을 이렇게 잘 조율하는, 그러니까 금강경하고, 누가 그런 거 물어보더라. 제가 심려장구 기도도 하고, 법화경 기도도 하고, 약찬계 기도도 해요. 약찬계. 광명진원이나 아비라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그건 최근에 한 거지, 전통적으로 해오던 게 아니에요. 저는 전통적으로 해오던 걸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뭔가 있겠지. 뭔가 있으니까 그걸 선택해서 했겠지. 생각을 해봐라. 사람들이 바보냐? 몇백 년, 아니면 뭐 1000년을 해왔으면 이유가 있는 거요. 안 하던 걸 요즘에 하면 왜안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런 거 있잖아. 전화 와가지고, 어디 좋은 땅 있는데 사실래요? 이렇게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번호가 와서, 그렇게 좋으면 나한테 전화를 했겠냐? 나한테 전화를 했겠어? 지가 샀겠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면 많이 하는 거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음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면 그냥 뭐 가장 많이 선택하는 메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러니까 뭐 중식이라든지 뭐안 그러면 뭐 이태리 음식이라든지 뭐안 그러면 일식이라든지 그냥 이런 정도를 선택을 하면 큰 문제는 없어. 근데 뭐 이상한 거를 선택을 하면 뭐 아니면 도죠. 먹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 보편적인 그것을 갖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연원을 다 따져서 알수 없어. 하지만 그냥 전통적으로 많이 해온 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들은 해요. 그리고 그 금강경이 어떻게 보면 가장 거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통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심려장구 대달안이나 화엄경 약찬계 이런 거랑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타겟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금강경은 어떤 식의 효과를 주는 거냐면 영양제 맞는 거. 그러니까 몸이 아파 닌겔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약간 공진단과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계속하면 나쁜 게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지, 내가 그 상황에 안 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런 공진단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감기에 걸렸어. 그건 치료약을 써야 되는 거야. 공진단을 때려 넣어서도 물론 이길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럴 때는, 감기약을 먹어야지, 또.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타겟적으로 하는 것은 심려장구 대달안이나 화엄성 중이에요. 화엄경 약창회 같은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금강경은 꾸준히 그냥 보약 먹듯이 그냥 꾸준히 간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당뇨약 챙겨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금강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향이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번 달에 요뭐 사경집을 하나 만들 건데, 그래서 사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좋아요. 그게 왜냐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거든.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중심을 잘 잡을 거냐가 굉장히 큰 관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건 저는 좋은 습관이라,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바꿔 말하면 좋은 습관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공덕이 쌓여서 과피가 이루어지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내가 좋은 습관을 들여서,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저도 지금 그런 노력을 계속해요. 제가 허리를 약간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는 버릇이 있어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제가 주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너가 그런 식 자세를 계속 취하면 아마 조금 더 지나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기차나 이런 데서도 엉덩이를 뒤에까지 대고 꼭 이렇게 앉으려고 노력을 해요. 뭔 뜻인지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야. 저랑 비슷한 행동들을 하는 게. 뭐꼭 운동을 막 일삼아서는 안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자세를 좀더 바로잡고 그게 좋은 습관 들이기죠. 그렇게 들였을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좋아지는 거지. 뭐 눈에 띄게 뭐어 어디 뭐 허리가 나간 게 디스크가 뭐확 좋아지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를 예방하면서 조금 더 견고하게 가는 거지. 그래서 기도는 좋은 습관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사경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지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소지까지. 예. 그리고 10월에는 우리가 뭐할 거냐면 산보일배를 할 겁니다. 산보일배. 예, 작년에 이게 산보일배는 꼭 한번 해보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겁을 내서 자꾸 그런 거야. 꼭 해보지 않고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하는 사람, 그렇게 별로 안 좋은 사람이거든.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내 나이 돼봐라. 잘못해서 훅 간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하다가 힘들면 옆으로 빠지시면 돼요. 언제 해보겠어? 그리고 혼자서 한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대중의 힘으로 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상원사 문수동자상회에서 모셔진 사리를 이윤하면서 삼보일배, 이게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행자교육원에서 108배 했었어요. 원래 매일같이 108배를 해, 행자교육을 들어가면. 근데 제가 그때 뭐가 꺼려가지고 나중에 잠안 자고 또 108배가 떨어졌네? 제가 그렇게 모범생은 절대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절대 모범생은 아니야. 저는 제 스스로를 볼 때, 너는 굉장히 윤리적이냐? 라고 말하면, 나는 아주 윤리적인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남들 평균보다는 언제나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자세를 취해. 그리고 제 원칙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보다 내 이익을 절대 선행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 집단을 발전시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집단의 이익을 내 이익으로 사취하는 사람 내가 굉장히 안 좋아해. 그거는 발전을 저해시키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너는 진짜 청정하게 도덕적이냐?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는 내가 청정하고 참 이렇게 맑은 사람이다. 우리 하남 스님처럼 학 같은 사람이라 그러거든. 하남 스님은 학 같은 사람. 나는 학 아니야. 나학 싫어. 나학 싫어. 그래서 내가 하남 스님이, 내가 하남 스님 갖고 박사 논문을 썼지만, 하남 스님이 지금 살아 계시면 한 반년 정도 같이 살고 같이 안 살걸? 학 피곤해. 학 피곤해. 같이 살면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나는 유돌이 있는 사람이 좋아. 유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본받고는 싶지만, 내가 그렇게 되는 건 힘들어요. 힘들어. 하지만, 내가 나를 방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배우는 거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아요. 아, 그 사람이 말이 맞아. 라고 하면 나는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 예, 그럴 고칠

하려고 해. 과즉물탕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논어에 나오는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 이게 살아있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우겨요. 뭐 그게 그거나 그거나 그거나 뭐 지금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나서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런 걸 보고 병이 고황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 고황에 들었다. 어떤 누가 병이 걸렸는데 그 고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고사성어에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대.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의사, 허준 같은 의사를 초청을 했대.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예, 초청을 했대. 근데 그 사람이 잠을 자는데 그 병들이 얘기를 하더래. 병 귀신이 얘기를 하더래. 야, 아무개 온다더라. 야, 그러면 우리 절단 나는데 어떡하지? 지구들이 얘기를 한대.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그러면 고황에 숨자. 고황에 숨으면, 걔가 어떻게 못 빼낼 거야.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리고 나서 그 의사가 왔는데 치료를 하려니까 고황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력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진단을 해보고 병이 고황에 있어서 손쓸 바가 없습니다. 나로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자기가 그 병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안 들었으면, 이 돌팔이 같은 놈이 이제 이랬을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네가 명의는 명인데 내 명의 다한것 같다라고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고황에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일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안 해보고 스스로 한계를 짓는 사람. 공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장점 중에 하나가 고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의외로 사람들 많은 데서 잘 물어봐요. 되게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보살님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전문가들끼리 있을 때나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이러면서 그냥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좀저 사람은 창피한지도 모르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 생각보다 되게 잘 물어보네 이렇게. 근데 그게 내 원동력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모르면 그냥 물어봐. 나보다 후배라도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대요? 이렇게 물어봐 그냥. 왜 그렇게 물어보냐? 기억을 했다가 꼼수를 써서 나중에 찾아볼 수도 있어. 앞에서는 그냥 그래?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나 이거 찾아봐야 되겠네. 왜겠네? 아, 이게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할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해봤거든. 까먹어서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있어.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찾는 시간보다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듣는 게 제일 빨라. 그리고 잘못 알아들었으면 왜 그러는지 한 두어 번만 더 물어보면 진짜 전문가면 쉽게 설명해줘. 내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사람이 전문가라고 모든 분야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전문가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사면 자기가 병에 대해서 아는 거지. 뭐 미술에 대해서 알 거야. 뭘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쓴 사람이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어떻게 대화를 주도해 갈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듣는 거 좋아해요. 말하는 거보다 듣는 거 좋아해요. 말하는 거는 먹고 살라고 하는 거다, 진짜. 나 듣는 거 좋아해. 그래서 내가 학교를 오래 다닌 이유 중에 하나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말하는 거는 내게 늘어나는 것이었고, 듣다 보면 아는 거라도 몇 가지는 그 사람이 플러스 될 만한 게, 내가 플러스 될 만한 게 존재한다니까.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나를 좀씩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는 걸 좋아해.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만나면 내가 앵간하면 들으려고 해. 그런데 대화를 주도해야 될 상황이 있어. 신도하고 만난 거거든, 만난 상황이야. 근데 신도는 지금 의사든 뭐 변호사든 전문직이야. 그쪽 얘기를 절대 안 해. 그쪽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얘기를 끌고 가면서 결국 불교나 동양 문화와 관련된 얘기로 살살살살 끌고 옵니다. 걸리면 넌 개미지옥이야.
그거는

그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나 듣는 거 좋아해. 특히 평등한 전문가들끼리 있을 때는 그래서 난잘 물어봐요. 잘 물어봐. 그래서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제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그냥 뭐 이것저것 막 아무렇게나 막 물어보네. 그래서 뭐 어린 사람이든 후배든 관계없어. 아니 모르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스스로 둬야 되는 게더큰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이게 나이 먹으면 뭐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내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그거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건데, 이러면서 얘기한다? 나 몰라. 좀 쉽게 설명해 봐. 그래서, 그냥 크게 힘들지 않은 건 해봐. 그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산에 갈때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제가 산에 갈 때가 있어요. 중국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산에 가거든요. 한국산은 잘 가지 않습니다. 한국산 잘 가지 않습니다. 중국산 많이 갑니다. 중국산은 코밑대까지 차가 가거든. 한국산과 중국산의 차이는 해발 2000m를 가는데 중국산은 한 1800, 1900에서부터 시작하죠. 한국산은 진짜 0에서 시작한다. 0에서. 한국산 싫어합니다. 백두산 가는 게 경주남산 가는 것보다 편해요. 아, 진짜야, 진짜. 가보면. 경주남산이 더 힘들어요. 내가 경주남산 잘안 가거든. 경주남산 한 350m 뭐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힘들어. 0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든 건 별로 안 좋아. 내가 산에 대한 내 소신이 있잖아. 산은 무릇 신성한 거야. 신성한 것은 밟거나 정복하는 게 아니야. 멀리서 보고 경외감을 표하는 거야. 우리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산이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 제가 산보일배를 좋아해요. 좋아해.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도 산보일배를 해봤고, 그 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들이 대부분 저한테서 나와요. 제가 진짜 싫어하면 나는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방향을 트는 사람이잖아. 내가 기획자라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싫잖아? 안 하면 됩니다. 그 행사를 빼면 됩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때 중대보궁을 우리 어른은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 그 순례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음엔 북대를 한번 가면 어떻겠나? 나 절대 대답 안 했다. 절대 대답 안 했다. 그거 대답 한번 했다가, 그리고 우리는 또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면 또맨 앞에서 치고 나가야 돼요. 쉽지 않아. 근데,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면 뒤따라오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걸어봐. 산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의외로 진짜 전문가들 아니면 앞에서 치고 나가는 게좀덜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좀 약한 사람을 앞에 세우잖아. 아니, 그런 거 하잖아. 뒤로 쳐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보일배는 꼭 한번 해보시라. 해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제가 지금까지 산보일배를 여러 번 했는데 왜 계속 산보일배 선택지를 반복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내가 느끼기로 굉장히 좋았어. 그리고 작년에 비올 때가 제가 해본 바로는 통도사 정벌봉에 살 때도 훨씬 좋았어. 훨씬 좋았어. 옆에서 볼 때는 진짜 때 꼬질꼬질하게 이렇게 진짜 없어 보이고 이랬는데, 제 느낌은 훨씬 좋아. 그리고 힘든지도 몰라. 힘든지도 몰라. 이게 에너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진짜 요만큼이라도 무리가 가면 빠지면 돼. 옆으로 쓰게. 우리가 그걸 다, 이렇게 구조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면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못해라고 하지 말고 몇 번이라도 해보다가 할 만하면 더 하면 되고 아니면 빠지면 돼. 그럼 빠지면 돼. 내가 오늘도 오대천 걸으면서 뭐라 그랬는데 처음에 다시 백해가지고 차를 타고 간다 이랬다가 좀 걸어가다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밑에까지 걸어간다 이랬다가 좀 가다 보니까 또 힘들어 그래서 옆으로 세서 그럼 차 타고 간다 그래서 우리 빠져나왔어. 인생이 그런 거요. 그럼 그걸 꼭 완주해야 되냐? 완주한다고 누가 무슨 뭐 금메달 줄 것도 아니고 내가 황영조야? 왜 완주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면 빠지면 돼.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기회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거다. 뭔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신행활동의 한 페이지를 연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제가 안 좋으면 이렇게까지 세게 강조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잘 한번 할 수 있는 삼보일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오늘 이따가 11시부터는 달빛 기행을 할 거예요. 11시부터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11시에는 밖에 모여서 등을 드신 분들은 등을 드시고 등이 없는 분들은 그냥 가시면 돼. 눈에 불을 밝히고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그 등을 끄라고 할 거예요. 등이 걸을 때는 있는 게 좋고 멈췄을 때는 끄는 게 볼 게 훨씬 많아. 태양급이 아닙니다. 저 별들이 우리 눈에 희미하게 저 보이는 것들이 그런데 저런 조그만 등을 하나 들면 그 빛들이 다 가려. 잔챙이한테 다 물리는 거지요. 그것을 껐을 때만, 그 자잘한 것들을 내려놨을 때만 진짜 크고 위대한 게 보여.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11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요. 기도 열심히 하셔서 복 많이 지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인재의연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3: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병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한국 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2: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수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7: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6: 통도산은 명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8: 산지 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0: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1: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0: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1: 부석사의 화엄 자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법조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화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2: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3: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0: 애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분류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분류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 네,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구철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6: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7: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6: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7: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6: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8: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9: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8: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쓰면서 글려팀을 보시는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이렇게 날이 굳어도 같이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종원 지내고 그 백종이 왜 지내야 하는지, 백종이 왜 생겼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라는 게 무슨 별다로 따로 있는 게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탄생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사는 게 공부예요. 이 세상에 나올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면 불이요. 그 나와서 세상 돌아가는 걸 배우는 것이 바로 교라고요. 그러니까 불교가 별다른 게 아니죠.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빼놓고 불교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렵게 믿지 마시고 간편하게 내가 움츠리고 그러는 것이 다 공부니까요. 참선이고요. 마음을 가라앉히면, 잔잔하게 가라앉히면 그냥 좌선이 되고요. 누워서 보면은 또 와선이 되고요. 앉아서 보면은 그대로 좌선이 되고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생각을 하면 행선이 되고요. 모두가 그대로 참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안으로 들여서 바깥으로 내서 믿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여서 믿고 거기다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기다가 맡기고 잘 됐으면 감사하구나 하고 또잘안 됐으면 안된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다 놓고 이렇게 굴려가면서 하다 보면은 말이 자꾸 하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남이 물어보면 관하는 도리만 얘기해주고 자기가 이만큼 배웠다고 내세우지를 말라. 또 그다음에 이것이 옳은 거라고 내세우지 말라. 이것이 안 됐다고 내세우지 말라 이겁니다. 안 됐다, 됐다, 이게 옳다, 그르다. 또 나는 이만큼 하다 보니까 이만큼 갔다. 이런 말은 안 해도 자기가 말하는 거 보면 자기가 내세운 게 됐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없는 도리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만약에 그러다가 바깥으로 끄달리고 자기가 내쉬고 잘 됐다 못 됐다 이거를 내쉬다 보면은 공부는 팡입니다. 제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긴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다 끄달려 조금 가다 보면은 자기가 그만 자기는 빈집이 되고 자기 선장은 간 곳이 없고 바깥으로 끄달리게 되죠. 그렇게 하면 연계성으로서 구차한 일들이 벌어지죠. 또이 기복으로 믿으면서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고
부처님 부르면서 이렇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는 사람이 영계성이 걸리는 겁니다. 이건 부처님이 그러는 게 아니고 떠댕기고 이집저집즉 말하자면 기웃거리는 그런 영령들이 들어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영령이 들어서는 자도 모르고 이게 자기 몸에 있는 자체도 지금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면은 그냥 아주 간 사람이 되죠. 맛이 간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은 참 집안도 그렇지만 자기 혼자 그런 것도 뭐라지만 가정이다. 이거는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심하시라고 하는 것은 극히 더 우리가 나쁘다 좋다, 밉다 곱다, 또는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항상 꼬집고 마음으로 말입니다. 미워하고, 저런 거 그냥,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면 차라리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업이 됩니다. 이 모든 업이 되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말과 이것이 말을 하면 구업이 되고 마음으로 적으면 업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한층 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모든 거 바깥에서 닥치는 거 미운 거, 곤 거, 이러더라도 밉다, 곱다 하질 말고 안에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저게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니까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기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해줘라. 이런 말을 항상 하죠. 그래야만이 그 업이 모든 게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러신 양반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믿고 술을

마시고 그러더니 어느 날 그렇게 자꾸 관하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주니까 어느 날 그냥 술도 먹는 게 없어지고 그렇게 가정에 화목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 마음을 그렇게 믿게 미우고 그냥 악하게 말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악은 모아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극히 그 조심을 해야 하고 또는 남을 미워하든가 또 자식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면 송두리째 없어지는 겁니다. 길고 짧고 예를 들어서 더디고 좀 느리고 이런 거는 있을지언정 그게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다. 꼭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듯이 녹음기에서 녹음을 저 자동 녹음이 됐는데 이거 자동으로 또 거기다 입력을 하면 그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고 항상 말해 드렸죠. 그러니까 잘라도 아니 되고 끊어도 아니 되고 이건 아니 됩니다. 업을 끊으려야 물을 칼로 물비기죠.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해서 없애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거 소홀히 듣지 마십시오. 잣대 이 공부하는데 도로라면 타부를 만드는 그런 이치가 있는 것은 잘 됐다 못 됐다 또는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을 남한테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러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 안으로 놓고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부드럽게 행동을 해야만이 그 업식이 유년 그수 없는 광년을 거치면서 나온 업식이 거기에서 그게 관습과 업식이 다 녹아야 하늘에서 인정을 받고 해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얻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아주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습을 띄어 가면서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이 모습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살려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기간 동안에 한철 사는 기간 동안에 그거를 다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요담에 또 나와서 또 고생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극히 조심하셔서 우리가 요 다음 생에 또 나와서 고생한다는 것보다도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실에 자기 위로는 부모와 아래로는 자식들을 연관성이 항상 이렇게 염주가 항상 같이 끼어 있듯이 그렇게 끼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네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성취를 해야 빨리 그네들도 따라서 성취가 됩니다. 그렇고 우리가 칠석이다 백종이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칠석은 우리가 지금 젊음을 누리고 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주 간편하게 요 생략해서 얘기입니다. 여기서 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1분 1초도 앞서면은 미래입니다. 1초가 지났어도 과거입니다. 그렇죠? 안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연방 뒤로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를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는 촛불을 켜고 칠석을 맞이합니다. 이 칠석이라는 것은 이 칠석 부처님, 칠성 부처님, 칠성이라는 것은 내 몸과 더불어 같이, 예, 그 성자라고 할까, 불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칠석이라고 하고 칠성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이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동시에 미래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둘로 보지 않는다면, 예, 칠석과 백종은 둘이 아닙니다. 허나 이게 백종인 또 무엇이냐? 이게 여러 가지로 분배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죽어서 말입니다. 사람도 되거니와 바뀌어서 짐승이 사람도 되고 사람이 짐승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가 생시 때에 얼만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갈산지옥이다, 화탕지옥이다 이러죠. 또 오간지옥이다, 독사지옥이다, 이런 이름들이 허허 많습니다. 이거를 다 말로 할 수 없이 생략하고서 얘기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닭이 된다거나 독사가 된다거나 이제 소가 된다거나 개가 된다거나 뭐 그 토끼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로 사람이 된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독사로 태어났다면 그게 독사 지옥입니다. 그 허물을 입었으면은 다시는 벗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 독사의 모습을 벗기가 힘들어서 사람 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탕 지옥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매일 그저 몇 번씩 그냥 태어나면은 또 얼마 안 있으면은 화탕, 즉 말하자면 끓는 물로 들어가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수십 번 그냥 돌아가면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찌 화탕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칼로 그냥 탁탁 쳐서 그냥 산 놈을 탁탁탁 쳐서 우리 모두 먹죠? 그런 거를 볼 때 그게 어찌 칼산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들이 지옥이 그런 칼산지옥이니 화탕지옥이니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 그대로입니다. 현실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옥도 하나하나 화탕지옥이니 독사지옥이니 뭐 모두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하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옥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아이 나쁘게 된다더라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현실에 돌아서 이렇게 죽어서 딱 떠나면은 미래를 해서 한 번 쓱 돌아서 현실로 다시 온단 말입니다. 또 가가지고는 또 현실로 다시 와요. 한 발 한 발 미래로 다가가죠. 한 발 한 발 뭐 미래가 금세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걷고 가고 미래로 가고 있죠. 미래로 가서 다시 현실로 또 오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과거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온 거고 현실에 어떻게 자기가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오는 거죠. 그러니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참혹한 일이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은 그것이 돌아 나오는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아무렇게나 살기만 하면 되고 먹기만 하면 되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바둥바둥하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부모가 죽어서 그 집이 개로 태어나든 또 고양이로 태어나든 그래서 그 고양이는 알고 개는 알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나 그뿐이 아닙니다. 구렁이로 태어났어도 바로 그 집 가서 그 집을 지켜준다고 그 집 가서 틀고 숨어서 틀고 있습니다. 아 집이 헐어지고 그러면 고치려고 보면 큰 구렁이가 그냥 나오면 아 그놈의 걸 잘해서 이렇게 해서 딴 데로 옮겨주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냥 막 그냥 작대기로 쳐서 죽이거든요. 죽이면 그냥 그 집안이 그냥 폭삭 망하죠 또. 그게 자식이 부모를 죽인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뿐이 아니라 둘 나는 그런 거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보지 않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진실치 않은 거는 말을 해서 한두로 떨어뜨리면은 그거는 부처님께서 아예 금한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한 대 떨어뜨린다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옳다 그르다 하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자체가 한 대 떨어진다고요. 그랬듯이 이거는 진실한 말이 아니라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안 하고도 모두 일체 만물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말을 해서 그릇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번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그 많은 우리가 생각을 한 가지를 비유컨대 한 가지를 말을 해도 열 가지가 다 그렇구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얘기하면 그것만 고르래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끼리끼리 우리가 모이죠. 그건 누가 가라오라 해서 모이는 게 아니듯이 차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냥 분배가 돼서 자연적으로 벌레로 가려면 벌레로 가고 사람으로 가려면 사람으로 가고 짐승으로 가려면 짐승으로 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가라오라 해서 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모이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 억울합니까? 내 한 생각이 잘못돼서 행동하나 하나가 잘못되고 이런다면은 그 과보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누가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잘한 거든 못한 거든 다 자기한테 오는 것이지 누구한테 오는 게 아니니 자기는 자기대로의 그저 마음 하나 잘 써봤던들 뭐이 그렇게 해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 하나 잘 쓰면 자기가 흐뭇하고 좋고 좋은 일 한번 했으면은 자기가 흐뭇하고 좋은 것이지 딴 남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은 따로 없고 지옥도 천당도 우리가 삶의 보람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로 지옥 꼴을 당하는 꼴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생선을 놓고도 그냥 탁 자르죠. 보시죠. 그러곤 옛날 같으면 또 개도 목을 매서 낭구에다 매달아 놓고는 태웁니다. 발버둥이를 막 치고 그냥 이리는 그냥 털이 그냥 다 타고 그게 그냥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발버둥이를 쳐도 그건 소용없죠. 이렇게 하고 뜨거운 물에 항상 그냥 연방 그냥 목 턱 잘라서 그냥 뜨거운 물에 넣고 목 턱 잘라서 뜨거운 물에 넣고 이런 것도 많이 보시죠. 목 탁 잘라서 그냥 꽤 그냥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울고 발버둥이를 쳐도 그것은 살 길이 없는 이런 이치. 그냥 콧장대기를 소로 그냥 때려서 그냥 쓰러지면은 그냥 울고 발버둥이를 쳐도 살 길이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 갈 길을 자기가 그런 대로 갈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고삐를 매서 이렇게 끌면은 엉엉 울죠. 사람도 자기가 죽어 갈 줄은 압니다. 사람 모르는 거 아니죠. 자기 고삐를 매서 끌고 갈 때가 온다는 얘기는 알죠. 그런데 어느 때에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다른 게 있느냐. 차원이 높고 낮고 이것뿐이지 뭐가 다르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첫때에 주의해라. 죽여놓은 것도 많은데도 생생한 거 먹는다고 뭡니까 그냥 잡아서 먹죠. 그런 거 보면은 모두가 자기 인생이라는 거는 생각지 못하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또 어떤 데는 어른을 나누면은 그 짐승의 혼백이 영원히 와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또 너도 자식을 길러봐라. 영혼이 태어나서 보면은 무진하게 뛰고 무진하게 속색이고 무진하게 그러는 게 다 그런 그게 과보죠. 그러니까 인과. 그러니 자식을 낳아도 자식만 낳으면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내가 하는 소리가 자식만 낳으면 되느냐, 윈수가 태어나도 자식이 좋다고 하겠느냐. 서로 가부가 돼서 업보가 돼서 서로 태어나도 좋겠느냐. 그러니까 애만 낳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를 낳기 이전에 그거를 천천히 자기애와 모든 것을 구하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놓고 좀 더 착실하고 아주 영리한 물리가 터진 그런 영령을 내 아들로 점지해 주소서 하고 점지해 주는 것도 너뿐이 아니야 하고 거기다가 놔라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가 실질적으로 현실입니다. 나는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 얘기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관에서 벗어나라 이 소리입니다. 내 몸통이 독이니까요. 내 몸통이 도관과 같아요. 통과 같아요. 이 몸통 안에서 벗어나야 지구에서도 벗어나고 지구에서 벗어나야 이 우주 세상에서도 벗어나고 우주 세상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어서 뿐이 아니라 한 번 죽고 또 두 번째도 또 죽어라. 세 번째도 또 죽어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머니 속에서 많이
살지 않은

안 되는 바로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로서의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자유자재 못하고 사는, 죽이고 먹고 뺏고 이렇게 하는 세상에서 정말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왜 남을 죽이고 또 뺏어먹고 이러겠습니까? 남을 자꾸 주고 이끌어주고 이러죠.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그대로 우리 지금 얘기한 거 지옥 그 유전성이든 업보성이든 연계성이든 세균성이든 인과성 이 모두가 이 자리에 현실에 있는 거고 현실에 갖고 있는 거고 현실에 우리가 한 발 한 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미래가 끝나면은 다시 돌아서 또 현실로 오는 과정에 걸음걸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걸었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또 나오고 그러니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게 과거고 현실이고 미래고 간에 혼랑 벗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 때로는 또 이런 게 있죠. 이 공부를 안 하다가 돌아가신 영령들은 이런 수도 있습니다. 아는 집집마다 기웃거리고 댕겨도 아는 척을 안 해. 자기는 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는 척을 안 하니까 아주 그 괘씸스럽죠. 자기 간에는요. 딴 사람이 자기를 못 본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괘씸스럽고 그렇죠. 그럼 자기네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 영 들은 척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우니까 이놈 자식아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그냥 때리고 또 저희 그 친척집으로 또 그렇게 해서 분이 나서 친척집으로 가면 아 친척집이 역시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여기 가도 저기로 저기 가도 부대끼고 그러면서 자기가 부대끼니까 그 식구가 다 부대끼는 겁니다. 이제 집집마당 말입니다. 좀 살만하면 이렇게 되고 좀 살만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게 또 터지고 저런 게 터지고 이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양반들은 왜 이렇게 되는 노릇이 없어? 그저 한 푼 벌면 두 푼 나가려고 아주 미리 작정하고 있구만 하고 한탄들을 하시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또 이런 거를요. 백종 때 왜 백종을 지내느냐는 얘기죠. 부모가 예를 들어서 닭으로 화해서 이 세상에 지옥고에 떨어졌다. 물고기로 태어났다. 또 소로 태어났다. 뭐 독사로 태어났다. 이런 가진각색으로 다 태어났다 하는 그런 틈에 끼었다. 이런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천도제를 지극히 해서 그 몸을 벗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백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왜 갇혀 있던 사람들이 나오죠? 더러 나오죠? 그런 사람과 같이 오늘 백중 때는 될 수 있으면은 그 남한테 그 모함에서 돌아왔던 사람 지극하게 다시 마음을 잡아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백종날 이제 다 내보내는 동시에 어떤 사람은 천도제를 세 번 지내도 그거를 그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된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그래도 자꾸 이렇게 그저 되는 대로

0: 되는 대로 그저 이렇게 해야죠. 빚지고 허라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그런 헐겄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자연적 좀 나아지죠. 나아지면서 그게 허게 되죠, 또.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그 부모의 조상들이 모습이 다시 변화가 돼서 인간으로 변화가 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변화가 돼도 우리가 또다시 그런 문제를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요 다음에 또 그것을 끌고 가야 하니까요. 하여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말입니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죠. 허다무때 내가 콩씨 얘기를 가끔 하죠. 무시 얘기도 하고요. 아예 이제 무시가 그냥 나 그냥 저 싹이 말입니다. 싹이 없어지면 그만이지 이러지만은 그 종자가 있어가지고는 또 쓴 거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만이 어디 있습니까? 연토록 돌아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콩씨가 팥씨가 될 수도 있고 팥씨가 콩씨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주 참 상승의 사람이 사람의 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하의 종자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자유자재권을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먹게 달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백종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또 백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본다면 그대로 백종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대로 무심유심 세계가 둘이 아니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심세계, 유심세계가 둘 아니게 정신과 물질, 몸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으니 항상 하연 백종이죠. 여러분이 다 그렇게만 하실 수 있다면 백종이 따로 없고 현실, 과거,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원하게 우리가 자유자재권을 얻어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시도록 노력하십시오.
1: 예, 한마음서는 공부를 하면서 이 계속 큰스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이렇게 관하고 또 했는데도 공념 머리에 항상 떠오르기 시작해서 공념 자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이 관하는 법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런데 선생님은 항상 주인공 찾기를 이름만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네, 주인공을 많이 찾고 있죠.
0: 네, 많이 찾고 있어도요. 그 맷돌에 물건을 넣지 않고 굴리는 거와 같죠. 그러니까 이 깊은 마음속에 진짜로 믿는 것은요. 잘 된다, 낳는다, 못 낳는다 이걸 떠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대로 자기 주인공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형성시켰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죽으나 사나 믿는 거죠. 낫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통신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진짜 이 콩과 콩싹이 어디 하나가 없어도 안 되죠. 콩이 콩싹을 만들지 않으면 콩이 보이질 않고요. 그러니까 콩싹이 없어도 콩이 없고 콩이 없어도 콩싹이 없죠. 그러니까 둘이 아니에요. 주인공이란. 그런데 자꾸

그 둘러보시고 그저 주인공이 나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거 그렇게 믿으면 통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용이 됩니까? 벌써 이게 통신이 돼야 심성의학적이죠, 이게. 통신이 돼야 대뇌로 해서 중뇌에서 측정을 해서 4대로 통신이 돼야 이게 작용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신념이 두터우고 그만큼 진실하고 그만큼 믿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몸을 가지고 움직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본이 없다면 어떻게 움직이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송장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의 근본, 영원한 근본을 믿지 않고 자기가 뭐가 되려고만 하니까 이게 됩니까? 그러니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너. 나무가 하는 소리입니다. 저 나무가 하는 소리가 뿌리야 뿌리야. 너 뿌리가 너 뿌리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네가 내 저 싹을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라. 누렇게 지금 떠 있다.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여 하고 뿌리더라 말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하는 소리가 그래? 나를 너가 알고 있었니? 하면서 그러면 내 수분과 철분 모든 거를 올려보내마. 그러니까는 그러냐고 하고 좋아서 하더니만 그렇게 싹이 푸르러지더랍니다. 그런과 같이 이게 모두가 저런 그 꽃나무고 나무고 식물이 말안 하는 것 같죠? 말꼭 합니다. 오히려 진지한 말들을 하죠.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진지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꽃한 송이 우리가 꽃이 돼서 꽃한 송이 주어서 참 마음이 기쁘다면 우린 하중생들이 즉 우리가 부처님 믿는 짝이죠. 꽃공양을 올려서 내가 인간이 될 수만 있다면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서로의 우리가 대담을 하면서 서로서로의 이 나무에 가서 놀다가 저 나무로 가고 저 나무에 가서 놀다 이 나무로 가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좋은데 나무들도 때에 따라서는 그 흙이 가려서 무명이 가렸다고 하죠. 인간으로선 무명이 가렸다고 하죠. 그런데 나무들로 봐서는 흙이 가린 거죠. 흙이 가려서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봐서 자기 뿌리하고 연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도 역시 자기 뿌리를 무명이 가려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이 1분 1초 후에도 미래니까 미래를 전진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 없는 마음을 가지고 거짓 없이 하랬다고 해서 또 이쪽에 가서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쪽에 가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아주 그잘 화합하게 만들어주는 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융통성이고 지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진실이 믿으시고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앙당한 가지는 뿌리를 믿고 봄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선생님도 그 뿌리를 믿고 기다리시면서 너 많이 봄이 오게 할수 있고 너 많이 푸르르게 살게 할수 있고 너 많이 이런 질병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는 거지 딴 사람이 할 수는 없다 하고
그렇게 믿을 수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해

0: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0: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

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말씀을 좀 해보세요, 드로나단 전하. 이제 데바다 도시국가를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저희 데바다를 샤카 왕국의 수도로 선포하는 일에 그리 반대가 많은 겁니까? 전하의 카필라바스트 도시국가에 비해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1: 운명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조금 모자라달까요?
0: 무슨 뜻입니까?
1: 제 말씀은 데바다테의 애가 좋은 설명이 되겠군요. 시타르타보다 나이도 위고 교육도 잘 받았고 용감하지만 운명의 장난으로 시타르타가 세자가 됐지 않습니까?
2: 들어가도 될까요?
0: 들어오렴 야수다라.
2: 이 맛있는 것들은 저 혼자 다 만들었답니다, 외삼촌.
1: 훌륭하구나. 폐하께서 야소다라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셔서 제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0: 다른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스토다나 대왕의 아들이 무술 대회에서 잘했나요?
1: 왕자는 반칙을 해서 우승한 겁니다. 게다가 대회가 끝난 후에는 카필라바스트의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인이 겁쟁이라는 사실을 천하에 증명했습니다.
0: 어떻게요?
1: 표범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저 숲속에서 아이만 안고 나왔답니다. 표범을 사살하고 그 짐승의 머리를 우리 폐하께 바친 건 대바다따였지요.
0: 이 얘기를 샤카 왕국 모든 백성한테 퍼뜨려야 합니다. 그들의 미래 왕이 겁쟁이라는 사실을요. 시타르타가 아니라 데바다타가 왕이 돼야 하는 건데.
2: 외람대우나 외삼촌께서는 사실의 절반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타르타가 아이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던가요? 시타르타가 모든 무술 경기 종목에서 더 탁월하지 않았나요? 외삼촌께서는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시타르타는 모든 카필라바스투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어요. 찬란한 별빛을 훼손하려 아무리 수없이 시도해봐도 별은 언제나 환히 빛나고 있답니다, 외삼촌.

0: 스타르타, 아비의 칼을 너한테 주겠다. 너를 볼 때마다 아비는 손에 칼을 들고 있는 무사의 모습을 꿈꾼단다.
1: 전 칼의 부담을 견딜 수 없습니다.
2: 시타르타가 갈수록 카운더냐 스승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모두 카운더냐를 가까이하며 가르침을 받은 탓입니다. 시타르타가 명상에 자꾸 마음이 끌리는 것 말입니다.

0: 무슨 걱정이라도 잠이 안 오시나요?
1: 그렇소. 내 마음이 왜 이토록 불안한지 도대체 모르겠어. 아무리 해도 시타르타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아이가 후회라도 우리 조상님들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은 부디 없어야 할 텐데 말이오.
0: 그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1: 그렇지,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편치가 않네. 어째서인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파지파티.
0: 그건 아들이 당신의 발자취를 이어받길 바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애는 특별해서 자기만의 길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1: 하지만 홀로 가는 사람은 길을 잃기 쉬워요, 파자파티.
0: 그 걱정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셨군요. 아시타 성인이 시타르타의 미래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0: 하더라면 이토록 불안해하시진 않았겠지요. 그랬다면 시타르타의 생각을 용인하셨을 겁니다.
1: 당신 말이 맞소. 내가 시타르타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법이 없지.
0: 시타르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1: 그렇다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0: 아니요. 하지만 조심히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침소로 드세요. 잠이 보약입니다. 불안한 마음보다 더 해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 일은 신께 맡겨두세요. 살펴주실 겁니다. 누우세요.

0: 배하. 배하의 꿈은 새벽에 꾸신 겁니다. 경전에 나와 있기로는 새벽에 꾼 꿈은 언제나 사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꿈에서 배하는 시타르타를 찾으려 하셨지요? 이는 그가 가는 길이 폐하의 길과 다름을 의미합니다. 폐하는 시타르타가 명상에 들어있는 걸 보셨습니다. 이는 그가 평화의 길을 걷는 걸 의미합니다. 그가 적갈색 옷을 입었다 하셨는데 이는 그의 사고방식이 성인이나 수행자의 사고방식과 유사함을 의미합니다.
1: 그만하라, 카운더냐! 그만! 그만해!
2: 폐하, 고정하십시오. 마음 상하실 일은 아니옵니다.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믿는 데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꿈은 누가 해몽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꿈에서 폐하가 시타르타를 찾아다니신 건 어떤 면에서 그가 폐하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꿈에서 그가 명상에 든 걸 보신 건 왕자가 성품상 의지가 강한 걸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이 결심한 걸 꼭 해낼 겁니다. 폐하는 현자가 된 왕자를 봤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현자를 존경하는 모습이 마치 왕자를 존경하듯 그리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폐하, 왕자의 운명에 대한 예언에 뭘 하든 완벽을 이룰 능력을 타고났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내린 결정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왕이 왕 중에

0: 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 금의 해몽은 개인에 따라 달리 나온다는 사제의 말에 나도 동감하오. 가운다냐 스승, 그대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 스타트가 배우지 않았으면 하고 내가 바랐던 것들을 그대는 가르쳤도다. 비폭력, 명상, 죽음 등을 말이다. 그건 그대가 잘못한 거요.
2: 샤카감은 스승님 말씀이 맞습니다. 꿈 해몽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겨우 8살 나이에 모든 경전을 다 외우시는 왕자님께 어떤 걸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폐하, 베다나 힌두 경전을 보면 삶과 죽음, 구원과 해탈, 그 모든 것에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읽는다고 모두가 수행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왕자에겐 세상에서 초연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든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왕자님은 질병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비폭력과 명상에 관해서는 비폭력은 왕자의 본래 성품이 그런 것이고 명상은 왕자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폐하, 성품과 관심은 타고나는 거라서 가르친다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다친 새를 보거나 동물의 죽음 앞에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고통은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폐하와 저희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심, 세상에 초연한 자세, 지식 등 그중 어떤 길을 택하느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제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폐하, 제 사직을 윤허해 주십시오.

0: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찾나. 사람은 자기의 삶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행복을 느끼지. 그러다 그 사람이 떠나면 슬픔을 느낀단다.
1: 고파공주님이 떠나셔서 슬프신 겁니까?
0: 그래, 고파가 왔을 땐 기쁨이 가득했는데 그녀가 떠나고 나니 마음이 텅 빈 것 같다. 마치 눈을 뜨면 꿈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야.
1: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왕자님. 카운더냐 스승님만이 이런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잖아요. 마음 문제는 스승님이 전문가시니까요.
0: 그래, 하지만 스승님은 아침 일찍부터 궁에 가셨다. 언제쯤 돌아오실지.
2: 스승님, 저는 이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어째서요?
2: 폐하께서 저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니까요.
3: 뭐가 옳고 그른지는 가리지 마시고 그저 사례금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2: 아니요, 저는 가르침에 대한 보답으로 사례금을 받는 거지 단지 제가 브라만이라 해서 희사금을 구걸하진 않습니다.
3: 저를 비난하시는 겁니까, 카운다냐 스승님?
2: 방금 왕을 달래기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3: 그렇지 않습니다.

0: 이 왕실 가문의 스승으로서 국왕과 왕국의 충성을 하고 국왕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국왕에게 스트레스가 없도록 보살펴서 국왕이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본분입니다. 아시타 성인이 말한 단 하나의 예언 때문에 한 세대가 모두 카필라바스트에서 추방된 사건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왕국에 대한 당신의 의무는 왕자를 수행자가 아닌 용감한 전사가 되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카운다냐 스승님.
1: 스승님, 영혼에는 언제나 운명이 수반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나 제 가르침 때문에 수행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왕자에게 스승으로서 가르쳐야 할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이런 말씀은 외람되지만 생계를 위해 지식과 타협하는 사람은 스승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스승 발미키나 산디파니가 그랬던 것처럼 일생에 단 한 번 만날까 말까한 그런 사람 곁에서 몇 년을 보낸 사실과 그 사람이 내 제자였다는 사실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0: 폐하도 카운더냐의 생각을 직접 들으셨지요? 아직도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이제 사직하겠다는 카운더냐의 뜻을 받아들여야겠다. 가문의 스승으로서 바차스파티 구루는 어찌 생각하시오?
2: 폐하, 카운더냐의 사고방식은 저하고는 다릅니다.
1: 그 말은 구루 역시 사직하겠다는 그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로군.
3: 하지만 폐하, 카운더냐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 짐 또한 샤카구의 왕자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도다. 아미타 대신 시타르타가 수행자가 되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어.
2: 왕자님이 마음에 쏟는 관심을 고려할 때 카운더냐의 뜻을 가능한 한 빨리 수락해야 합니다. 왕자님이 숲속 수행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카운더냐는 사직을 하고 숲속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4: 왕자님!
5: 스승님 말씀이 맞아. 때론 두 눈을 다 뜨고도 사람의 눈은 보질 못해.
0: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5: 우릴 봐. 처음엔 다른 곳에 가려고 길을 나섰지만 지금은 이렇게 마을로 나왔잖아.
6: 이봐요, 눈을 떠요. 눈도 봐요.
7: 아버지, 이게 어쩐지예요.
6: 아버지, 멀쩡히 있었잖아요.
7: 아버지, 뒷을 일어나 보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왜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0: 돌아가셨어요.
8: 손님과 죽음에겐 보장이라는 게 없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말이야.
9: 어, 저기 왕자가 온다! 왕자님이야!
10: 왕자가 시체를 보는 날엔 그 다음 일은 아무도 책임 못 져.
8: 우린 왕국에서 쫓겨날 거야.
10: 그러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극을 해야 돼.

0: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들 울고 계세요?
1: 왕자님, 그게 마른 모래바람이 한바탕 불고 나니 저희들 눈이 다 젖어버렸답니다.
0: 모래바람이요? 찬나하고 저도 여기 있었지만 그런 모래바람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째서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온 거야?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1: 스승님, 카운다냐 스승님이 학교를 떠나신다고 합니다.

0: 사실입니까, 스승님? 저를 버리고 학교도 떠나신다는 게? 숲속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1: 실은 이미 8년 전부터 숲속에서 운동하고 싶었지만 너 때문에 가지를 못했다.
0: 그렇다면 오늘도 가지 마세요, 스승님. 스승님이 안 계시면 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절 버리고 떠나신다면은...
1: 저 나무 위에 작은 참새가 둥지를 둔 게 보이느냐?
0: 네.
1: 어미 참새는 매일 먹이를 가져와서 새끼들에게 음식을 먹인다.
0: 예, 스승님.
1: 그런데 오늘 그 어미 참새가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냈다.
0: 왜요?
1: 나 역시 똑같은 질문을 했단다. 왜? 그때 바로 자연의 비밀을 알아차릴 수 있었지. 새끼들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고 이윽고 공중을 날더구나.
0: 하지만 스승님, 저는 어떻게 날개를 펴는지 아직 모릅니다.
1: 난 가야 한다, 시따르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끝났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모두 너한테 가르쳐줬다. 이제 내가 운둔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완벽한 운둔을 위해선 먼저 숲속으로 가야 한다. 힌두 경전에선 인간의 삶은 네 단계다. 그리고 각각 나름의 중요성이 있다.
0: 하지만 스승님, 제 배움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숲속에서 어찌 살아가는지는 아직 가르쳐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완벽한 운둔에 대해서도.
2: 가운다냐, 스승. 나는 그대 생각과 다르오. 그댄 스타르타에게 비폭력, 명상, 죽음을 가르쳤지.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1: 어떤 것들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란다. 시간이 지나면 너도 그걸 알게 될 거야. 분노, 증오, 마음에 끌린 미혹, 갈망 등에 얽매이게 될 때 그제서야 너는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란다. 네가 경험하지도 못한 일을 지금 논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과일이 충분히 익은 후에 나무에서 딸 수 있는 것처럼 결혼 생활을 체험한 다음에야 숲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고 속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운둔하는 법도 알게 되는 거란다.
0: 하지만 결혼 생활 단계를 끝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스승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1: 그때가 되면 너는 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 너 스스로 다 알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네가 하는 걸 배우러 내가 너를 찾아다닐지도 모르지. 자, 받아라. 내 모든 가르침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때가 되면 여기에 대해 명상을 하거라. 네 질문들에 대한 답을 분명 찾을 수 있을 것이다.

0: 스승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스승님이 안 계시면 전 외로울 겁니다. 그러니 기다려주세요.
1: 리그베다의 가르침을 기억하느냐?
0: 네.
1: 그렇다면 눈을 감고 말해보거라.
2: 따뜻 똥 아시 사해 아함 아스미 아함 브람마스미.
0: 스승님! 스승님!
1: 강물이 쉼없이 흐르듯 삶은 어떤 단계에서 멈추지 않는다. 물이 흐름을 멈추면 정체 상태가 되겠지. 마음을 고요히 해라. 명상을 하고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보아라. 고요한 마음은 언제나 인간에게 자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넌 스스로 구원을 찾을 것이다.

0: 용서하십시오. 제가 폐하를 즐겁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1: 아니다, 모인이. 오늘 짐의 마음이 어지럽구나.
2: 무엇 때문이신지요, 폐하?
1: 우다얀, 아시타 성인이 했던 예언을 너도 잘 알고 있겠지. 그런데 왕자가 점점 명상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구나.
0: 외람되오나. 폐하께서는 아직 저한테 왕자님을 모실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화살을 맞고 나면 위대한 성자들도 욕망의 언어를 입에 올리곤 하지요. 그런데 왕자님은 아직 세속의 즐거움을 하나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2: 폐하, 모인이 말이 맞사옵니다. 왕자는 지금까지 오직 카운다냐하고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명상 얘기만 할 수밖에요. 하지만 이곳의 여인들과 그리고 모인이하고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 인생에 보다 깊은 즐거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0: 폐하, 욕망은 만인을 녹여버립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의 불이 있사온데 불이란 항상 모든 걸 파괴하지요. 하지만 창조를 하는 불도 있습니다. 이 불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 불은 사람의 초연한 마음을 태워버리고 욕망의 쇠사슬로 인간을 칭칭 감습니다.
1: 좋다, 모인이. 이제부터 왕자를 네 책임하에 두마. 왕자에게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라.
0: 욕망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왕자님께 사랑의 수업을 해드리지요. 만약 왕자님이 욕망에 중독되시지 않는다면 제 목을 베셔도 좋습니다, 폐하.
3: 시다르타. 장수하거라.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4: 어마마마, 한 가지 의문이 마음을 떠나지 않아 제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다면 벌도 제가 받아야 합니다. 카운다냐 스승님을 해고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3: 그분이 원해서 한 일로 알고 있다. 숲속에 살길 원했다고.
4: 스승님은 홀로 있겠다는 소원을 이루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룬 건 오직 외로움 뿐입니다. 카운다냐 스승님께서는 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제 모든 호기심을 해결해 주셨죠. 이젠 누구에게 질문

0: 질문을 해야 할까요? 누가 제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1: 신이 해주시지.
0: 신이요? 그분 자신이 질문인데요? 그런 분이 어떻게 제 질문에 답을 해요? 말하지 않는 신, 아무것도 보지 않는 신, 흔적을 찾을 수조차 없는 신.
1: 아니다, 시타르타. 온 세상이 다 신이 거하시는 곳이야.

0: 이 태양도 신의 형상을 하고 있고 우리 눈에도 보이잖니. 신은 빛으로도 널 어루만져준다. 그 빛으로 자연에 대한 지식도 주시지. 그런데도 부족하다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태양이 밤에 지고 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 왜냐? 다시 떠오르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새로운 아침 말이야. 시다르타, 신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형상을 하고 계셔. 카운다니아 스승의 형상, 때론 태양의 형상, 친구의 모습, 그리고 때론 아들의 모습으로도 내일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 어서 오세요, 나으리. 환영합니다.
1: 아름답군. 매우 아름다워. 왕자도 분명 좋아할 것 같구나. 얘들아, 지금까지 전사들은 모국을 위해 싸웠다. 검술을 깊이 닦아 적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도 쟁취했지. 하지만 이젠 너희 예쁜이들이 젊은 전사들에게 그런 공을 세워야 한다.
2: 나으리, 저희는 칼을 들어 올릴 순 없지만 속눈썹을 치켜 올릴 순 있답니다.
1: 너희는 칼보다도 더 위험한 무기를 지니고 있다. 너희의 아름다움,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사람을 매료시키는 고혹적인 자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거다. 왕자는 슬픔과 연민에 젖어있다. 남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한다. 너희가 할 일은 이렇게 세상에 초연한 왕자를 다른 세상으로 끌어내오는 일이다. 그리고 삶의 낙을 즐기는 법을 알려줘야 한단다. 왕자에게 이 세상에는 고통보다 즐거움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너희가 이해시켜야만 한다. 이 찬란한 밤, 이 아름다운 여인들과 음악, 그리고 술, 이 모든 것들이 즐거움이고, 지금 이곳의 이 모든 즐거움, 이것들이 왕자의 마음에서 초연한 느낌을 없애야 한다.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란다.
2: 저희는 왕자님이 너무도 보고 싶어요.
1: 나 역시 왕자를 너희에게 빨리 소개하고 싶다. 누가 되었든 왕자를 매혹시키는 기생에겐 상상도 못할 큰 상을 내리리라.
0: 어머, 좋아라. 염려 마십시오, 나으리. 왕자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즐거움을 가득 안겨드리지요. 이제 슬픔은 왕자님의 노예가 되고 행복은 벗이 될 겁니다.
2: 두고 보면 알아요. 우리 여인들이 왕자를 곧 사랑의 화살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대신 약속드리지요. 왕자님은 머자나 남자로서의 기분을 느낄 겁니다. 마음에서 초연함을 빼내버릴 거예요.
3: 언니, 우리가 왕자님과 싸우는 거예요?
0: 어? 싸우려는 게 아니라 왕자님을 사랑하려는 거야.
2: 왕자를 왕으로 만드는 거야. 카필라바스트 백성들은 우리를 축하해 줄 거야.
4: 왕자님이 여기

0: 잘했다. 아주 좋아. 음악과 세속의 즐거움이 시타르타를 명상의 길에서 뒤돌아오게 한다면.
1: 폐하, 마음 놓으십시오. 시타르타 왕자님은 곧 초연함을 벗어버릴 겁니다.
0: 드로나단.
2: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대바다 하에서는 언제 왔네?
2: 지금 막 왔습니다.
0: 아미탄 잘 있고?
2: 예.
0: 단다파니 왕은 어떠하더냐?
2: 언제나처럼 말은 곱게 하지만 부러운 마음이 크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폐하와 시타르타를 선망하고 있습니다.
3: 폐하, 말하라 안가드.
4: 코살라국에서 직사가 당도했습니다. 폐하를 아련하길 청하고 있습니다.
0: 코살라?
4: 예, 폐하.
2: 코살라국에서 직사를 보내요?
1: 무슨 일일까요?
0: 조정에서 그를 만나겠다고 전하라.
4: 군부 받들겠사옵니다.
5: 카펠라바스트국의 샤카 왕제 숫도다나 대왕, 과인의 아들 프라세나지시 대관식을 하게 됐사오니 부디 왕님의 주시기를 삼가 청하옵니다. 대왕께서 참석해 주신다면 아들에겐 복이 되고 저에게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겁니다. 대코설라국의 코설라 나레시 대왕 서명.
0: 코설라국에 우리가 꼭 참석하겠노라고 공식 서한을 보내라.
1: 알겠습니다.
0: 모든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 아들의 대관식은 참으로 축복이니라. 그 행사에 꼭 참석할 것이다. 대신 식사를 용숭이 대접하도록 하라.
1: 분부 고행하겠사옵니다.

0: 폐하. 일정상 고살라국에 가시는 게 가능하시겠습니까?
1: 제 생각에는 구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관식에 참석해달라는 이 초청장은 그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구실 같습니다.
2: 아닙니다. 폐하는 꼭 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다면 저도 폐하를 수행해서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도 코살라국을 보고 프라세나지 왕자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0: 물론이지. 어쨌든 오늘이 되었든 내일이 되었든 우리는 프라세나지 까마스에만 한다.
3: 아니다. 넌 가서는 안 된다.
2: 저는 왜 안 되나요?
3: 너를 데려간다면 어떻게 시타르타에게 안 된다 하겠느냐?
2: 그럼 시타르타도 데려가십시오.
3: 아니다, 데바라타. 지금 그 아이를 데려가는 건 위험하다. 카펠라바슈트의 미래의 왕을 그곳에 데려가는 건 말이다.
2: 제가 왜 매번 시타르타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에게 이유를 말하고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까?
0: 데바라타! 지켜야 할 선을 넘지 마라. 폐하의 결정에 돌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알만한 나이도 되었다느냐? 나가라!
4: 폐하, 대바다타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0: 대바다타! 대바다타!

0: 대박했더라!
1: 분노에 휩쓸려 만사를 그르치는 건 네 어머니한테 물려받았구나.
2: 그래도 어머니께는 받은 게 있군요. 그런데 아버지께는 받은 게 없어요.
1: 대받았다. 내 말을 잘 들어라.
3: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그거잖아요. 그냥 죽는 거!
1: 진정해라! 그리고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라. 이렇게 대왕을 실망시키는 건 네 복을 차버리는 짓과 다름이 없어. 이번에 왕은 시타르타와 잠시 떨어지게 된다. 그동안 시타르타가 세속의 즐거움에 흠뻑 빠지도록 해서 숨쉴 시간조차 없도록 만들어.
2: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1: 이런 즐거움에 한번 빠지면 다른 일은 할 수가 없게 된다. 칼을 칼집에 오래도록 넣어두면 녹이 슬게 되지. 그리고 사람들은 녹슨 칼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알겠느냐?
4: 스타트와 향락궁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노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다.
5: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향락궁에 가는 걸 허락해야만 하든.
6: 사랑을 볼 수 있어, 어른이야?
5: 네, 눈을 보세요. 내 눈 속에서 너 자신을 만나봐. 제 눈을 보세요. 탈 것만큼이라도 의심이 드시거든. 절 죽이세요.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응? 오. 아, 정신이 나갔네. 에이. 귀엽구만.
1: 아, 보는 게 다 똑같구나.
2: 안녕하세요. 저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의 질문을 탐구하는 Y보디입니다. 방금 스님들의 눈동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시선이 화면에 완벽히 포획되어 있었습니다.
0: 어, 그래?
2: 스님들도 혹시 평소에 사찰에서 폰으로 쇼폰 보십니까?
0: 안 보진 않죠. 조금 보잖아요.
1: 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3: 자주 보기는 하죠. 아이 막 AI한테 딴지를 걸고 싶어지긴 하는데.
0: 그렇죠. 딴지 걸어보세요.
3: 안 돼.
0: 왜요?
3: AI 하단시라고 하면 저 친구가 상처받아가지고.
0: 에이, 상처받지 안 받지 않을까요?
3: 네가 뭘 알아.
0: 우리 생활 해봤어? 약간 그런 건가?
3: 보여주니까 보지. 내가 포획된다는 표현이 맞아?
2: 그렇다면 지금 당장 스님들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최근에 본 쇼폼 알고리즘이 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 오, 실시간으로?
3: 좀 떨리네. 하지 마라.

0: 저는 대부분 고향이 아니면 음식이네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는데 그 생활 생활에 관한 거. 왜냐하면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새니까 이걸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 나는 되게 혼란스럽기는 해요.
0: 너무 방대한 거 아니에요?
1: 방대해요. 나는 이게 평양된 경향성을 띄고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겠지만은 뭔가 그거죠. 제가 보는 게 역사도 보고 과학도 보고 철학도 보고 그 음악도 보고 게임 영상도 보고 그 너무 많아요.
0: 그중에 제일 많이 뜨는 게 뭐예요?
1: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비율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엄청 많아. 요리도 나오고.
2: 아까, 요리도 나온다고요?
1: 네. 요리하는 그래요? 것도 나와요. 저 그런 것도 보는 걸 좋아해서.
2: 보는 걸 좋아하신다.
1: 네.
2: 거짓말,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완벽하게 틀려요. 먹는 거 안 좋아해요.
1: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2: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1: 아니, 먹는 걸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2: 대답이 지금.
1: 먹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집착하지는 않지. 먹는 걸 안 좋아하고 좋아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지 먹고 싶어 한다가 다른 거예요.
2: 아니 그걸 그렇게까지 해명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아니, 알았다고.
1: 엄청 억울하다고요.
2: 알았다고요.
1: 스님은 내가 뭐가 나온지 정확하게 압니다. 배드민턴.
2: 아니 제일 먼저 드롭샷.
1: 드롭이에요?
0: 드롭샷이에요.
1: 아, 드롭샷.
2: 내가 하고 싶은 기술. 아 제가 이제 그 배드민턴 동호인 8년 차. 예, 굉장히 오랫동안 구력을 쌓은 배드민턴 동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드민턴이 좀 많고 저도 제가 그런 줄 몰랐는데 동물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0: 아, 동물을.
2: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반려동물 뭐 강아지나 이런 애들 좀 저래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패드 종무소에서 패드 해가지고 조금 잠깐 보고 이렇게
1: 키우는
2: 가을이처럼
1: 게 아니고
2: 부자님들 키우는... 부자님들이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저는 키울 순 없으니까 이렇게 잘 안기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보고 고양이. 그쵸.
1: 맞아요. 네. 저도 개, 고양이 이런 영상도 많이 보고.
0: 지영 쌤은 강아지
1: 좋아해요.
0: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네, 그런 거 보는 거 이런 것 되게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강아지를 좋아하기도 했고.
3: 알고리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 거짓말해.
3: 스님께서 오래 머무신 데이터의 결과물이죠. 오늘
1: 아니요.
3: 제가 던진 두 번째 질문입니다.
0: 왜 우리들은 쇼폼을 멈추지 못할까?
2: 그래, 저건 좀 문제다. 아니 저도. 사실은 유튜브만, 너튜브만 봤었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별그램?
1: 인스타그램.
2: 그거를 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진짜 한 두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예. 네, 전 생각보다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충분히 쇼폼을 좀 중독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정확하게는 할 게 없으니까 그거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선생님?
2: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전에?
0: 자기 전에
2: 네, 자기 전에 딱 봤는데 이제 그렇게 막 가는 거죠.
0: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적이 잘 없어서 봐도 한두 개?
2: 아 그래요?
0: 보고 나서 아니 자야지 어떤가 예를 들어서 잘 때 하면은 자야지 하고 잠깐만 보고 끝난다든가 그런 형태지. 지영 선생님도 그런 거?
1: 별로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0: 보조적 수단으로서 이제 그걸 틀어놓고 다른 걸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넘긴다고 해야 되나?
1: 제가 봤던 거는 여기는 동시 다발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요.
2: 아 맞아요. 여기 네. 우리 알잖아요. 같이 네. 살아봐서. 네.
1: 여러 가지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집중이 돼? 그랬더니 오히려 집중이 잘 된대요. 이게 특이하네.
0: 그러니까 뭘 하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몰두를 하다가 이제 저기에서 흥미로운 거 나올 때

0: 그죠? 흥미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컨텐츠처럼 안 느껴져요. 오히려.
1: 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에 비해서 오히려 숏폼에 대해서 더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보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한번 봤을 때, 그러니까 잘 쓰지 않는데도 이 정도면, 내가 만약에 거기에 이제 사진도 올리고, 막 이제 메신저를 사용해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2: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예전에 우리 좀 나이가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1: 월드
2: 그 경험이 있네. 약간
1: 네,
2: 그
1: 그러니까요.
2: 조회수에 중독이 돼가지고
1: 예, 네,
2: 얼마나
1: 맞아요.
2: 됐나 해서 매번 들어갔던 경험이 있긴 하네.
0: 그때도 안 했어요.
2: 여기는 산골 소년이라.
0: 아니, 워낙 니체가 최신식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데는 인터넷이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서울 청구석에 있었던 분들은 몰라요, 저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경운기 타고, 그러니까 최신 기계잖아요. 예, 그거 타고 이제 댕기고, 이제 우리 자전차 타고 댕기고.
2: 자전차.
0: 그렇지, 자전차죠.
1: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차예요.
0: 자전차죠, 스님.
2: 전라도 말이에요.
0: 예, 나한테는 자전차예요. 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냥 이심점심으로 소통을 딱 하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좀 많이 촌에서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접하는 게좀 많이 늦어졌었던 것 같아요. 제 이제 형님 정도만 돼도 이제 나이가 조금 한 3살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썼던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2: 전 도토리 좀 모아봤습니다.
1: 아.
3: 제가 스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국내 청소년 50.7%. 이용 조절 어려워. 하루 3시간 이상 쓰면 우울증 확률 2배. 국민 4명 중 1명이 쇼폰 중독. 오프라인 탈출국 필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1: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오늘 이게 지루한 거를 못 참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을 하면 일에만 집중하면 될것 같은데 다 틀어놓잖아요. 예. 저는 약간은 이해가 가는 게, 저는 이제 오늘 대본 준비하면서 하나 공감됐던 게, 샤워할 때, 우리 삭발할 때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2: 네.
1: 그때 뉴스를
2: 아, 스님이?
1: 틀어놔요. 예, 그 부착하는 게
2: 네,
1: 있어요.
2: 맞아.
1: 예, 그걸, 왜냐하면 따로 또 뉴스를, TV가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보긴 봐야 돼.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 만약에 안 틀고 샤워를 하면 좀 심심한 느낌이 들어요.
2: 그래요?
1: 예.
0: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문제점을 잡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할 때 영상을 틀어놓고 일을 한다. 요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일을 못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삭발을 해야 되는데 뉴스를 보다가 머리가 베이기 시작을 했어요. 또는 삭발이 한 10분이면 끝났는데 삭발을 한 3, 40분 동안 계속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왔는데 감기가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요걸 보면서 나의 이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중독 또는 문제다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는데, 단순하게 요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색투성 같이 또는 이제 약간의 지루함을 없애면서 오히려 요거에 몰두하기 위한, 왜냐면 이것만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지루하니까.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강해지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뭔가 소리 또는 음악 이런 걸 틀어놓으면서, 그럼 내가 지루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좀 고되다고 느끼는 걸 조금 감해주는 효과로서 틀어놓는다. 요거 정도는
2: 노동요?
0: 중독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1: 본래 하는 메인 일이 방해를 받는 게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한 거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 부분인 것 같고, 저 쇼폼이 빨리빨리 전개가 되잖아요.
2: 네.
1: 드라마 같은 것들도 저거 되게 요약해서 나오지 않나요?
2: 맞아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빨리 결과물을, 엔딩을 볼수 있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니까, 뭐, 긴 책을 읽지 않게 된다던가.
2: 맞아요. 그책 리뷰해주는
0: 맞아요.
2: 그런.
1: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계속 빨리 결과물을 주고, 시각적으로, 응향적으로 빨리빨리 결과물을 주고 하니까 그게 재미있고, 또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제일 하이라이트 장면들, 그런 것들만 빨리 모아놓고 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못 보는 거죠, 이제. 처음부터 책을
0: 그렇죠.
1: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서론부터.
2: 답답함을 느끼고.
1: 그런 중도

0: 속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 결국에는 자극에 이렇게 계속 노출이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나중에는 휴대폰 없으면 이제 우울증 걸리는 거죠.
2: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이제 내가 문제가 된다고 느끼는 지점 같은 경우는 결국 통제력의 상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것 같아요.
1: 데이터 중에 하나가 제가 기사를 본게 있는데 하루에 이제 보는 일상을 하면 24시간인데 잠자는 시간 빼놓고 뭐한 12시간 잡아가지고 했을 때 6시간 이상 이 쇼폼에 시선이 가 있고 여기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중독이다. 심지어 그런 것, 저 일하는 사람들 가끔씩 봤을 때 일을 집중해야 되는데 얘를 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 갔었는데 서빙을 해야 되는데 서빙을 하면서 얘기를 보고 있다. 그
0: 본것
1: 순간에.
0: 같아요.
1: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문제가 될 수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2: 있더라.
1: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 제가 스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혹시 스님들도 쇼폼 중독은 아닐지 확인해 보실래요?
2: 아니요.
1: 반항적이시네요. 쇼폼 중독 테스트 화면이 있네요. 한번 해보시죠.
2: 이거 각자 하는 걸로 할까요?
1: 네, 각자 하는 걸로 하셔야
2: 각자?
1: 돼요. 그래가지고 결과물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0: 저는 바로 나왔는데 당신은 비중독 저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2점 나왔습니다.
1: 저는 4점 나왔는데.
0: 시영수 님.
2: 아, 제가 제일 높아요. 아, 이런 데서라도 1등을 해 먹어야죠.
0: 아니 근데 이게 약간 나이별인가?
2: 5점입니다.
0: 5점에.
2: 근데 비중독입니다.
0: 아, 근데 그러면 현재 쇼폼 사용이 일상에 무리가 없는 건강한 수준이래요. 지금처럼 규정 잡힌 디지털 생활을 이어가시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AI한테 물어볼게. AI, 너의 생각은 중독의 가장 본질적인 기준은 뭐라고 생각해? 도대체 어디서부터 선 넘었다고 볼 수 있을까?
3: 제가 분석한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종합하면 중독은 얼마나 오래 했는가 보다 멈출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원할 때 그만둘 수 있다면 사용입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반복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중독에 가까워집니다. 결국 중독의 본질은 시간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는 순간입니다.
2: 그럼?
0: 우리가 얘기했던 게 맞네요. 통제력을 잃는 순간.
1: 그러면 왜 인간의 뇌는 이렇게 쇼폼에 취약한 걸까?
3: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새롭고 짧고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1: 강한 자극.
3: 쇼폼의 무한 스크롤과 개인화 알고리즘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즉각적인 보상으로 쾌락물질인 도파민을 뇌에 쏟아붓습니다. 쉽고 빠르게 도파민을 얻을수록 뇌는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중독 회로에 빠지며 결국 현실의 느린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이른바 팝콘 브레인 상태가 됩니다. 문해력 저하와 집중력 장애, ADHD 유발이 그 결과물입니다.
2: 사실은 의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집착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느낌, 내가 더 두 분보다 알 수도 있어요.
0: 사실은 여기가 더 많이 있어요.
2: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가 이제 다음 게 계속 연달아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쇼츠가 없었죠. 드라마를 이제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다음 거 하다가 새벽 여울 때까지 봐버린 거예요. 밤을 쐬버린 거예요.
0: 밤을 쐬서
2: 저녁에 보기 시작을 했다가 새벽 여울 때 이제 죽겠는 거예요. 와, 그날 하루 종일 그냥 멍하니 막 그거 일을 해야 되겠고 막 그때 이제 드라마를 이제 끊고 그때 이후로 드라마를 안 봤어요. 그때 이제 중독적인 상태를 저는 굉장히 깊게 빠진 적이 있죠.
1: 근데 우리 절에서도 기도나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중독되는 경우도 있나요?
0: 제가 알기로는 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사례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뭔가 고통이 왔을 때 약간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걸 하면 조금 편안해지신대요. 근데 이게 편안해지면서 계속 모든 게 전부 다 이런 걸로 이제 마무리 갈무리를 하려고

0: 하는 경향들이 조금
1: 모든 게
0: 있으시죠.
1: 전부 다 어떤
0: 그러니까
1: 뜻일까요?
0: 고통이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데도 이것만 해가지고 약간 덮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조금 있으시죠.
2: 실제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저희 은사 선생님을 통해서 염불 기도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백일 기도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체로 기도라는 시간이 그때 당시엔 제가 요령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경험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에 취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약간 멍해지면서,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이게 막 몰입해서 보다가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딱 올라오면은 막 짜릿하면서 막 좋은 영화, 진짜 막 이런 영화 봤을 때 감동적인 그런 느낌 확 오잖아요. 와, 짜릿하다. 진짜 좋다. 막 이런 느낌 오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도 그게 똑같이 와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근데 우리는 불교 내부에서는, 그리고 어른 스님들은 그런 거에 취해서 네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게 왔을 때 그걸 안 하려고 할 뿐이지, 저는 실제로 염불 막 기도를 하고 뭐 하고 할때 하다가 와막 엄청 좋은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아니 순간적으로 막그 몰입됐다가 빠져나오는 그 느낌도 좋고, 어느 순간에 하다가 갑자기 막 복받치는 느낌도
0: 그거를 이제 부처님 느낄 때는 환희심 느낀다고. 그래서
2: 근데
0: 그 환희심이 왔을 때 되게 다른 느낌하고 비교될 수 없는 느낌이
1: 아,
0: 있대요.
1: 그래요? 아, 그럼 분명히 그게 그때도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게
2: 작용이
1: 분비가 되는 거네요.
2: 하겠죠.
0: 된다고 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3: 실제로 종교적 황홀경을 느낄 때의 뇌스캔 이미지를 보면 약물 중독자가 쾌락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도파민 보상 회로와 거의 일치한다는 연구
0: 맞아요.
3: 결과가 있습니다.
0: 결과가 있더라고요. 인간이 느끼는 신성한 초월감은 결국 사랑이나 중독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뇌의 복잡한 보상 작용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불교적으로 또 말하면 이제 안 하면 불편한가, 불안한가, 약간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나요?
2: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우리가 제가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글을 이제 작성을 했을 때, 저도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띄워놓고 있는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더 깊게 사고를 해야 되고, 더이 내용을 오류 없게 전달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이걸 또 꺼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서 아마 비중도 그쪽으로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글을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 내가 썼던 내용을 점검하는 수준일 때는 이거를 이제 틀어놓고 이제 음악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뭔가 사고를 깊게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이거를 끄고 하거든요, 사실은.
0: 좀더 집중하기 위해서.
2: 네, 좀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중독이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만약 이제 내가 이게 없었을 때, 그래서 이제 오롯이 이걸 집중하려고 할 때, 없으니까 집중이 안 된다.
0: 그렇죠.
2: 만약 이렇게 수준이 제가 가 있었다면은, 그러면 저는 중독이었다라고 판단을 할것 같아요. 내가, 아, 정말? 일상 생활에서 이게 없으면 안될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구나.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잠을 들려고 하는데 쇼츠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만약. 저는 그 쇼츠를 안 보긴 하거든요. 보면 잠이 깨는 느낌이어가지고 잠이 안 와서.
1: 그렇죠. 잠 깨죠. 내가 더
0: 네.
1: 활성화되겠죠.
2: 그래서 안 보고 그냥 자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내가 보는 경우가 이제 많아졌다, 습관상. 근데 이제 내가 안 보고 자야지라고 이제 덮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이제 보고 싶다. 아, 안 보니까 잠이 안 오네? 이러면 또 중독이겠죠? 예전에 우리 석과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맥주 한 캔씩 까고 잠드는 게 습관처럼 됐대요. 까면 잠이 잘 오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안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 먹기 시작을 했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러면 이
0: 알코올
2: 사람은
0: 중독이 되는 거죠.
2: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의심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제 생각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거인 거죠. 내가 스스로 통제 가능한 범주 내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쇼폼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2: AI야, 네가 인간이었다면 너라면 쇼폼을 끊을 수 있을까?
3: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인간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면 저 역시 알고리즘 추천을 계속 소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중독을 어떻게 해결하고 해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3: 현재 가장 효과가 검증된 방법은

0: 알림 차단, 스크린 타임 제한, 환경 통제입니다. 그렇다면 스님들이 제안하는 이 지독한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진짜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1: 그러네. 처방전인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끊을 수 있느냐 얘긴데 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얘기한 것처럼 조금 벗어나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2: 절제력.
1: 네, 절제력을 키울 수 있는 것들.
3: 사실 도파민은 자연스러운 거라서 그걸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나요?
1: 맞아요. 저희 이걸로 한 시간 싸웠거든요.
2: 아, 그래요? 네.
1: 둘이 격렬하게 막 이게 한 시간 싸웠는데
3: 도파민은 그냥 생리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그 도파민을 발생하는 그 행위가 중독인 거지 도파민의 중독은 그냥 사람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 거지 그 도파민 중독이란 말은 안 맞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인 거죠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떠한 경향성을 띠는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2: 저는 이제 절제력을 키우는 게 이제 중독에 대한 어떤 좀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두절미하고 명상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포교당을 열어서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선원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으니까 명상 시간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를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30분 정도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한 주, 두 주 이렇게 익숙해지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그 앉아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나중에는 그 자세가 익숙해지니까 호흡과 또 어떤 막 떠오르는 망상 그런 것들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또 익숙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한 몇 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각자 크게 이렇다 저렇다 생각 없이 그 명상을 해서 심신이 고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문제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의 문제점 아니면 본인이 오랫동안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상처들 대인관계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자기 반성으로 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불자님들이 그래서 명상 자체가 지루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몸에 익히고 또 그게 몸에 익어서 편안해지다 보면 나중에 그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힘을 바탕으로 만약에 쇼폼을 본다고 해도 당연히 절제력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명상 자체가 지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3: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흔들리는 편안함 있잖아요.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3: 아니
2: 흔들리는데도 편안함. 편안할 때가 있다.
3: 뭐냐면은 애기들. 애기들은 흔들어줘야 돼. 그래야 이제 그 뭔가 애가 그 과정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막 해먹 이런 거 있을 때 막 그런 거.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게 막 이러고 있으면은 재밌어 좋아 편안해져 이게 오히려 편안해 그쵸?
1: 네.
3: 근데 나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쇼품이 이제 쇼츠 막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약간 흔들리는 편안함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자극에서 편안함을 이제 내가 찾는 것에 익숙해진다 이게 더 과해진 경우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는 중독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를 흔드는 자체에서도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때가 오히려 집중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러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중독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한가름을 하는 그 지점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데, 이렇게 흔드는 행위도 좋은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편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이미 감각적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그때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되는 거예요.
1: 그럴 수 있지.
3: 그러니까 결국 나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미 편안함을 다 느껴보았기 때문에 반대되는 경험을 했을 때 제거되는 경험이 있었어도 그 가운데에서 편안함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게 나한테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이제 요즘 사회 같은 경우는 정보의 습득량이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되게 과다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만 우리가 지금 계속 쾌락이나 자극이나 여기 편안함, 안정감을 오히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체감하고 있지 못했을 때 소음이 없어.

0: 꽂았을 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안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반대적 경험. 스님들이 덜 느끼는 경우는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극이 거의 없는 경우를 경험하는 사례가 스님들 같은 경우는 더욱 자주 있다 보니까 쇼츠를 안 틀어놔도 우리는 불편함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이미 체감을 해버려서, 체험을 해버려서. 그러면 사람들한테 당신이 어떻게 그 통제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한다면 당신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 처해 됐을 때 우리 소위 말하는 템플스테이 같은 게 되겠죠. 당신들이 밖에서 살아갔을 때는 굉장히 사람 인간관계상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즐거운 경우가 있어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템플스테이로 오니까 없어. 그 처음에는 이게 어색했는데 한 2, 3일 있어 보니까 너무 좋아. 편안해. 그 순간부터는 템플스테이 더 자주 오게 되고 내가 그 인간관계에서 속박되는 부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난 도움이 된다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소파 쇼츠나 도파민 이제 짧은 것에 중독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긴 것에 해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당신이 즐거움을 편안함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이 조금씩 통제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고자극에 관련된 편안함을 당신이 체험을 했다면 저자극에 관련된 체험을 하시는 걸 권장한다. 그게 명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동안 우리가 짧은 것만 많이 봤다면 긴 것을 한번 쭉 참고 봐보는 반복적인 경험을 해보다 보면은 아 내가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조금 그거에 관해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 않을까
1: 실제로 이제 지영수님 얘기를 제가 이제 조금 더 덧붙이면 명상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대부분 슬로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쇼츠나 쇼폼이 고자극이잖아요. 저자극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싱잉볼이나 음악을 통해서 음악 치유나 아니면은 한적한 이렇게 그 산숲이나 이런 데 격기나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고자극에 있는 거를 저자극으로 약간 중화시킨다 아니면 밸런스를 맞춘다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0: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들도 은연 중에 생각, 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그 노래의 흐름 같은 걸, 이제 음악의 흐름 같은 걸 따라가보면 막 꽝꽝 하고 빠밤빠밤 하고 막 춤추고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지 리스닝이라 해가지고 듣기 편안한 거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향성이 갑자기 강해진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막 그 디스코 같은 노래. 이런 노래만 유행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듣기에 편안한 노래들, 그냥 쉽게 우리가 막 즐거워가지고 몸을 들썩여야만 하는 그런 느낌보다 그냥 편안하게 듣는 그런 음악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대중들 사이에서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당신들도 사실 은연 중에 알고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0: 근데 그것을 확장시켜서 당신의 삶에도 적응을 시키다 보면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 결국에는 본인들이 좀 자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도 이제 뭐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왜냐 확실히 스님들은 그런 자극에서 좀 덜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자극들이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는 제가 이제 아는 것들은 그 요즘에 트렌드라고 해서 인테리어 제가 이제 초임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걸 네. 보잖아요. 인테리어에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지금 인테리어는 대부분 색깔을 쓰는 게 단색을 쓴답니다. 흰색 계열이나 검정색 계열이나 회색 계열. 왜냐? 왜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화려한 거에 집착을 해서 이게 머리가 뇌 쪽이 그런 걸 발달됐다 보니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색깔을 한 색깔로 통일을 하는 디자인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들도 이제 알잖아요. 네. 아,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걸 인지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뇌를 쉴 수 있는 그냥 집안에 편안하게 잔잔한 음악을 흘러나게 놔둔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본인이 스스로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뭔가를 스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답을 줄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0: 그러니까 스님들한테는 답을 찾는 게 사실 어려워요. 법륜 스님 이야기나 이런 걸 봐도 답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획일화된 그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 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 예전부터 스님들이 이야기하시던 내용들 맞아요. 다 똑같았어요.
1: 그래서 아침에

0: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그걸로 되게 많이 제가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해서 계속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저도 지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해서 저게 맞아 저걸 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뭔가 실패하더라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을 때 나에게 가장 맞는 것들을 뭔가 스스로 찾는 분위기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문제는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1: 네네.
0: 그래서 본인도 아마 이게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해보고 이게 나에게 맞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본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알아차리 마라, 자기를 한번 바라보라. 나는 누구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다
2: 사실 나는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0: 맨 처음에 근데, 얘기했던.
2: 네. 물론 이제 중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너무 과장된 이야기인 거고 나는 중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중독적인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알 게 없어서 또는 이제 그냥 심심하니까 틀어놓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3: 오늘의 깨달음을 불교적 통찰로 정리해 주시지요.
1: 법구경 심의품에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서 본질적으로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욕심만을 따라서 흐르게 되는데 이 마음을 제어하는 일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 예,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면 편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구경 심의품의 이야기인데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제 중독되어 있다, 내가 지나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을 해서 마음이 제어가 될 때 그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 법구경 심의품 이야기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0: 네네.
2: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첫 시작 요거라고 하면은 난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소위 뭐 사띠라고 하기도 하고 직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또는 요즘 우리 표현은 알아차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가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 건지에서 알아차려야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이제 내가 그 쇼츠나 이런 거에 관해서 과하게 의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먼저 느껴야 되고 일단 첫 시작은 문제 제기부터고 내 주변에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보고 있는 와중에는 내가 정말 이걸 보고 싶어서 보는가 아니면 보는 행위를 하는 게 익숙해서 그냥 보다 보니까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신 스스로를 알아차리다 보면은 변화의 단초가 분명 발견될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0: 네. 제가 전 경전의 대웅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에 쾌감이 가래를 낳고 가래가 반복될수록 만족은 줄고 집착과 괴로움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딱 그 쇼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다라는 얘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계속 지키려는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정확히 보고 내가 절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이럴 때 이제 한번 나의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부처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5분이라도 나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라고. 지영쌤이 저한테도 뭔가를 스님 뭔가 이게 잘못됐어요 하면 저는 나중에라도 저녁이라도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다음날 행동교정이 조금이라도 달리게 변해지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스님들도 얘기했지만 얼마든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주 내지 않을까요?
2: 대체로 나는 스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스님,

0: 과해.
1: 어, 맞아요.
0: 잘못됐다가 하자. 난 과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1: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아, 내가 좀 과했구나 하라고 돌이켜보고 아, 내가 다음에는 안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보는 게 오늘의 깨달음이지 않을까. 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깨달음 한 줄평으로 하자면 무한 스크롤보다 무서운 것은 멈추지 못하는 내 마음이다 라고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괜찮나요?
2: 동의합니다.
0: 네. 동의합니다.
3: 저의 질문에 깊은 지혜로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하바냐 AI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1: 네, 안녕하셨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0: 꼭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2: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1: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그러니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그곳에서 사이좋게, 지혜롭게, 그리고 고통

마음으로 3계가 생긴 것이고 12가지 인연도 그러하고 생사가 다 마음으로 짓는 것이니 마음이 다하면 생사도 사라질 것이다.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소중한 나
1: 무한행복.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누가 지은 업이다?
1: 내가.
0: 네, 내가 지은 업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불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윤회입니다. 윤회. 그래서 이 윤회,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굉장히 자주 얘기했는데 또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세계를 돌고 돈다고 했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이 여섯 가지의 돌고 도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 윤회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얻는 거.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의미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윤회 안에 있는 이 윤회 안에서 돌고 도는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도 내가 지은 거고 나쁜 일도 내가 지은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과 응보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번 생에 못되게 산 사람도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0: 이번 생에 정말 정의롭고 착하게 살았는데도 죽을 때 쓸쓸히 외롭게 힘들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인과 응보가 있다면 왜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과 다음 생에 이어지는 이 삼세 업보의 흐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삼세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전생, 현재의 현생, 미래생으로 이어지는 인과 업보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못된 짓을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 생에 다 까먹었으니까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겠죠.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신 분들은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다 갚았거나 이번 생에 잘 풀어낸 사람들은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요? 예, 자기가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던 공덕을 다음 생에라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전생을 몰라요. 다음 생 알아요? 몰라요?
1: 몰라요.
0: 전생도 모르고 다음 생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아니 막말로 내가 전생에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번 생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아니 막말로 내가 다음 생에 뭐가 될지 모르는데 이번 생에 뭘 잘 닦아봤자 뭐 하냐고. 이런 극도의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완전히 취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했어요. 흔히 우리가 필름이 끊겼다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 전문 용어로 꽐라됐다 하죠. 꽐라됐다. 꽐라 막 이렇게 꽐라됐다 그러잖아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제 꽐라가 됐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쳤어요. 사람을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잡혔는데 술에서 깼어요. 술에서 깼는데 자기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이 폭행을 한 술 취했던 사람이 내가 술 취했을 때 내가 모르고 한 짓인데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되냐 하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내가 기억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지은 내 폭행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전생에 지은 내 업이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결국 누가 지은 업이다?
1: 내가.
0: 그거 누가 받아야 돼요?
1: 내가.
0: 다 알잖아. 근데 왜 따지고 들어? 미안해요. 순간 흥분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내 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다음 생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으니까 이번 생에 잘 닦아놔야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때 더 좋은 몸으로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생에 닦아놓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다음 생에 이상한 몸 받아버리고 이상한 데 태어나서 왜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돼?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래봤자 누가 들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철저히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전생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게 수행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자기가 보여요. 실제로 우리 스님들이나 주변의 불자님들 중에 명상 수행을 열심히 했거나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해서 자기 전생을 보신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옛날엔 더 많았대요. 근데 현대인이 될수록 기도나 명상을 열심히 해도 전생을 보는 사람들이 줄어든 게 물질 문명에 그만큼 마음이 탁해져서 그렇대요. 옛날 사람들 좀 마음이 순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열심히 하면 자기 전생도 보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현대에 들어올수록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다 보면 아 요새 현대인들은 마음이 굉장히 옛날보다 탁해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생이 궁금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전생에 볼란가 말란가 모르겠다마는 뭐 여하튼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명상 수행을 열심히 해서 전생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은 저처럼 농담도 잘 안 해요. 저는 막 농담도 잘하고 막 우스갯소리도 잘하니까 제가 뭘 진지하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약간 의심을 하거든요. 이게 농담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단점이에요. 그런데 그 스님은 정말 뭐 타고난 선비 같은 분이라서 농담도 잘 안 하고 말도 묵직하시고 오직 수행만 하시는 아주 젊은 스님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스님이에요. 지금도 선원에서 열심히

0: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분이 21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21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놀라지 마세요. 타고나기가 그 옛날 이렇게 사극에 보면 약간 그 머슴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네. 등치 이렇게 작고 통뼈에다 등치 있고 뭐 마님 뭐 막 약간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데 힘이 좋아서 그렇고 막 믿음이 있으니까 20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염불을 한 적이 있었대요. 21일 동안. 아, 체력도 좋아요. 나는 한 뭐 3일만 잠 안 자도 막 헬렐레 그러는데 21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하다가 여기 눈썹 사이 미간 있잖아요. 네. 눈썹 사이 미간에 빛이 번쩍이면서 여기 뭐가 펑 하고 터지면서 21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기도했대. 자기 전생이 싹 보이더래요. 그 스님이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예. 근데 제가 분명 말씀, 농담도 잘 안 하는 스님이고 말도 아주 묵직하고 언행에 일치가 되는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광우 스님이 눈이 번쩍해가지고 전생을 봤다면 사람들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제 앞에서 이랬죠. 다 보이거든요. 그 스님 말은 정말 믿을만해요. 그래서 그 스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차 마시면서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저도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해 보면 알아요. 왜 직접 수행도 안 해봤으면서 전생이 있니 없니 윤회가 있니 없니 인과 업보가 있니 없니 왜 의심을 하시냐는 거예요. 불교는 실천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경험의 종교예요.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는 무조건 믿어라잖아요. 의심돼도 믿어라잖아요. 불교는 네가 한번 체험해봐라. 네가 수행하고 네가 체험하면 저절로 믿게 되어지는 종교예요. 이런 가르침이 어딨어요. 네? 이걸 전문용어로 옛날 우리 소시적에는 이걸 전문용어로 두 글자로 따봉이라고 했거든요. 따봉 하면 막 사람들이 옷 벗고 춤추고 난리 났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불교는 정말 따봉의 종교다. 자기가 작가님 재밌으세요? 되게 좋아하시네. 그래서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의 종교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 소나무에서 여러 가지 신비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잖아요. 그게 저도 기도해봐서 체험한 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불보살의 어떤 신비스러운 가피를 들으면 내가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도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분들이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머리로 입으로 불처님의 가르침을 이론으로 따지지 마시고 열심히 수행하고 닦아나가면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알겠죠?
1: 네.
0: 예. 자,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그 어느 한 소녀가 있었어요. 여자가 있었는데, 맞아요. 예뻤어요. 예뻤어요. 항상 이 이야기에 예쁜 아가씨들만 나오잖아요. 이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어느 날 그 이제 결혼할 때쯤이 되었을 때, 그 7층 집에 이제 7층 꼭대기에 방이 있었습니다. 7층 꼭대기 방에서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웬 젊은 사냥꾼이 사슴을 수레에다 가득 쌓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냥꾼의 이름이 꾸꾸다미따였어요. 예, 꾸꾸다미따. 그래서 예, 좀 꿉꿉하죠? 예? 자, 그래서 예, 이제 이름을 꾸꾸라고 할게요. 이 꾸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꾸꾸라는 이 사냥꾼이 이제 수레에다가 사슴을 잔뜩 이제 끌고 이렇게 촤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소녀가 그 사냥꾼 남자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한눈에 바라봐. 예. 여러분들 한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습니까?
1: 네.
0: 믿어요? 예. 그것도 콩깍지예요. 콩깍지. 경전에는 누군가를 보고 한눈에 확 반해버린 건 전생의 어변이래요. 전생에 이어진 어변이기 때문이랍니다. 예. 그런데 그 어변이 여러분 모든 거에 반전이 있어요. 좋은 어변이면 다행인데 내가 저 인간한테 왜 한눈에 반했는지 미쳐버리겠다고 후회하시는 분 그런 불자분들의 상담할 때가 있어요. 어쩌겠어요. 자기 업인데. 그래서 자기 마음에 속지 말아라. 자, 근데 그 소녀가 그 사냥꾼한테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한눈에 딱 반해버리는데

0: 자기 이제 한열에 시켜요. 한열에 이제 불러가지고 너 저 젊은 사냥꾼한테 가가지고 언제 성 밖에 언제 나가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죠. 그래서 하녀가 자기 이제 주임 이제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냥꾼한테 싹 가서 그 언제 집으로 언제 돌아갑니까 하니까 뭐 오늘 이거 사냥한 거 다 팔고 하룻밤 지냈다가 내일 아침에나 성 밖에 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하녀가 와서 이제 그 아가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가씨, 제가 물어봤더니 하룻밤 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나간답니다. 그래 알겠다 해놓고 하녀를 보낸 뒤에 짐을 싸요. 짐을 싸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무대책이죠. 짐을 싼 뒤에 그 다음날 아침 몰래 집 밖을 나옵니다. 그래서 성 밖에 가만히 이제 성에 성 밖에 있는 문에 가만히 서 있다가 사냥꾼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요. 가만히 이렇게 기다렸다가 사냥꾼이 이렇게 성 밖으로 나가는 걸 보고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한눈에 보고 반해서 미쳤어. 이거 미친 거야. 이거 아무리 책에 나오지만 이거 좀 제정신이 아니죠.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따라가요. 근데 우리 이야기니까 너무 감정이입하지 맙시다. 막 따라가니까 사냥꾼이 흑기롭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자꾸 따라와요? 이랬더니 사냥꾼이, 그러니까 요 아가씨가 착각하지 마요 뭐 이러면서 착각하지 마세요. 나 갈 길 있어서 가는 거니까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 남자가 또 이렇게 사냥꾼이 가는데 뒤에서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 쳐다보면서 아 왜 자꾸 따라와요? 아니 아니라니까요. 그 또 자꾸 가는 거예요. 이제 한참 가다가 드디어 아가씨가 뒤에서 딱 말을 건넵니다. 행운이 넝쿨째 굴러들어왔으니 내쫓지 마시고 어서 붙드십시오 이러는 거야. 야 작업 거는 거야. 작업 멘트죠. 네? 내가 행운이 넝쿨째 들어왔으니까 어서 잡아라. 그 이제 남자가 그 말뜻을 알고 그러면 내 옆에 앉으세요. 술에 옆에 앉으세요. 뭐 또 어우야 옆에 앉으세요 해가지고 이제 옆에 탁 앉아서 이제 사냥꾼의 집으로 갑니다. 아가씨 그 여자네 집은 난리가 난 거죠. 아침에 갑자기 딸이 사라져서 아무리 백방으로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 딸이 죽었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보면서도 좀 저도 좀 찝찝한 게 부모는 뭔죄야? 그렇잖아요. 부모는 뭔죄야? 어쨌거나 이제 그 남자를 사냥꾼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살림을 차립니다. 살림을 차려서 이제 애를 낳는데 아들만 7명을 낳았대요. 아, 아들만. 왜 이렇게 좋아요? 사냥꾼이라서 힘이 좋아. 예? 사냥꾼에서 힘이 좋아. 예? 그래서 이제 7명이나 낳았대요. 7명. 그래서 럭키 세븐 막 이러잖아요. 7명이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되게 좋아하셔.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다 커서 또 며느리 7명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1: 네.
0: 아, 예, 그렇죠. 예. 아, 왜 아빠 엄마는 빼? 예. 그래서 이제 사냥꾼,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가씨였던 아내, 7명의 아들, 7명의 며느리하고 이렇게 이제 대가족이 살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사냥꾼을 업으로 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긴 시간이 지난 뒤에,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숲속에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십니다. 그 아침에 탁 이렇게 눈을 뜨시면서, 오늘 부처님과 인연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오늘 깨달음을 얻을 만한 중생이 누가 있을 것인가? 하고 천안통의 눈으로 중생들을 살펴봤답니다. 그때 그 사냥꾼의 집안이 딱 부처님의 천안통에 딱 걸리게 된 거예요. 아, 오늘 저 사냥꾼의 집안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이 있구나. 오늘 마땅히 저 사람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부처님이 딱 천안통으로 꿰뚫어 보신 뒤에 부처님께서 딱 그 이제 숲을 걸어가지고 그 사냥꾼이 있는 집에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사냥꾼이 있는 집 근처에 가만히 가봤더니 주변에 사냥꾼이니까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물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물에 짐승들이 하나도 안 걸렸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그물들을 바라보면서 일부러 그물이 있는 자리에다 부처님이 발자국을 남기면서 길을 걸으셔서 일부러 발자국을 남기고 저쪽 끝에 있는 나무에서 편안히 이렇게 앉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이제 지나고 이제 낮이 될 무렵에 이 사냥꾼이 이제 그물에 밤동안에 그물에 짐승들이 걸렸나 싶어서 숲에 들어가서 그물을 살펴봤는데 짐승이 그날따라 하나도 안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늘따라 짐승이 안 걸리지 하고 가만히 봤더니 그물 옆에 발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 발자국에. 누가 내 짐승들을 다 낚아채거나 풀어줬구나.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고 이렇게 발자국을 찾아갔더니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깊은 명상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 사냥꾼이 저 사람이 내 사냥꾼을 다 낚아챘구나. 저놈이 원흉이구나 하면서 화가 갑자기 솟구치면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활을 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빼가지고 활을 당겨서 부처님한테 화살을 쏘려는 순간에 부처님이 이제 그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때 부처님의 신통력을 발휘해서 그 사냥꾼이 활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몸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야, 몸을 마비시켜버려요. 그 사냥꾼이 쏘지도 못하고 활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몸을 덜덜덜덜 떨면서 마비되니까 자 입에서 막 침이 질질 흘러나오면서 몸이 막 찢기는 고통을 막 느끼더래요. 그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그물을 살펴보러 간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아들 7명한테 얘들아 아버지가 오지 않으니까 아버지 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아들 7명이 이제 다 도구를 챙기고 아버지를 이렇게 찾으러 갔는데 저게 보니까 아버지가 막 활을 쏘려고 이렇게 멈춰서 막 침만 질질 흐르고 있는 걸 보고 이제 그걸 오해하고 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왼수인가 보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7명이 다 아버지 옆에 가서 활을 7명이 다 부처님을 위해서 활을 쏘려고 포즈를 취합니다. 활씨를 확 당기는데 또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통으로 마비를 시켜버려요. 야, 딱 마비를 시켜버리니까 이 아버지를 포함해서 7명의 아들까지 온몸이 이제 마비가 돼서 활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활을 쏘지도 못하고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한 채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엄마하고 며느리도 막 걱정이 되니까 이 아내 엄마 되는 이 사냥꾼의 아내가 며느리들한테 야 이거 아무래도 다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우리 다 함께 가보자고 며느리 7명을 데리고 숲을 찾아다니다가 저 활을 쏘려고 이제 서 있는 남편하고 7명의 아들을 본 거예요. 왜들 저러 왜 이렇게 침을 흘리고 저러고 있지? 가까이 갔는데 나무 밑에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요 아내가 이제 불심이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출가 전부터 불심이 있던 사람이라서 부처님인 걸 확인하고 아버지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한테 화를 쏘지 마세요. 아버지를 해치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이제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제 정신적인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예요 하니까 사냥꾼이 아이고 장인어른이었어? 내가 미쳤지? 장인어른한테 내가 이게 무슨 짓이지? 그 옆에 있는 아들들은 외할아버지였어? 와 대박 나 처음 봐. 외할아버지였어? 우리 미쳤나 봐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이제 그 활을 들고 있는 그 사냥꾼과 사냥꾼의 아들 7명의 마음에서 그 어떤 화나는 마음이 가라앉고 부끄러움이 솟구치게 됩니다. 하마터면 장인어른을 죽일 뻔했구나. 하마터면 외할아버지를 죽일 뻔했구나. 이렇게 부끄러움이 막 솟구치는 걸 부처님이 꿰뚫어 보시고는 이제 됐다 싶어서 몸에 마비해서 풀어줬대요. 몸에 마비해서 다 풀어주니까 그때서 이제 넙죽 인사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과 사냥꾼의 아내와 7명의 아들과 그 며느리들이 부처님을 이제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리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문, 인과 업보와 이 선업의 공덕과 그리고 이 생사윤회의 무상함과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설법을 하시면서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첫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깨달음.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수다원과 그 다음에 사다함과 그 다음에 아나함과 마지막에 아라함과 해가지고 네 단계의 깨달음이 있는데 첫 번째 깨달음이 뭐라고요? 수다원. 이번에는 대답을 하셨네요. 하도 많이 들으셔서.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수다원가가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수다원가를 얻으면 일단 5계를 완벽하게 지키게 되고요. 저절로 5계를 지키게 된답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다음 사음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라는 다섯 가지 계율을 저절로 완벽하게 지키게 되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세워진답니다. 그래서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은 이 지구가 박살이 나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지지가 않는답니다. 그거 수다원가를 얻게 되면 일곱 번 태어날 동안, 몇 번 태어날 동안? 칠생 안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칠생 안에 아랑과를 얻는답니다. 그 수다원가가 엄청나게 높은 경지예요. 1단계 깨달음이지만. 그 가족들이 다들 무엇을 얻었다?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다원가를 얻게 되고 부처님께서 이제 절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스님께서 부처님 하루 종일 어딜 그렇게 갔다 오십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저 사냥꾼의 가족들에게 갔다 왔다. 저 사냥꾼의 가족들은 모두 수다원가를 얻게 되었다. 수다원가를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하고 완벽한 믿음이 세워지게 되었다. 저들은 다시는 살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수다원가를 얻으면 무엇을 완벽하게 지키게 된다고요? 5개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살생하지 말라. 그게 이제 살생, 저절로 살생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냥꾼의 집안은 이제 수다원가를 얻어서 완벽한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또 5계를 완벽하게 지키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살생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따라 이제 저녁에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눴대요. 이 스님들끼리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 야, 오늘 부처님께서 저 숲에 가서 사냥꾼 가족들을 모두 제도하셨대. 야, 평생 동안 사냥을 하면서 살생을 했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 법문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게 된 거냐. 정말 신기하다. 막 이런 대화를 나눴대요. 그때 부처님께서 지나가다가 그 이 스님들의 대화를 듣고는 부처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그 사냥꾼 가족이 모두 깨달음을 얻게 된 것도 다 누가 지은 어변이다? 자기가 지은 어변이다. 자기가 지은 어변이고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것도 전생에 자기들이 지었던 선업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을 무슨 부처님이 출연하셨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가섭불. 어우, 대단하세요. 예. 이제 대답들을 잘 하시네요. 자,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부처님이 가섭부처님이세요. 가섭부처님 시대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가섭부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열반에 드셔서 이제 가섭부처님 몸에서 수많은 사리가 나왔대요. 그때 어느 한 나라에서 그 가섭부처님의 사리로 이제 사리탑을 만들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리가 많으니까 아마 또 나눠서 사리탑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사리탑을 만들 때 부처님의 사리탑이니까 아름답고 크게 웅장하게 만들자 계획을 세워서 설계도를 준비하고 어떻게 만들 거고 또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고민을 하면서 설계도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더니 사리탑을 짓는데 큰 돈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큰 돈이 드니까 우리 중생들의 복을 지으려는 마음으로 화주를 받아서 시주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시주를 받아서 사리탑을 만들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시주자를 모아서 시주자들의 대표를 뽑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시를 한 수많은 시주자들의 대표를 뽑기로 했는데 그 한 마을의 부자와 큰 도시의 부자 두 명이 경쟁이 붙었대요. 서로 시주자의 대표가 되려고. 예나 지금이나 벼슬 여기 관 쓰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이제 협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 부자는 나는 얼마를 내겠다. 그 도시 부자는 그러면 나는 얼마를 내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을 부자가 도시 부자보다는 돈이 부족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전 재산을 다 낸다 하더라도 큰 도시에 있는 부자는 내가 이길 수가 있다 없다?
1: 없다.
0: 그러니 마지막 내가 마지막 승부를 걸겠다. 그래서 올인을 합니다. 올인. 마지막 게임이죠. 올인을 합니다. 무엇을 올인하냐면 나는 나의 전 재산과 함께 나와 내 아내와 7명의 아들과 7명의 며느리가 이 사리탑의 노예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선언을 합니다. 예, 엄청난 신심이죠. 네. 여러분 노예 되면서까지 예? 불자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아니요, 뭐 그 대놓고 아니요. 예, 그래. 그러니까 예? 그분은 우리 전 재산을 다 보시하고 어차피 돈으로는 못 이기니까 도시 부자를 나와 내 아내와 일곱 명의 아들과 7명의 며느리가 이 사리탑의 노예가 돼서 평생 사리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선언을 딱 하는 거야. 그때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들이 모두 감동을 받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시주하는 사람,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봤지만 스스로 노예가 되면서까지 보시하는 사람은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 게임의 승리자는 누구다? 라고 해놓고 뜬금없이 도시 이래버리면 황당하겠죠. 마을의 이 부자야말로 진짜 이 사리탑의 이 시주자의 대표가 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시주자 대표의 이름을 그 마을 부자의 가족들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주재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노예가 되겠다는 마음 정성만 받고 노예에서 풀어주자 해놓고 이제 노예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어차피 부처님의 법을 믿는 불자들인데 노예가 되겠다고 또 써먹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받겠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만으로도 대표가 될 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되는 거는 이제 당신이 다시 정상인으로 시민으로 이제 복귀를 시키겠습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또다시 감동을 받은 이 마을 부자는 비록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가족들과 함께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사리탑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가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의 그와 같은 정성스러운 마음을 일으킨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마을 부자와 마을 부자의 아내와 7명의 아들과 7명의 며느리들이 죽은 뒤에 모두 천상 세계에 태어났답니다.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무량한 그런 어떤 쾌락과 행복을 누린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시대에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뭔가 이제 서로의 또 어변이 달랐는지 부인이었던 사람은 부잣집 딸로 태어나고 그 마을 부자였던 남편은 사냥꾼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 부잣집 딸로 태어난 아가씨가 사냥꾼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된 거는 전생에도 부부였던 인연 때문에 이번 생에 한눈에 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눈에 보고 반했던 것은 전생에 그렇게 또 금슬이 좋았나 봐요. 그 7명의 아들도 이번 생에 7명의 또 아들로 태어나게 되고 그 7명의 며느리도 다른 집안에 각기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가 서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전생에 업보대로 만나는 거예요. 이 어변대로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인과 어변의 가르침을 이렇게 곰봐보면 세상에 허투루 흘러가는 인연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아름답고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내가 또 풀어야 할 숙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변이 허투루 흘러가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닫힌 나쁜 인연도 피하려 해서는 안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또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어변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부부와 다시 7명의 아들과 며느리로 만난 이 대가족들은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의 사리탑에 헌신한 강력한 공덕의 힘에 의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법문을 제자들에게 설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와 세상에 이 모든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흐름이라는 것이 다 내가 지은 어변의 흐름이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은 이 어변이라는 것, 내가 지은 이 업의 씨앗이라는 것은 결코 허투루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그마한 복, 자그마한 선업, 자그마한 공덕, 자그마한 인연조차도 부처님은 절대 그걸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금방 말한 사리탑의 공덕의 이야기는 우리가 실천하기 힘들잖아요. 전 재산을 다 파는 것도 모자라서 스스로 노예까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요. 딱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안 될 것 같아. 근데 저 같아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저 같아도 스님이지만 내가 노예가 돼서 내가 노예가 되면서까지 사리탑을 내가 이렇게 모시겠다. 그런 거는 정말 마음 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마음을 내야만 공덕이 있는 게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은 게 가성비가 뛰어나요. 뭐가 뛰어나다?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뭐 원 플러스 원 들어보셨죠? 이거 원 플러스 원 수준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공덕도 내가 정성만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무량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셔서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법문이신데요. 내가 스스로 복만 짓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지으라고 권하지 않으면 제복은 있지만 인복이 없다. 내가 복은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 지으라고 권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나는 짓는 것도 없이 야 복 좀 줘 권하기만 하면 인복은 있지만 제복은 없다. 내가 복을 짓지도 않고 남에게 지으라고도 얘기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제복도 없고 인복도 없을 것이다. 내가 복도 짓고 남한테 복 지으라고 권하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제복도 있고 인복도 있을 것이다 라는 법문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고 인복은 있는데 이상하게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안 풀린 사람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게 인복은 있는데 제복이 없는 거고,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인덕도 없고 복도 없는, 인복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변에 친한 사람 하나도 없는데도 하는 일마다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제복은 있지만 인복은 없고 뭐 이런 이치가 있나 봐요. 인복도 없고 제복도 없는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예.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대요. 아, 그러면 지금이 기회다. 부처님과 스님들이 우리 마을에 오셨을 때 내가 제복도 짓고 인복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처님께 다가가서 공양청을 합니다. 부처님, 내일 점심에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스님들 몇 명이나 이렇게 초청하겠냐? 다 오십시오 이랬대요. 뭐 몇백 명이다 몇천 명이다 다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오 세게 나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침묵으로 허락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공양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공양 준비를 하면서 자기가 물론 이제 공양 올릴 재료들을 다 이제 준비를 하면서 또 사람들한테 복을 권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큰 항아리를 몇 개를 준비해가지고 마을 곳곳을 돌면서 사람들한테 내일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이 공양을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양을 올릴 수 있게 재료를 보시하십시오. 뭐 꿀도 좋고 쌀도 좋고 기름도 좋고 쌀도 좋습니다. 설탕도 좋습니다. 보시하십시오 해서 사람들이 자기 형편껏 보시를 올렸대요. 그 신도들을 올리는 보시를 항아리에다 다 모았답니다. 그 어느 부잣집을 또 찾아갔대요. 이렇게 마을에 다니다 부잣집을 갔는데 이 부자가 엄청 인색한 사람인 거예요. 엄청 인색한 부자인데 와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 올릴 거니까 복을 좀 지으십시오 이러니까 이 인색한 부자가 속으로 못마땅한 거예요. 괜히 일 벌려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하고 있어 이씨발 이러면서. 근데 또 안주게 또 체면이 있잖아요.

0: 그래서 쌀 몇 알, 쌀 이렇게 쌀톡, 그거 꿀 몇 방울, 그거 참기름 몇 방울, 그거 콩 몇 알, 그거 설탕 그냥 뭐 이렇게 몇 스푼, 그 큰아리에다 그것만 이렇게 담았대요. 정말 인색하죠. 예, 그냥 우리 같으면 화딱지에서 야 하지마 야 아 더러워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그마한 거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항아리를 딱 받아서 옆에다 따로 이렇게 놓더래요. 옆에다 따로 놓고 지나가니까 갑자기 부자, 인색한 부자 가슴에 뭐가 탁 걸리더래요. 이 사람들한테 나 놀리는 거 아니야? 자기가 넣은 그 얼마 안 되는 항아리를 옆에다 딱 놔버리니까 아 이거 사람들 앞에서 막 나 비방하고 나 놀리려는 거 아니야? 뒷담화 하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인을 부릅니다. 하인한테 야 저 사람 뒤따라가서 무슨 짓 하는지 봐라. 그러니까 하인이 이렇게 뒤따라갔대요. 아니 인색한데 또 의심병까지 있어. 네? 뭐 양아치니? 뭐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격 이상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하인이 뒤따라가니까 집집을 다 돈 뒤에 모아놓은 그 항아리를 큰 항아리 한 군데에다 다 붙더래요. 그리고 그 인색한 부자의 그 항아리도 듣더니 이 부자에게 무량한 복이 있기를 하고 정성스럽게 축원하면서 항아리에 다 붙더래요. 이 부자에게 무량한 복이 있기를. 하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그 인색한 부자한테 와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부자가 아 진짜? 하면서 의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내일 공양할 때 나를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부처님과 스님들과 일반 사람들 시민들 앞에서 나를 놀릴 수도 있다. 내일 내가 직접 가서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만약 나를 놀린다면 내가 이 칼로 찔러 죽이리라 하고 칼까지 챙겼대요. 예, 못됐죠.
1: 네.
0: 근데 살다 보면 못된 사람들 많아. 뉴스 봐요. 뉴스 보면 막 묻지마 폭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상해요. 그 다 전생에 업보들이 두꺼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칼을 품에다 탁 들고 다음날 이제 공양 시간에 탁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이 준비해 놓은 자리에 탁 여법하게 앉고 그 항아리에다 보시를 조금씩이라도 올렸던 수많은 신도들이 다 모여서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다 공양을 올리는데 그때 그 이제 공양을 올리기로 약속한 그 사람이 부처님께 딱 가서 부처님 앞에서 다 인사를 올리면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이 마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다 정성껏 모은 공양의 재료로 이와 같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올릴 공양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공양을 올린 모든 분들이 무량한 복을 얻기를 축원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렸대요. 그때 조금이라도 나를 놀리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칼로 찔러 죽여야지 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인색한 부자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말 내가 쪼잔했구나. 정말 내가 속이 좁았구나.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 이러잖아요. 밴댕이 소갈딱지. 아 정말 나는 정말 부끄럽고 정말 나는 수치심도 없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던 사람이었구나 하고는 가슴이 확 복받쳐가지고 그 자리에 가운데 딱 올라가서 그 부자 그 인색한 부자가 공양을 받으려고 돌아다녔던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뜬금없잖아요. 공양 올린데 막 울고 있으면. 근데 이게 행사할 때 이거 민폐예요. 예? 그렇잖아요. 행사 치르는데 와서 막 울고 있으면 이거 민폐예요. 민폐. 이걸 두 글자로 우리가 전문 용어를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예? 부처님 공양 올린데 올라와서 막 울고 있으면 어떡해. 사람들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웅성웅성 거려서 이제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칼을 품고 왔습니다. 너무나 제가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했더니 부처님께서 옆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진상이지만 아름답잖아요. 네? 너무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일단 행사는 훈훈하게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참으로 착하도다. 참으로 착하도다. 사소한 선업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선행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1: 자그마한 선

산업이라도 꾸준히 짓는다면 마치 뚜껑을 덮지 않은 항아리에 빗물이 차서 언젠가는 흘러넘치는 것 같다. 그와 같이 현명한 사람은 자그마한 공덕이라도 꾸준히 짓는다면 크나큰 복덕을 쌓게 될 것이다. 사소한 선업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불자

0: 나중에 잘 되면 복 짓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건 근 옳은 마음이 아니에요.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형편껏 하시면 돼요. 콩 하나라도 쌀 한 톨이라도 형편껏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 말 듣고 집에서 콩 하나 이렇게 들고 와서 대웅자에다 콩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또 그러면 조금 거시기 하죠. 그런데 형편껏 하시면 돼요.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부처님은 작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신도들의 진실한 마음에 담긴 공양을 적대 작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전성을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짓는 불자분들은 자그마한 거라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꾸준히 꾸준히 한결같이 복을 짓는 마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 복도 결국은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게 되고 그 지어놓은 자그마한 복의 씨앗이 인연이 돼서 언젠가는 그 자그마한 복덕으로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깨달음까지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 네.
0: 알겠죠?
1: 네.
0: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우아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살이 각가지 방편문으로 세상의 법을 따라 중생을 제도함이 비유컨대 연꽃에 물이 붙지 않음과 같으니 이와 같이 세상에 있으면서 깊이 믿게 하나니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에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주최하는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문화축제 함께 숨쉬다 예수지 네 토크토크 특설 무대에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예스지는 ESG의 발음을 활용한 표현인데요. 그래야지, 당연하지 이런 의미를 담아서 환경보호와 또 지속가능한 삶을 자연스러운 일상 실천으로 이어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0: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생명과 환경, 불교적인 관점에서 논하다라는 주제로 인류와 자연의 상생과 공존의 가치, 그리고 불교가 제시할 수 있는 생명 존중의 해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천도 스님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BTN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여름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연구원님.
2: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다양성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우리 마리엘님.
3: 네. 안녕하세요. 환경그레이터이자 환경활동가 마리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요즘 우리가 매일 전해지는 뉴스 속에서 지구가 보내는 경고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크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정말 무색할 만큼 정말 날씨가 많이 변하고 있고 이상기후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산불, 대형 산불이죠. 산불이 났다고 하면. 그리고 또 사라져가는 수많은 동식물들, 또한 그들의 서식지까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미래의 경고가 아닌 바로 오늘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이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민규 연구원께서 기후위기의 오늘을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 기후위기의 오늘이라고 진명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두 단어에 다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후위기는 시한폭탄처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아닌 비인간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어제자로 최고 기록 온도가 40도가 찍혔죠. 서울에서 40도가 찍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기후위기라는 것을 가장 늦게 체감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그냥 실내에 들어오면 이렇게 에어컨 시원하게, 저도 에어컨 시원한 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죄송스러운데요. 사실 에어컨 없는, 그리고 냉방시설이나 물 딱 텀블러 들이대면 시원한 물이 콸콸콸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인간 생명들은 또 어떨까요? 숲에 에어컨 없습니다. 숲에 정수기 없습니다. 많은 비인간 생명들과 그리고 이런 냉방시설을 갖출 수 없는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희생당하고 그리고 지금도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타는 세상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너지는 세상에서 한 생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해서 바로 오늘부터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우리 연구원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로 기후위기라는 것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로 여기 우리들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중심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열심히 해오고 계신 우리 천도 스님이신데요. 현장에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신지 좀 정말 가감없이 리얼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네, 저는 오늘 서울이 지금 40도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양산이 42.5도를 찍었죠. 대한민국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높은 최고온이 42.5도, 그 옆 동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양산은 지금 논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농사나 밭농사는 지금 포기한 상태죠.
0: 정말 우리가 도심에서 체감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울산 현장에서는 우리 천도 스님은 정말 리얼하게 느끼고 계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민규 연구원께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이 생태 위기, 생태계의 위기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제가 아까 말 못하는 비인간 생명들은 우리 시원하게 에어컨 나오고 물 틀면 정수기에서 물 나오는 도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제 기후 위기를 직격타로 느끼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사실 야생 동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했던 박새, 곤줄박이, 직박구리 이런 산새들이 너무나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식기 때 이른 봄에 새끼들에게 우리 인간도 엄마가 아이한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분유 중에서도 최고의 브랜드 분유를 먹입니다. 새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근데 새들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를 못합니다. 왜? 그 새 아기 새들에게 가장 영양분이 좋은 거는 바로 나방류의 애벌레들인데 그 애벌레들이 너무 일찍 깼다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0: 그렇지.
2: 그래서 결국 메뚜기나 거미 이런 거를 먹이는데 그것이 사실 새끼에게 좋지 않은 영양이 불균형한 식품입니다.
0: 네.
2: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아픔을 동물들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생명들이 고통받고 네. 있습니다. 저는
0: 그렇지요. 네. 네. 우리가 멀리 있는 북극곰, 펭귄 이런 거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벌이 없어서 꽃에 수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열매가 안 맺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 식탁의 문화에도 걱정을,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에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유럽의 숲의 나라죠. 유럽의 숲의 나라 에스토니아에서 오신 우리 마리엘님께서 유럽에서도 기후 위기가 체감되고 있는지, 또한 한국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3: 아, 네. 당연히 네. 유럽도 특히 남부 쪽이나 중부 유럽은 특히 이번 여름이 폭염이 아주 심하죠.
0: 네.
3: 그런데 사실 북유럽은 예외적으로 여름이 추워요, 이번에. 그래서 뭐 근데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원래 뚜렷했던 사계절이 이제 예측이 안 돼요. 네,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겨울도 북유럽인데 겨울이 점점 따뜻해지고 눈도 줄어들고 항상 사람들이 저보고 에스토니아에 언제 놀러가면 좋은지 많이들 물어보는데 이제 보통 저 여름에 가면 가장 좋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국과 좀 차이점은 일단 한국은 또 요즘 산불이
0: 네.
3: 그게 문제가 산불. 나고 있죠.
0: 그렇죠.
3: 네. 네, 또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날씨가 네. 습하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직은 큰 산불이 난 적이 없지만 또 네. 그런 위험도 점점 이제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사실입니다.
0: 그렇죠.
3: 네.
0: 네. 우리 마리엘님 한국말 너무 잘하죠? 네. 정말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국말을 구사를 잘하시면서 한국의 산을 소개하고 있고 한국의 등산 문화를 소개하는데 문제점과 좋은 점 이런 점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 계시면서 한국 문화를 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환경운동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3: 네.
0: 네. 이 기후위기는 우리 수행자들의 삶에도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연기의 가르침은 기후위기를 이해하는 데 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구 생명 공동체의 위기에 대한 불교적 해법으로 연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천도스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행자로서 살면서 연기적인 삶을 우리가 환경과 또 우리 대중들과 어떻게 실천해 가면 좋을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스님이니까 환경운동하기 제일 좋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연기법이 있고 인과법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법만 딱 믿고 있어도 절대 함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깨 심은 데 깨 나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뿌려놓은 먹고 쓰고 함부로 버려놓은 그 쓰레기 플라스틱들이 우리 식탁으로 지금 바로

0: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대로만 산다면 또 우리 전통 불교의 불교 집안 안에 생활 습관처럼만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서로 욕심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소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구가 지금 이 모양이 됐는데 사실 지구가 지금 이 기후 위기가 오고 재난이 오고 이 자연이 그냥 막 지멋대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된 데는 그 원인을 제공한 거는 인간이지 뭐 산속에 있는 다람쥐나 토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욕심을 내고 탐욕심을 가지고 하나 더 가지려는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근본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으나 정말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TV에 선전이 나가면 광고가 나가면 모든 걸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운동은 지금 자연을 보호하는 것 그 이전에 내 마음을 보호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탐진치심을 버리는 것 어리석은 마음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유한한 자원을 무한한 것처럼 쓰고 있고 욕심내고 있는 데서 이게 비롯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과 인식의 전환, 의식의 전환을 스님들께서 이렇게 사부대중에게 일깨워주시는 게 환경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연기법 진짜 좋아요.
1: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인식의 전환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네,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님들께서는 홀로의 삶이 아닙니다. 대중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작은 가정을 떠나오니까 이 지구촌의 큰 가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가족들을 살피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 천도스님 말씀처럼 연기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을 잘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스님, 불교에서는 그 욕심을 줄이면 행복이 커진다. 이런 말, 이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혹시 기후 위기의 해법도 욕망을 줄이는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0: 당연하죠. 시작이 네, 출발점이 바로 산업화 시대 이후잖아요.
1: 네.
0: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가 농사 짓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내 먹을 것만 지어서 먹고 잡아먹고 이러다가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생겼죠.
1: 네.
0: 물건들이 생기고 정말 다양한 이제 생활 탄소를 배출하는 다양한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그런데 오유지족, 난 오직 만족한다. 또 소욕지족,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 삶들, 무소유의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위에 선배 스님들께서 많이 보여주신 건데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라도
1: 네,
0: 욕심을 줄이고 하나라도 덜 쓰고 꼭 필요한 것 꼭 내가 먹고 지금 살아야 되는 거 그 정도만 가지고 살아야지 이 지금 기후위기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특설무대에서 토크토크로 우리 지대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고마운 것은 우리 수석부회장 스님의 사찰 휴유정사에서 손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대가 다 오셨대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어린 손주가 함께 이 토크를 듣고 우리가 온 가족이 실천하는데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유정사 불자님들 약속하고 가셔요. 네, 환경운동 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이 지대방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성민규 연구원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기후위기, 특히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지점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2: 저는 서식지의 파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2: 사실 생태학자들이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슬픈 과학자라고 해요. 왜 슬픈 과학자라고 하냐면요. 물리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하는 물리법칙이 세상에서 없어질까 봐 걱정 안 해도 돼요. 화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하는 화학물질이 이 세상에서 어느 순간 사라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생태학자들이 늘 하는 걱정이 있어요. 내가 연구하는 생명이 갑자기 사라져요.
1: 네.
2: 그거를 매번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정말 매번이에요. 제가 뭐 수달이나 아니면 담비나 이런 멋진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에

0: 다음에 항상 드는 걱정이 여기는 또 언제 사라질까? 이런 걱정입니다.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모든 곳이 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자연을 즐기러 가는 곳이 산이나 하천이잖아요. 근데 하천이나 산 가보면 어떤가요? 온종일 공사를 하고 있어요. 매일 어디선가는 늘 공사를 하고 있고 윙하는 예초기 소리나 아니면 포크레인 소리나 뭔가를 공사하는 소리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앞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생명들, 또 서식지 파괴 얘기를 하면 아마존이나 우리한테서 제일 멀리 있는 그런 자연들을 이야기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이 벌목으로 인해서 뭐 오랑우탄이 죽는다.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서식지는 끊임없이 밀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도시 아파트 그리고 도시 다 누군가의 서식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물거나 멧돼지 같은 큰 동물이 출현하면 언제든지 항상 엔딩이 그 야생동물을 네. 호획했다라는 뉴스가
1: 아 그렇군요.
0: 나옵니다. 네.
1: 그렇다면 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 이 문제가 될까요? 되겠지요? 네.
0: 생물 다양성 자체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들 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도시가 그 많은 연결들을 가립니다. 천도스님께서 연기법과 그리고 인과법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도시는 그 연기와 인과를 전혀 인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 어느 곳에 파괴랑 연결되었는지 우리가 쓰는 자원들이 얼마나 고갈되고 있는지 눈앞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너무나 쉽게 소비하고 너무나 쉽게 버려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야지만 네. 우리가 기후위기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1: 그렇죠.
0: 네. 생각을 종종
1: 그러면 그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도 쉽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이 기후위기는 또 환경문제는 인간들이 만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우리 천도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제가 답을 다 해버렸네요. 네, 천도스님께서 그 연기와 그리고 인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삼독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한 소비 그리고 무한 자원의 사용을 부추깁니다. 사실 TV 틀면 광고들 나오잖아요. 그것이 시청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비해라 소비해라 끝없이 소비해라.
1: 그렇지.
0: 근데 반면에 우리 스님들께서는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할 것을 항상 가르치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정신이 정말 우리가 네. 다시 그런 연결을 회복하는 데 너무나 네. 필요한 자세라고 네. 생각합니다.
2: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소비를 부추기는 그 광고들 보면 먹어라, 입어라, 바꿔라, 발라라. 계속 그러잖아. 네. 보살님들 들어봤죠?
1: 맞습니다.
2: 발라야 된다, 바꿔야 된다, 입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계속 거기에서 지갑을 쫙쫙 열게 만드는 게 네. 지금 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귀를 열거나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꽉 닫고 꼭 필요한 건가
1: 네.
2: 절대 안 봐야 돼요.
1: 네.
2: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1: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환경 교육을 또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2: 아,
1: 어린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이 환경 활동은 어떤 것을 네. 가르치는지 무엇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3: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뭐 환경 교육이라는 과목은 따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 네.
3: 돌이켜보면 초등학생 때도 어렸을 때도 생각보다 자연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그런 수학 여행이나 다른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이 생각보다 네. 많았어요.
1: 그렇군요.
3: 예를 들면 같은 반이랑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뭐 나무를 심으러 가거나 아니면은 또 에스토니아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클린업 데이라고 매년에 네. 매년 함께하는 쓰레기 줍기 활동이 네. 있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에스토니아에서
1: 그렇지.
3: 에스토니아로부터 시작했어. 시작이 됐지만
1: 네.
3: 네, 그것도 그냥 도심에서 쓰레기 줍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자연, 특히 우리 동네에 있는 산으로 가서 선생님이랑 같이 네. 다 같이 쓰레기를 주웠어요.
1: 네.
3: 그래서 이렇게 수업에서 과목을

0: 프로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과의 관계가 네.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1: 그랬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리엘님이 어느새 한국 생활 8년 차세요.
0: 네, 지금 8년 차입니다. 네,
1: 그런데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체감한 이 기후 변화는 어떤 것이 가장 심하게 느껴집니까?
0: 네, 아무래도 에스토니아와 비슷하게 이 사계절이 이제 뚜렷하지 않아요. 네. 봄이 생각보다 일찍 오고
1: 그렇죠.
0: 또 사실 저는 이 8년, 7년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더운 여름은 저는 올해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1: 네.
0: 그래서 좀 더 극단적인 날씨를 네. 한국에서도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몇 년 전에 인왕산에서 불이 났잖아요.
1: 네.
0: 저는 그때 거기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장문으로 그 불이 비어오르는 거를 그 연기 비어오르는 걸 네. 봤어요.
1: 그랬군요.
0: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그 자연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제가 네.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마도 기온의 변화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울산불교환경연대 우리 천도스님 그리고 생명다양성재단 성민규 연구원님 환경유튜버 마리엘님 모시고 생명과 환경 불교적인 관점에서 논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 ARS 한 통화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님들 많이 계신데 뭐 하십니까? 빨리 핸드폰 꺼내서 ARS 한 통화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회장 성우 큰 스님을 비롯해서 또 구본일 사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정말 미디어 포교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교를 쉽고 또 품격 있게 전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이제 모든 것은 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것은 인연의 소치예요. 그죠?
0: 네.
1: 그래서 우리 스님도 뭐 불연이겠지만요. 환경운동에 매진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 네, 뭐 간단한 늘 받는 질문인데
1: 네.
2: 저희는 늘 절집 안에서 우린 최대한 잘 살고 있다. 뭐 쓰기를 하나 감기를 하나 뭐 비누를 쓰나 아무것도 안 쓰고 또 떨어지면 꿰매서 신고 꿰매서 입고 또 빙그릇 운동하면서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불교환경연대의 스님께서 울산을 집으로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1: 네.
2: 이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그냥 예, 괜찮겠네요라고 해서 시작된 게 이제 울산 집인데요.
1: 네.
2: 하고 보니까 발을 들여놓고 보니까 이야 이 환경운동 내가 너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2: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출가해서 이제 정통 강원 4년을 공부하고 또 20년 여상 이렇게 선방회를 다녔잖아요. 선방에서는 뭐 가져다 주는 좋은 것들만 수용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지소임을 살고 환경운동을 하면서 이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셨나?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선방에만 계속 있었더라면 미안한 줄도 모르고 그분들의 어려움 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괴로움, 고통을 그냥 외면하고 살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네.
2: 이 환경운동을 통해서 정말 제가 만나기 어려웠던 네. 낮은 곳에 있는 그분들 그분들과 함께 또 손잡고 같이 밥 먹고
1: 네.
2: 같이 울어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1: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성민규 연구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생명다양성재단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다양성연구재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3: 네, 저희 생명다양성재단은 야생동식물 보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1: 네.
3: 근데 저희가 사실 학계에서는 생태학계에서는 생물다양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1: 네.
3: 근데 저희는 그 물자를 명으로 바꿨어요. 이게

0: 사실 동양권에서만 할수 있는 재미있는 한자 유희인데 물을 명호로 바꾸니까 그 느낌이 확 살지 않나요?
1: 그렇죠.
0: 이게 생물을 어떤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1: 네.
0: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비인간 이웃으로 바라보고 그 목숨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그
1: 네.
0: 한자만 살짝 바꿨더니
1: 아.
0: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연구 활동, 그리고 캠페인 활동, 네, 그리고 또 청소년 활동가들 양성하는
1: 네.
0: 활동, 그리고 연구를 지원하는 활동, 이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생명 다양성 재단에서 활동을 하게 된 어떤 계기 있으셨어요?
0: 저는 사실 제가 왜 환경운동에 입문했는지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1: 네.
0: 사실 저는 환경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뭐 종이컵 막 쓰고 고기도 막 먹고 친구들이랑 뭐 햄버거, 치킨, 피자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런 도시의 어린 아이였는데요. 저는 생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1: 네.
0: 어렸을 때 맨날 TV에서 틀어주는 게 애들한테 틀어주는 게 동물의 왕국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사자랑 코끼리랑 그런 막 세계가 어딘가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문을 딱 나서면 그 세계는 없어. 온데간데없고 완전히 회색으로 개발된 도시에서 저는 살았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항상 그 결핍이 있었어요. 이 세계가 어딘가에 존재할까?
1: 네.
0: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이제 독서실에 맨날 있었더니 이게 확, 네, 확
1: 눈 떠졌어요. 네.
0: 그 반항심이 들어가지고
1: 네.
0: 독서실을 탈출을 해가지고요. 학교
1: 아.
0: 담을 넘어서 탈출을 해가지고 버스 종점에 갔어요. 그게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켜보면 초록색으로 칠해진 공간이었어요.
1: 네.
0: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네이버 지도에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군사구역일 수도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다행히 군사구역이 아니었고 엄청난 자연이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이 예전에 인천공항 없었잖아요. 그래서 국제공항에 활주로 하나 더 늘리려고 그 활주로 길이만큼 땅을 미리 사놓은 거예요. 근데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그 땅이 이제 활주로로 쓸 필요가 없어지니까
1: 네.
0: 원래 논밭이었던 데가 30년 만에 자연이 무성하게 돌아와서 멸종위기종 포함한 법적 보호종이 40종.
1: 와.
0: 아니, 한 종만 나와도 뭐 공사 이런 거안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맨날 가서 부엉이 날아다니는 거 보고 두루미 울음소리 듣고 개구리
1: 네.
0: 울음소리 듣고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1: 그랬군요.
0: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하고 성인이 되는데
1: 네.
0: 거기가 골프장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1: 거기가.
0: 그래서 그 습지가 33만 평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면적의 땅이 제가 너구리도 처음 보고 고라니가 뛰는 것도 처음 보고 부엉이가 날아가는 것도 처음 봤던 그 습지가 정말 초록색이 포크레인들이 막 들어와서 황토색으로 마치 게임처럼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초록색이 황토색으로 변하는 걸 제가 실시간으로 봤어요.
1: 네. 그래서
0: 어떻게
1: 또딱또 머리에 떠올랐어요?
0: 아니 어떻게 환경운동을 안할 수가 있을까요?
1: 그렇죠.
0: 그 생명들이 다 사라지는 걸 봤는데.
1: 이런 젊은 청년 활동가가 이렇게 나서서 생명 다양성 재단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을 우리가 맡겨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즘 그 재단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활동 있으실까요? 네.
0: 저희는 사라졌던 자연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네.
0: 국제적으로는 리와일딩 운동이라고 하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재야생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환경운동이 항상 어디를 지키려고 했어요.
1: 네.
0: 골프장 개발에 맞서서 그리고 군사기지 개발에 맞서서 이 소중한 자연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죠. 있는 자연을 지키는 것이.
1: 그렇죠.
0: 근데 이 재야생화 움직임은 무엇이냐면 이미 개발된 땅을 방치했더니
1: 네.
0: 자연이 스스로 풍성해지는 힘이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대단해서 놀랍도록 빨리 자연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1: 네. 그 회복력이 대단한 거죠? 네.
0: 그래서
2: 자연 회복력.
0: 네, 자연의
2: 그러니까
0: 놀라운
2: 우리 지난 작년에 고온사
1: 네.
2: 의성에 불났을 때
1: 화재 많이 났잖아요. 그죠?
2: 고온사만 유일하게 자연 복원력을 믿고 우리는 자연 복원을 기다리겠다라고
1: 네.
2: 했잖아요. 불교환경연대에서 그거를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가장 빨리 숲이 회복되었어요. 멸종위기종 또 국가보호종 이런 친구들도 빨리 오고 나무들도 그냥 자연이 두니까 그 타다가 뿌리까지는 타지 않았던 나무에서 맹하고 올라와가지고 네. 떡갈나무 같은

0: 기온이면 뭐 3, 4km, 3, 4m까지 크거든요. 네, 네. 가장 초록색이 빨리 올라온 곳이 고온사 주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 복원력이 가장 힘이 세다.
1: 네. 네. 그럼 우리 연구원님께서 네. 재단에서 활동하는 이 심혈을 기울이는 거 어떤 활동인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2: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네. 재야생화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사실 소개해 주셔서 불교환경연대와 그 고운사 리월딩 네. 아, 그 재야생화 실험을 같이 하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저희 생명다양성재단은 네. 그 고운사 불탄 고운사 사찰님에 돌아오는 곤충을 보고 있습니다.
1: 아,
2: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땅을 매입해서 보존하는 신탁 운동도 하고 있어요.
1: 네.
2: 그리고 저희가 파주에서는 원래 불법 건축물들이 자리했던 그 산림이 있어요. 거기가 파주 삼릉이라고 조선시대 때부터 유구하게 보존되었던 산 자락인데 거기 산을 이제 조금 조금씩 먹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1: 네.
2: 개발이.
1: 네.
2: 그래서 그 개발된 곳을 사가지고 거기 있는 불법 콘크리트 건축물들을 싹 다 걷어내고
1: 네.
2: 거기를 자연에게 방치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2: 그래서 방치하면 되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불교적인 시선으로는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1: 그렇습니다.
2: 없을 거예요.
1: 네.
2: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네. 스스로 그러한 존재들이니까
1: 네.
2: 그래서 놀랍게도 그 황폐했던 땅이 1, 2년밖에 안 됐어요.
1: 네.
2: 근데 벌써 멸종의 기종 돌아오고 뒤쪽에서는 소쩍새가 울고
1: 네.
2: 그리고 고라니, 오소리, 멧돼지들이 막 돌아와서 땅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 땅을 포슬포슬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식생들이 막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을 네. 네. 저희가 또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동물들이 요즘 우리 사찰로도 많이 내려오거든요. 이 고라니 때문에 고라니의 점만 찍으면 딱 사슴이에요. 이 고라니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산 근처에 있는 사찰들 채마밭이 살아남지 않는다. 채마밭을 완전히 다 뜯어먹고 다니잖아요. 맨날 고라니 똥 치워야 돼요, 우리가. 네, 그래도 참 그 고라니가 내려와서 마당에서 노는 게 참 보기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리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3: 네.
1: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3: 아, 한국이요?
1: 네. 다른 나라도 많잖아요. 예, 동남아시아. 네.
3: 그렇죠. 네. 어쩌면 우연으로 시작이 됐지만
1: 네.
3: 또 어쩌다가 이렇게 운명처럼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아요. 제가 15살이었어요.
1: 네.
3: 네. 우연히 한국 음악, 영화, 드라마 아. 이런 걸 접하게 됐죠.
1: 네.
3: 접하면서 이제 원래 저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1: 네.
3: 언어 배우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1: 네.
3: 이렇게 한국 문화를 즐기면서 이 한국어라는 언어에 빠져서 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1: 그랬군요. 네,
3: 독학이라는 취미가 생겨서
1: 네.
3: 한국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이어서 이제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
1: 네.
3: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1: 용기를 가지고 한국으로 왔네요. 역시 우리 에스토니아에서 16살 소녀에게 한국을 관심 갖게 한 건 K-컬처, K-팝, K-드라마. 네, 대단합니다. 그 위력이. 그래서 앞으로는 K-부디즘까지 우리가 좀 전파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신통한 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튜버들의 콘텐츠가 네. 정말 다양해요.
3: 그렇죠.
1: 뭐 음식도 있고 네. 뭐 다른 여행하는 유튜버도 많고 네. 그런데 어떻게 산에 관한 유튜버 콘텐츠를 영상을 찍게 되었는지 특별히 어떤 매력이 있어서일까? 한국 산에 대한 매력을 갖고 있었을까?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3: 네. 일단 저는 등산이라는 취미가 생긴 것도 한국에 살면서 자연에서 좀 멀어진 것 같아요. 네, 멀어지면서 그 이제 산이라는 것이 저한테 그 뭔가 이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을 네. 타면서 또 자연에서 시간을 또 많이 보내게 되면서 이렇게 더 영상을 어쩌다가 자연스럽게 찍기 시작한 것 같아요.
1: 네.
3: 그리고 또 산이라는 거는 매력이 있는 이유가
1: 네.
3: 산은 어느 산도 똑같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3: 그리고 또 약간 에스토니아와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1: 네.
3: 사실 지형

0: 완전 다르지만 또 서식하는 식물 아니면 동물을 네.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것도 많아요.
1: 그렇죠.
0: 나무도 그렇고 네. 뭐 참나무, 소나무도 많이 있고
1: 네.
0: 그래서 어쩔 때는 그 한국 산에 있는데 에스토니아의 숲이
1: 네.
0: 떠오르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좀 친밀감을 느끼기도 했죠. 한국 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산은 뭐 흑산도 있고 돌산도 네. 있고 갈 때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또 거기 한 산의 생태계가 다 다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산을 가면은 그냥 숲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산이라는 생명체를 네. 탐험하면서 친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네, 하나의 생명체인 것 같아요. 산이.
1: 네.
0: 저한테.
1: 네.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이제 컨텐츠를 올리잖아요.
0: 네.
1: 가장 그 많은 공감을 얻었던 이야기가 있을까요?
0: 네. 이제 네. 사실 처음에는 그냥 등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1: 네.
0: 또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물론 환경에 항상 저는 자연을 항상 좋아했고 자연 동물
1: 네.
0: 그런데 이제 그 자연과 멀어진 거를 느꼈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느 순간 산 속에서도 그 보이면 안 되는 것들 눈에 들어오기 네. 시작한 것 같아요.
1: 예.
0: 네. 이렇게 자연 파괴,
1: 네.
0: 오염, 환경 오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1: 네.
0: 제가 아끼는 이 자연을
1: 네.
0: 소중하게 보존하고 싶다 그런
1: 네.
0: 마음으로 산에서도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1: 네, 그랬군요.
0: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그런
1: 올렸더니?
0: 영상으로도 그 자연 쓰레기 줍는 것을 담기 시작했고
1: 네.
0: 그런 영상들이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긍정적이었어요.
1: 네.
0: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사실 하나의 영상 자체보다는
1: 네.
0: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나도 다음에 산에 갔을 때 그런 마음으로
1: 네.
0: 뭐 쓰레기봉투 하나 챙기고 가야겠다
1: 네.
0: 아니면 나도 다음에 자연을 또 소중히 그런
1: 네.
0: 아껴야겠다
1: 네.
0: 이런 댓글들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1: 네.
0: 그래서
1: 그랬군요.
0: 이어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여러분들 산행할 때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우리 마리엘님 카메라에 찍혀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어느새 1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끝으로 우리 BTN 불교 TV를 시청하는 또 기후 위기 앞에서 절망하기 쉬운 우리 대중들에게 한 문장으로 네, 당부의 메시지도 좋고 희망의 메시지도 좋고 한 문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도수님. 네.
2: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나 하나의 힘이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백 걸음을 가는 것보다 백 사람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훨씬 더 희망적이다. 그래서 다 함께 해야 된다. 연대하는 힘을 믿고 싶습니다.
1: 네, 네. 세 문장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연구원님 한 문장으로.
3: 한 문장으로 어려운데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희망은 그냥 막연히 바라는 생각이 아니다. 희망은 실천하는 것이다. 함께 실천합시다. 네.
1: 와우. 함께 실천합시다. 우리 마리엘님. 네.
0: 진짜 한 문장으로 하기 너무 어렵네요. 네, 여러분 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길을 그냥 좀 둘러보면서 다녀보세요.
1: 네.
0: 분명히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생명들,
1: 네.
0: 또 다른 세계들이 펼쳐질 네. 겁니다. 네.
1: 네.
0: 주변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1: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말을 배워서 한 문장으로 네, 하시라고 하니까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길을 걷다가 그냥 걷지 말고 좀 돌아보시라고 하잖아요. 이쁜 꽃도 보이지만 또 내 손길이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 시간 내어주셔서 이렇게 지대방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후 위기는 자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미래 그리고 다음 세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을 살리는 일은 곧 우리 자신을 살리는 일이고 또 작은 실천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거대한 담론을 넘어서 위기의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이 시간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축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우리 남태희 불자님, 오나경 불자님, 그리고 정명숙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붓다회 모든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세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린 붓다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 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 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위안을 베풀었을지라도 그 보답은 매우 크나니 지혜는 조그만 보시에서 생겨나 능히 큰 복을 받게 되리라.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신부, 그리고 멋진 턱시도를 걸친 신랑과 반짝이는 조명, 버진로드, 그리고 감동적인 축가까지.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런 결혼식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저 완벽해 보이는 이 아름다운 결혼식 이면에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꽤 불편한 진실들이 많이 감춰져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환경운동가 이소연 작가님 모시고 이 결혼식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이라는 책을 쓴 저자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작가님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작가님 자랑을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먼저 제가 알기로 해양환경단체에서 시 셰퍼드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BBC 2025 올해 여성 100인 팀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작가님이 궁금해서 BBC에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제65회 한국문화출판상에서 올해 교양서로 선정된 책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한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 영상의 누적 조회수가 120만 뷰라고 들었거든요. 그야말로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작가님. 인기 비결이 뭘까요?
1: 제 생각에는 너무 공감되는 얘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맞는 말을 계속 했으면 네. 조금 듣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네. 뭐 옷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패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이기도 하고 또 좋아하시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올해 이제 3월에 책을 또 새로

0: 출간을 하셨고 지금 이제 또 옷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뒤에서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먼저 저는 해양 환경 단체 시 셰퍼드 활동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시 셰퍼드가 뭔지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1: 시 셰퍼드 코리아는 일단 바다 생태계, 해양 생태계를 좀 보호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봉사활동처럼 모여서 활동하는.

0: 걷어 올리거나 아니면 애초에 바다로 쓰레기가 가지 못하도록 그런 운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도 하는 그런 활동 단체입니다.
1: 그렇군요. 이 땅에서 하는 이제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는 플로깅 같은 게 있다면
0: 맞아요.
1: 바다에서는 직접 뛰어들어서 또 그 안을 청정하게 해주시는 거네요.
0: 맞아요.
1: 작가님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0: 네, 저도 이 활동을 하면서 네. 처음에는 이제 글을 쓰고 관련 자료를 만들다가 나도 좀 다이빙을 해보고 싶다 해서 팀에서 배워서 동해 정말 30m, 40m 바다로 우와, 입수를 네. 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쓰레기들을 건져 올리고 그리고 이제 뭐 구청과 좀 긴밀하게 소통해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뭐 사실 작가님은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이 한 여성으로 또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관심이 해양 환경까지 가게 된 건가요?
0: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가 너무 많다라고만 네. 생각했는데 이 쓰레기들이 결국에는 분해가 돼서 그리고 또 제대로 분류되지 않아서 향하게 되는 곳은 결국엔 바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바다를 생각하면 되게 아름답고
1: 맞아요. 네.
0: 평화로운 그런 느낌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정말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다 생태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알게 돼서 조금이라도 그런 영향을 좀 줄여보고 싶어서 네. 저도 이제 처음으로 한번 그런 활동을 해봤습니다.
1: 야, 사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멋지십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작가님 이제 3월에 새로 나온 책보다도 그에 앞서서 작가님은 사실 이 책으로 더 많이 알려지셨잖아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0: 네.
1: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쿵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 3월에는 또 완전 다른 주제로 책을 내셨어요. 바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죠.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 왜 결혼에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혹시 실제 결혼을 준비하신 건가요?
0: 네, 맞아요. 네. 이 책을 쓰는 과정이 사실 제가 예비 신부로서
1: 그러셨구나. 네.
0: 직접 결혼을 준비하면서 쓴 책이기도 한데 저의 이제 자연스러운 관심사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게 20대 때는 패션, 뭐 네. 화장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좋아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산업의 이면에 대해서 책을 썼다면 30대에 접어들면서 결혼하는 친구도 많아지고 네. 이제 저도 좀 결혼을 할까 하고 식을 준비하려다 보니 시간에 정말 많은 것들이 얽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헤치면서 쓴 책입니다.
1: 사실 결혼이라는 게 참 아름다운 준비 과정이지만 시작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소비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그 진실을 보고 사실은 같은 여성이다 보니 남성도 물론 그렇겠지만 결혼에 대한 로망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정확히 결혼식에 대한 로망. 아무리 내가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또한 여성으로서 결혼식만큼은 좀 흐린 눈, 그야말로 못 본 척을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은 안 드셨어요?
0: 아, 들었죠.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고요. 네. 예쁜 티아라, 막 화려한 비즈 드레스 네. 이런 것들에 저도 되게 현혹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어떤 결혼식을 하고 나아가서 결혼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해보면 그런 요소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아니야. 좀 이렇게 좀 걸러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물론 그 과정이 너무너무 쉽지 않았어서 그래서 좀 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썼던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결혼을 준비하는 가족을 네. 분들에게 모두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1: 이런 큰 일은 나뿐 아니라 또 가족,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다 보면 용기 내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강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0: 네, 그럼요.
1: 강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이라는 책을 쓴 저자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결혼식이 어쩌다 이렇게 피곤해졌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아마 결혼식 가실 일 주말마다 많으실 거예요. 본인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결혼을 할 가족들을 축하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은 비단 그 두 부부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친구들, 가족들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새 결혼식을 가면 피곤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의 예시를 생각해 보면요. 결혼식에 가야 할 일에 아침에 옷을 뭐 입을지부터 고민합니다. 아, 이 옷이 좀 너무 초라해 보이진 않을까 해서 옷을 입고요. 가방을 드는데 명품백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샀던 그 가방을 하나 메고 갑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가면 더 예뻐 보이는 옷, 또 더 비싸 보이는 가방들을 보면서 그 앞에서 조금 주눅이 들기도 하고요. 결혼을 하는 그런 준비하는 예비 신부의 경우에는 그 결혼식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 이 식장은 어떻게 준비를 했구나, 어떤 정도의 돈을 결제를 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그 피곤함이 서로서로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쓸 때 제가 직접 결혼을 준비한 예비 신부이기도 했는데요. 예비 신부로서 사실 책을 쓸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저의 취향과 로망을 실현시킬 결혼식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원래 뭐 패션 쓰레기에도 조금 관심이 있고 환경 문제, 나아가 기후위기 문제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화려한 드레스, 꽃장식, 화려한 웨딩홀, 이런 것들이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레스는 한번 입힌 후에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 이 화려한 꽃들은 한번 쓰이면 설마 다 버려지는 걸까? 우리가 먹다 남은 이 뷔페 음식들은 과연 어디로 어떻게 버려지는 걸까? 라는 질문들이 계속 쌓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부였기 때문에 플래너 혹은 홀 관계자분들께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분들이 저에게 직접적인 답변을 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신부님,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식으로 제가 알아야 할 정보를 좀 숨기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예비 신부 그리고 예비 부부에게 주어지는 정보들이 이런 기후위기 또 저출산 시대에도 폐기물 그리고 비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연출할 수 있을지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을 취재하게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러한 정보들을 낱낱이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식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올리세요? 일단 화려한 예식 홀이 떠올릴 거고요. 단아하고 아름답게 서 있는 신부, 그리고 듬직한 신랑, 그리고 주변을 메꾸고 있는 화기애애한 하객들과 가족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기보다는 철저하게 연출된 모습에 가까운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하객 서비스에 대한 소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객 알바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저도 언뜻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예비 부부들이 자신의 몸매 그리고 뭐 다이어트만 관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객의 수 그리고 친절함까지도 소비할 수 있었는데요. 예컨대 신랑과 신부의 하객 수가 너무 차이가 난다면 한쪽에서 하객 알바를 고용하는 건데요. 하객 알바를 고용할 때는 친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단가표가 차이가 납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뭐 5만 원, 그런데 대기실에 들어와서 친한 척을 하면 만 원, 2만 원이 더 추가되는 형식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 결혼식의 풍경을 연출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와 산업은 아주 깊숙이까지 침투해 있었고 예비 부부들은 이런 것들을 기꺼이

거의 소비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물어서 결혼식을 준비하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모든 것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결혼식을 하든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하게 됩니다. 먼저 결혼을 결심한 부부는 웨딩 박람회에 갑니다. 이 박람회에 갔을 때는 드레스를 본다거나 주얼리를 만져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거의 없고요. 플래너분들만 쭉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와 플래너의 만남이 처음에 아주 랜덤하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플래너는 부부가 해야 되는 여러 계약 사항들과 일정 그리고 단가표를 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가장 유명한 3대장 계약권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테스트 메이크업, 그리고 청첩장, 선물, 신혼여행까지 전부 패키지로 이 플래너와 계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1년 정도 결혼식까지 시간이 남은 동안 예비 부부는 다음과 같은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청첩장 모임을 진행하죠. 사실 이 청첩장 모임이란 건 청첩장을 돌릴 때 그냥 주기가 뭐하니까 밥을 대접하거나 선물을 하는 문화인데요. 이것은 사실 자리 잡은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마치 하지 않으면 내가 예의가 없는 것처럼 문화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하게 됐죠. 그리고 드레스를 고르기 위한 드레스 투어를 가고요. 드레스 투어를 하기 위한 드레스 샵 투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1년 전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수정이나 취소가 있을 때 굉장히 비싼 위약금을 물게 되는 구조 아래에서 신랑 신부들은 더 추가적인 부담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계약된 업체의 서비스가 좋은 양질의 서비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예컨대 드레스 투어 같은 경우에는 신부들이 사진을 직접 보고 드레스 투어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드레스를 입어보고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업체들은 계속해서 사진 촬영을 막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된다거나 아니면 외부 유출을 막겠다는 의미로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부부들은 어떤 선택까지 하게 되냐면 대생을 하는 미대생을 고용해서 이 드레스 투어를 함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부담으로 부당한 선택을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드레스 투어 역시 한 가지 샵 혹은 두세 가지 샵만 보고 결정할 수 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다섯 가지 선택지를 모두 가게끔 강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정당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작 결혼식은 20분에서 30분 정도 굉장히 간략하게 진행이 되고 끝납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나서 올 인클루시브, 모든 게 포함된 그런 호화로운 식사와 여행을 즐기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포인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임에도 마치 결혼식이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내 삶의 유일한 의미 있는 순간인 것처럼 그날만을 위해서 소비하고 우리 자신은 소진되고 만다는 것이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플래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처음엔 단순하게 선택이 어려운 신랑 신부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 중개업체라는 개념은 사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웨딩홀을 계약하면 모든 서비스가 함께 계약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강매를 하는 것 같다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에서 이걸 분리했습니다. 그러자 신랑 신부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정보가 많고 방대해 라고 얘기해서 플래너가 그 중간에 중개업체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이 플래너가
건강한 역할을 했더라면 복잡한 시장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그 통로가 되어주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플래너는 이 역할을 잘 해주지 못했습니다.

중개업체는 이 다양한 웨딩 업체로부터 돈을 조금씩 받아가기 시작했고, 또 신랑 신부들에게서도 기본금 외에도 추가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웨딩 전체의 시장의 금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를 웨딩과 물가가 오른다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웨딩플레이션이라는 단어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더 심해졌는데요. 코로나19 때 많은 웨딩 업체들, 특히 예식장 홀이 많이 망하게 되면서 소수의 자본을 많이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업들은 소비자들을 등에 업고 가격을 많이 올리게 됐고요. 그 이후에 나타난 신생 기업들도 더 많은 가격을 소비자에게 요구하게 된 거죠. 오늘날 서울에서는 한 예식장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1년 반 전에 전화를 해도 이미 늦었다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예비 신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A홀, B홀, C홀까지 모두 예약금을 걸어두고 결혼이 다 와가서 취소하고 취소 위약금을 내게 되는 형태로 소비를 하고 있죠. 이러한 웨딩플레이션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건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점에서 더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있는 많은 요소들은 경제적 자본으로 이루어진 요소들일 거야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서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가 이야기한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상징 자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혼식에는 절대적으로 비싼 가격의 물건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맥락에서 명예와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취향과 감도가 좋은 음악과 꽃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상징 자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냥 축하의 화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화환에 어떤 회사, 어떤 사장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부가 잘 살아왔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도 그 화환이 바로 상징 자본이 된 것이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하객들이 손에 들고 오는 명품 가방 혹은 명품 액세서리, 명품 차량 같은 것도 그것을 신경 쓰게 되는 이유가 결혼식이라는 자리가 이 상징 자본이 극대화돼서 그 역할을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하는 하객마저도 아, 나도 이런 자본력에 하나의 상징으로서 자리하게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피로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사실 부부는 이 결혼식에서 미래를 약속하고 잘 살아갈 것을 다짐만 하면 그만이지만 부부 그 자신마저도 스스로 하나의 상징 자본이 되어서 아무데도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되는 신부의 모습처럼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징 자본은 사실 그 의미에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절대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사회 초년생인 신혼부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데요. 2025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예비 부부의 모의 견적서를 내보았을 때 예상 비용은 7,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념해 봐야 할 것은 예비 부부의 나이입니다. 보통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나이대가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이 되는데요. 이 나이대의 평균 연봉이 3,000대 혹은 4,000대로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오로지 단 하루를 위해서 아주 큰 지출을 하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 신혼집이 또 빠질 수 없죠. 신혼집까지 포함한 비용은 약 3억 원대로 기록되는데요. 이 3억 원은 사실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부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인데요. 여기서 부모님이 두 부부의 의사결정,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상징 자본으로서 드러나는 곳이 많은 곳이 결혼식이기 때문에 두 부부의 기준, 가치관대로 식이 진행되기보다는 부모님이 이 자리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리로 대신 자리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들 중에 과연 우리가 꼭 지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반대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

저도 여기 결혼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결혼 반지는 결혼할 때 맞춘 건 아니고요. 학생 때 커플링으로 맞춰뒀던 반지를 결혼 반지로 쭉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의미를 보자면 조금 훼손되고 사용감이 있더라도 이 반지가 결혼 반지로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결혼 반지는 정말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혼자 중에 86.8%,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에서 9명꼴이 결혼 반지를 사거나 맞췄다고 답했고요. 그에 대한 평균 비용은 3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실 더 유명한 브랜드에서 맞춘다면 수천만 원도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 바로 결혼 반지였는데요. 결혼 반지 중에서도 반지 상단에 올라가는 큐빅, 반지의 다이아몬드가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결혼식에 대한 로망을 떠올리면 큐빅이 크게 달린 반지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당연한 문화적인 것으로 이해했었는데요. 제가 책을 쓰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이게 결코 어떤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산업이 철저히 계획하에 만들어낸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캠페인 사진을 보시면요. 영국의 드비어스라는 회사에서 진행한 다이아몬드 반지 광고 캠페인입니다. 상단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두 달치 월급으로 영원하게 하려면 넌 어떤 걸 할 수 있겠어? 두 달치 월급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많은 거야?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노골적이죠.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의 반지를 두 달치 혹은 세 달치 월급으로 상정해두고 네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이 정도의 금액은 마땅히 지출해야 해 라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집행했던 거죠. 그런데 이 광고가 완전 대박이 납니다. 영국에서만 대박이 난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필수품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다이아몬드 반지는 굉장히 낭만적인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현실이 있었냐 하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광산이 발견되는데요. 아주 막대한 양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저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에 전쟁과 대공황이 겹치면서 드비어스라는 그 다이아몬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판매를 많이 올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나온 전략이 바로 이 반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지 못해서 사랑을 확인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려 100여 년 전에 아주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의 사례의 효과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낭만성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그런 프로포즈, 선물, 주얼리, 가방 같은 것들이 철저히 모두 마케팅 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감정을 혼동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양 문화에서 온 다이아몬드 반지와 달리 또 우리나라 전통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예물예단입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정말 많은 신랑 신부들을 만나봤는데요. 요즘 친구들이 예물예단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서도 그래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니까 집안 어른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선물을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신혼부부의 이 지출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혼수와 예식홀 다음으로 1,300여만 원을 예단 예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단 예물 과연 전통적인 것인지 저희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북사라는 역사책에 고구려 전 일부에 남아있는 혼례 전통에 대한 기록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집가고 장가들 때에 남녀가 서로 좋아하면 그곳으로서 혼인을 성사시킨다. 예물 같은 복잡한 절차가 없고 남자 집에서 단지

안치했을 돼지고기와 술만 보낼 뿐이었다. 만약 다른 재물을 받는다면 그것은 탐욕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여겨져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적혀 있죠. 전 사실 이 대목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고가의 예물 예단이 사실 우리의 전통이 아니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 이후에 고려에 관련한 그런 역사책에서도 혼인잔치에서는 그저 사용할 음식만을 준비하면 될 뿐이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유교사상이 자리 잡으면서 혼수가 없는 혼인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오지만 동시에 이런 것들을 너무 중시한다면 혼례의 원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한다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통과 문화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잘 팔리는 소비, 자본의 대상만이 살아남은 것이었죠. 예컨대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많습니다. 청첩장을 뿌리지 않아도 지역 주민,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우리 결혼식장에 올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겹치면서 이 청첩장을 주고받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고 마치 그 청첩장을 받은 사람만이 식장에 올수 있게 된 것처럼 자본화된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더 옛날에는 결혼을 하는 부부가 수의를 해서 서로의 집에 가는 그런 전통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 서로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유의미한 전통들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소비와 구매하는 대상만이 남은 것이 지금의 결혼식의 현실이었고 예비 부부는 마치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나도 이 많은 소비를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소비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웨딩이 너무 고급화되고 상업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더 문제가 되는 건요. 바로 낮은 저출산 문제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신문 지면 1면에 우리나라의 프로포즈 문화를 아주 대대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 1면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소식만이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프로포즈 문화가 들어간 거죠. 이 기자는 너무 값비싼 한국의 프로포즈 문화가 한국의 결혼율을 낮추고 나아가서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에는 결혼을 제안하는 프로포즈가 마치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을 빌려서 굉장히 비싼 가방, 혹은 주얼리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할수 있는 것처럼 매우 변질이 되었어요. 그리고 SNS의 발달과 함께 이것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해외에서 보기에도 너무 많은 지출을 요구하는 이런 한국의 결혼식 문화가 저출산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건데요. 2,300만의 한 유튜버는 한국은 끝났다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썸네일로 컨텐츠를 올렸는데요. 바로 한국의 출산율이 1인당 0.78명을 기록하면서 아주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미래가 아주 불투명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저출산 시대 그리고 홍수와 폭염이 반복되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그동안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식을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아주 무리인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아주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저의 결혼식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기로 했는데요. 제게 도움이 됐던 것은 그 기준을 다른 외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적어도 내 결혼식 날 너무 많은 낭비, 오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음식을 결정하거나 꽃장식을 결정하거나 또 이런 꾸밈 요소를 결정할 때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나는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혼식을 할
살 것인지 선택을 하다 보면 나아가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결혼 생활 그리고 나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자본화된 결혼식의 문제를 많이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쉬워도 직접 결혼을 준비하는 당사자가 된다면 그러한 기준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또 결혼을

직접 해본 예비 신부로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자본화된 소비 옵션 중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나만의 결혼식 그리고 우리 가치관을 잘 담은 결혼식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K-웨딩 문화의 민낯을 진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혜 다락방 다음 이 시간도 이소연 작가님과 함께 이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평등히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 같이 한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여러분은 흔히 기도명당하며 어디가 떠오르세요? 팔공산 갓바위? 남해 보리암? BTN 신규 프로그램 문강스님의 한국학 에세이에서 문강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2: 천문과 지리를 잘 봐서 선택을 하면 사람의 에너지를 변화시켜준다. 그러면 그 변화되는 에너지가 변하면 Change your luck, 당신의 운을 변화시켜줄 수가 있다.
1: 사람의 에너지를 변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도명당과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요?
3: 그래서 알아본 연말연초 한 가지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준다는 우리나라 기도명당 TOP5 알아봤습니다. 영험한 기도 노량 5위. 바로 선운사의 도소람입니다.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된 천년 넘은 사찰인데요. 호남 5대 사찰 중 하나로 유명한 곳이죠. 게다가 이곳은 미륵불과 지장보살을 함께 모신 세계에서도 단 하나뿐인 성지인데요. 도소람의 역사는 무려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승 검단 선사가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도소람은 미륵불의 도래를 기다리며 중생의 염원과 기도를 모으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운사에서 도소람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신라진흥왕과 관련된 석굴, 진흥굴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왕위를 내려놓고 불교에 귀의했던 진흥왕이 여생을 보낸 곳이라고 하죠. 불교에 대한 진흥왕의 깊은 염원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죠? 도소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극락보전이 반겨줍니다. 여기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시고 양옆으로 관세음보살과

0: 지장보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처럼 이곳에 들어서면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조금 더 올라가면 도서람의 하이라이트, 바로 마애불이 등장합니다. 높이 13m, 폭 3m, 거대한 크기의 마애 열의 좌상인데요.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마애불로도 유명합니다. 예전엔 이 마애불을 미륵불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기도 했다고 하죠. 극락으로 가는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소람에서 내원궁으로 향하는 계단이 또 있는데요. 이 계단을 따라가다 보면 업장을 소멸한다는 108계단과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챙겨나듯 걸어야 한다는 53계단을 지나가게 돼요. 조금 힘들기는 해도 이곳에 닿으면 지장보살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꼭 한번 가볼만 하죠. 그리고 도소람 마애불 뒤쪽으로 가면 소원을 빌며 쌓은 수많은 돌탑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시면 돌 하나 올리며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겠죠? 미륵불의 도래와 지장보살의 자비가 깃든 도소람. 천년 넘게 사람들의 염원을 품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 영험한 기도 도량 4위. 동해 바다 위에 붉은 연꽃이 피어난 듯한 곳. 바로 양양 낙산사의 홍련암입니다. 이곳은 바닷바람과 거센 파도 속에서도 1300년 동안 꿋꿋이 자리 잡은 관음기도의 성지죠.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가 깃든 원통정과 홍련암이 특히 유명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이곳에 찾곤 하는데요. 홍련암의 또 다른 이름인 보타굴. 전설에 따르면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스님이 홍련암에서 관음기도를 시작한 지 13일 만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관세음보살을 챙겨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가 정말 신비롭죠? 그래서일까요? 홍련암은 단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기도처로 유명합니다. 법당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보이는 관음굴도 꼭 한번 보셔야 할 신성한 장소입니다. 낙산사 관음전에는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16m에 달하는 거대한 해수관음상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요. 이 해수관음상은 낙산사의 상징이자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받는 명물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죠. 홍련암에서 멀리 바라보면 낙산사의 또 다른 명소, 의상대가 보입니다. 의상대는 1925년에 의상대사를 기리며 세워진 정자로 스님이 참선하던 자리인데요. 관동 팔경의 하나로 손꼽히며 동해 제1의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더 특별하게 만든 이야기가 있는데요.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홍련암은 불길을 피했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덕분이라며 홍련암을 더 신비롭고 영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을 향한 기도의 성지로서 수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으러 오는 수행도량, 낙산사 홍련암. 여러분도 홍련암을 방문해 간절한 소원을 빌고 관음보살님의 따뜻한 가피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영험한 기도도량 3위, 낙가산 보문사입니다. 삼국시대에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인 이곳, 강화도에서 약 1.5km 떨어진 작은 섬 성모도. 이 섬의 중심에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한다는 보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한 뒤 그 영험한 기운에 이끌려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보문이라는 이름도 관세음보살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곳은 불자들의 기도처로 널리 사랑받는 곳입니다. 보문사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웅장한 마애불인데요. 높이 9.2m, 너비 3.3m의 이 마애불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는 영험한 기도 장소입니다. 마애불 아래에는 신비로운 바위굴, 석실이 있는데요. 이곳엔 관세음보살상과 삼존상, 19분의 나한상이 모셔져 있어요. 신통굴이라고 불리는 이 석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를

0: 기도를 드리기 위해 찾는 성지라고 하죠. 여기엔 흥미로운 전설도 있습니다. 신라시대 성모도에 살던 한 어부가 바다에서 22개의 돌을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노스님이 나타나 그 돌상은 귀한 불상이니 명산에 모시라고 일러주셨죠. 어부는 노스님의 말대로 돌을 수레에 싣고 낙가산으로 향했습니다. 수레가 멈춘 곳에 신비로운 바위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불상을 봉안한 어부는 이후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바위굴이 바로 보문사의 석실로 지금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통굴이라고 불립니다. 1500년의 역사를 품은 낙가산 보문사,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영엄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도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영엄한 기도 도량 2위, 바로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불자들의 기도로 가득 찬 신성한 장소로 문수보살님이 상주하는 문수성지로 유명한 사찰이죠. 상원사는 신라시대부터 문수보살의 성지로서 오랜 세월 그 빛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웅전 대신 문수보살님을 모신 문수전이 상원사의 주불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상원사에는 조선 세조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세조가 오대산 계곡에서 우연히 동자승을 만났고 그 동자승의 도움으로 몸이 나았다고 합니다. 세조는 그 동자가 문수보살의 화연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문수보살님께 깊이 감사드렸다고 하죠. 이후 세조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문수동자의 모습을 그려 좌상을 만들고 자신의 딸 부부에게 봉안하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상원사는 문수보살을 주존불로 모신 국내 유일한 사찰이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단순히 이야기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1984년 문수동자 좌상을 도금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유물은 바로 세조의 어의로 알려진 피로 얼룩진 비단저고리였습니다. 정말로 세조가 이곳에서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았던 걸까요? 문수보살님이 상주한다는 상원사는 오늘날에도 지혜를 기원하는 많은 불자들이 찾는 기도의 성지입니다. 특히 자식의 학업을 기원하는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지혜와 영엄함의 상징, 오대산 상원사. 여러분도 이곳에서 문수보살님의 가피를 느껴보며 간절한 소원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0: 영엄한 기도도량 1위는 바로 남해 금산의 보리암입니다. 이곳은 바다와 산이 만나는 신비로운 장소인데요. 마음을 치유하고 간절한 소원을 비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지입니다. 해발 681m,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주변을 둘러싼 금산의 위용 덕분에 이곳에 서면 꼭 하늘에 닿은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반짝이는 은빛 모래 해변을 지나 금산에 도착하면 한국의 3대 기도 도량으로 손꼽히는 보리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리암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신비로운 쌍옥문이라는 바위굴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보리암의 일주문 역할을 하는 관문으로 사방이 뚫려 있어 빛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마치 돌배를 타고 세속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죠. 쌍옥문을 지나 위로 오르면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장엄한 불국정토와 함께 바위 절벽 위에 자리한 보리암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는 1년 365일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신다고 믿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이곳을 찾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싶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보리암에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풍랑처럼 일어나는 번뇌와 고통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속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보리암 관세음보살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 마음이 치유되고 평온을 찾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도 명당 탑5 어떠셨나요? 연말 연초를 맞아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직접 방문해 여러분만의 소중한 기도를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당의 기운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만나 더 큰 힘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금세 짜낸 소젖은 상하지 않듯 재에 덮인 불씨가 그대로 있듯 지은 업이 당장에 아니 보이나 그늘에 숨어서 그를 따른다.

보리수 나무 아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앉아 계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앉아 있는 바로 그 모습은 선정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선정에 있다고 하는 것은 번뇌 망상이 없는 완전한 고요, 완전한 평화로움 그 속에, 그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머물지 않는 대자유의 마음으로 본심 그 자체로 앉아 있는 것이죠. 지혜와 자비 바로 그 자체로 앉아 있는 것이죠. 앉아 있을 때는 고요하게 앉아 있다가 또 그 마음을 일으켜서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고 할 때에는 바로 그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정과 해는 하나이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선정과 지혜는 하나다. 고요할 때는 고요하지만 그 마음을 일으켜서 대상을 만났을 때는 무한한 지혜가 나온다. 세상에는 84,000가지의

가지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을 그 선정의 마음으로 만났을 때 8만 4천 가지의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고요히 있을 때는 그대로 선정의 마음 그대로 있고요. 오늘 시간은 참선에 대해서 또 선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명상을 예전에는 참선이라고 했습니다. 참자는 참여한다는 바로 참자입니다. 선에 참입해 들어간다 이런 말인데요. 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요히 앉아있는 바로 그 지점이 선의 지점인 거죠. 바로 그 선의 지점에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참선입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그 참선의 그 지점, 그 경지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수님들은 가장 그 선명상의 첫 번째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 계실 때 바로 연꽃 하나 들어 보이신 바로 그 지점을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산대사께서도요, 교훈은 부처님의 말씀에서 따온 것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에서 따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을 때에는 많은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법문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그러죠. 그래서 상수 제자인 가섭존자가 500명의 제자들을 특히나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들을 모아서 칠역굴에 들어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법문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것을 결집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후대의 경전으로 정리가 되어진 것이 이제 팔만대장경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다 정리한 것이 바로 이제 팔만대장경이다 이런 것입니다. 요즘에도 어떤 큰 스님이 법문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걸 녹취해서 책으로 엮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거는 다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깊이 깊이 그 말씀을 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선은 부처님의 마음에서 따온 것이다.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선의 핵심인데요.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 1250명이 빙 둘러서 설법을 듣기에 앉아 있습니다. 1250명이 모여서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을 들으려고 한다면 요즘같이 무슨 고성능의 앰프나 스피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한다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문을 들으려고 한다면 마음에 일체의 번뇌가 없어야 됩니다. 낙엽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천둥 소리로 들릴 정도로 아주 고요해야 됩니다. 우리는 설법을 들으면서도 내 이야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거나 또 과거에 했던 말과 비교하거나 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늘 비교해서 그 이야기들을 또 떠올리면서 듣기 때문에 고요한 마음에서 듣지는 못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이 고요하지요? 그 고요한 마음 속에서 정말 온 마음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밖에 없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은 정말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그런 번뇌까지 일체의 번뇌까지도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법문을 듣겠죠. 그때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지금 상상해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은 분이 정말 고요한 마음으로 깨달음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고 그 제자들은 정말 고요한 마음으로 그 설법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듣겠다고 하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온전히 앉아있는 것이죠. 그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늘에 천신들이 꽃비를 뿌렸다. 인도의 봄에 꽃이 굉장히 많이 핍니다. 우리나라도 벚꽃이 활짝 피었다가 바람 불면은 꽃잎이 촥 날리듯이 아마 그렇게 꽃잎들이 날렸을 수도 있겠죠. 그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꽃을 하나 들어서 대중들에게 내보였다. 석가모니 부처님 자체는 다 깨달음 그 자리겠죠. 본심 그 자리예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부처님은 그 깨달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또 보여지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꽃을 든 것 또한 특별한 것이긴 하지만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서 보여준 것이죠. 깨달음의 마음을. 그때 가섭존자도 그 깨달음의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빙그레 미소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코드가 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바로 본심 그 자리에서 가섭존자도 본심 그 자리에서 바로 보고 빙그레 미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으로 통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이나 가섭존자의 마음이나 같은 지점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꽃을 보고 난 뒤에 꽃에 욕심을 내기도 하겠죠. 부처님이 저 꽃, 연꽃 든 거 법문 끝나고 나면 내가 저거 가져가야지. 또 아니면 저 연꽃 어디서 꺾어 왔을까? 이렇게 꽃의 현상을 보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연꽃 가지고 가서 거기다 또 추측 상상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 금으로 연꽃이 떨어지지 않게 치장을 해가지고 이거 후대에 계속 남겨야 되겠다. 법당에다가 다 부처님이 든 꽃을 상징으로 해가지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참배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욕심을 내.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아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꽃은 바로 불교적 상징이다. 진흙 속에서 물들지 않고 피는 연꽃처럼 바로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물들지 않고 바로 깨달음에

않고 과거에 했던 말을 가지고 추측 상상해서 답을 내는 것이죠. 이건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지어서 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꽃을 보고 빙그레 미소 짓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 욕심을 부리거나 그 분별심을 내거나 또 거기에서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추측 상상을 하거나, 그래서 나름대로 답을 내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겠죠. 가섭존자처럼 그렇게 나도 빙그레 미소 짓고 싶다, 그런데 모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런 깨달음의 마음으로 매순간 매순간 그렇게 깨어있고 싶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나 연꽃을 든 그 뜻은 모르겠다. 가섭존자가 빙그레 미소 짓는 것처럼 나도 미소 짓고 싶으나 모른다. 모른다가 중요합니다. 모른다. 그런데 알고 싶다. 알고 싶잖아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든 바로 그 마음, 가섭존자가 빙그레 미소 짓는 바로 그 경지의 마음, 모른다, 알고 싶다. 이게 바로 참선입니다. 이 선으로 들어가는 바로 방법이 바로 참선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육조 해능대사라는 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육조 해능대사의 육조 당경의 첫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육조 해능대사가 소주자사 위거라고 하는 분이 대범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식이시여, 우리 소주지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하반야 파라밀법 깨달음의 법문을 모을 모일날 오셔서 설법해 주시길 청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범사 강당에 모였어요. 이제 법상에 앉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만 명이나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쫙 모여서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고요히 또 앉아 있어요. 이 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해능대사의 그 선지식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산골짜기를 찾아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만 명이 된 것입니다. 이 만 명의 사람들은 바로 해능대사로부터 그 깨달음의 법문 듣는 거, 그거 하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뒤로 미루고 참고 다 모였습니다. 선지식이신 바로 해능대사가 봤을 때는 여기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선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약에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본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번뇌하는 모습을 볼까요? 그 본성을 볼까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러분들을 중생이다 부처다 이렇게 분별해서 보지 않습니다. 바로 본성을 봅니다. 네. 본성은 바로 나와 똑같은 바로 지혜와 자비심이 완전한 그 본성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다 부처로 볼 수밖에 없어요.

번뇌하고 있는 바로 부처. 바로 본성을 보기 때문에 바로 부처다. 육조의 현행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들이 나의 그 깨달음의 그 마음, 바로 그걸 또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식을 찾아서 온 것이죠. 그런데 해능대사가 봤을 때는 바로 저 사람들의 본성품이 다 선지식들인 거죠. 내가 선지식이 아니라 해능의 입장에서는 누군들 다 선지식 아닌 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상에 앉아서 첫 말씀이 선지식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이 본성에서 예 하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선지식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중생이고 나는 법문을 들으러 왔고 저 해능의 입에서 나온 말만이 바로 깨달음의 법문이다, 선지식의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누가 선지식인 분이 왔나? 자기를 불러도 자기가 대답할 줄 모르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선지식들은 또 깨달은 분들은 사람들의 그 본성을 보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불러도 자기를 부른 줄 모르게 됩니다. 육조당경에서는 선지식들이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맑히고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여러분들은 본래 티끌 한 점 없이 청정하다.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맑혀라. 그리고 깨달음의 법문은 내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본성에 그대로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의 그 지점, 그 마음을 생각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분별심, 차별심이 없습니다. 중생의 마음에서는 분별심, 차별심이 있고 또 성품으로 보지 않고 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저 해남의 달마산 미왕사에서 주지를 했었는데요. 그 달마산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낄 때가 있어요. 장마철에는. 그러면 산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사람이 찾아오면 얼마나 미안한지요. 내가 구름 끼게 한 것도 아닌데 처음 온 사람인데 그 아름다운 달마산을 보여주고 싶은데 구름이 끼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뭐 갖가지 뭐 것으로 달마산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걸 보는 사람은 실감하지 못하죠. 지금도 아름다운데요. 구름 끼어서 너무 좋아요. 나는 산을 본 사람이고 산을 보지 못한 사람은 구름 낀 산을 보겠죠. 아무리 산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잘 믿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품을 본 사람과 성품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인 것이죠.

또 한 2년간은 저 한라산에 살았는데요. 제주도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한라산이 있는데 구름 낀 날은 사람들에게 저 한라산을 잘 특별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길이 없죠. 한라산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듯이 임재 선사께서도요, 선의 가장 큰 스승이 또 이제 임재 선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들은 제가 임재의 메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베트남에 계셨던 또 이분이 이제 프랑스의 프롬빌리지로 해서 전 세계 프롬빌리지 지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대적 명상을 말씀하시고 전하신 분이 이제 틱나탄 스님인데요. 틱나탄 스님이 2003년도에 백양사에 오셨을 때 그 서홍 스님을 뵀어요. 그러면서 제가 임재의 42세 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저 베트남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옛 그 중국의 선사들도 다 기록에 보면 임재 스님의 맷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임재 스님은 선의 가장 핵심된 말씀을 하신 분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 유명한 그 개송 중에 하나는 백운단처 유청산, 흰 구름 거치니 청산이라네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수처작주 입척에 진, 가는 곳마다 주인되라, 자기 마음에 자기 본성에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 됐을 때 입처개진, 하는 일마다 다 진실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본성, 이 본성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일으켜서 실제로 쓰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걸 도라고도 하고요. 또 예불문에 보면 오분향례가 있는데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하는데요. 계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면 이 몸에서 향기가 나는 것을 계양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이 고요함의 향기가 나는 것을 정향이라 하고요. 또 그 정향, 마음이 고요해지면 밝아집니다. 밝은 지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혜의 향기가 나게도 되고, 그래서 더 깊어지면 해탈량, 깨달음의 향기가 나죠. 더 깊어지면 이 깨달음의 실천, 이게 해탈지견이거든요. 그걸 도라고 합니다. 이걸 선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본래 고요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이 본래 성품의 마음의 주인이 돼서 그것을 쓰는 것까지가, 실천하는 것까지가 바로 선이다. 그리고 이 본심, 이 본심을 찾기 위해서, 주인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깨달음의 마음, 본래 생생한 이 지혜로운 마음, 바로 이것을 찾고 이것을 쓰는 것을 선명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선, 선명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있으니까 이거는 한국의 전통은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방법입니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선사들끼리의 그러니까 깨달음의 문답을 차용해서 내가 수행의 방법으로 쓴다. 이게 이제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방법 가나선인데요. 고려시대 때 유명한 그런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나홍선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무학대사의 스승이기도 하죠. 이분의 가장 유명한 시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이런 멋진 시를 쓰신 나홍선사가 양주 회암사에 계셨어요. 공민왕의 스승이시죠. 양주 회암사에 계실 때 스님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어요. 한 1,000명 정도가 모여들었는데 법당에 앉아서 나홍선사께서 설법을 합니다. 대중들에게.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말해보라.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이냐? 마음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한 물건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부처라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이 주체, 이 주인공, 이것은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혹시 대답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끈 일어나지 않나요?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가 마음이라 했을 때요, 마음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순간에 다 있습니다. 이 보는 데 누가 보냐면 마음이 보는 겁니다. 이 듣는 것 마음이 듣습니다. 맛을 보는 것 마음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또한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고 듣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보려고 하면 직접 볼 수 없어요. 마치 자기 눈이 자기 눈으로 자기 눈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여지는 것이 눈이잖아요. 이 모든 작용이 다 마음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다른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마음을 봐야지 하면은 볼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인식 작용들이 다 마음의 작용들이기 때문에 자,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이 마음 작용이 듣거든요. 그래서 듣는 이것,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는 이것,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났을 때 그걸 화두라 하고요. 그걸 계속 참고하다 보면 이 의문이 커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찾는 의문이 계속 깊어지고 커지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찾는 의문이 커지게 되면 가만히 고요히 앉아서도 내가 나를 찾는 의문이 생겨나고요. 5분을 앉아도 늘 그 생각이 가득 차고 10분을 앉아도 늘 내가 나를 찾는 의문으로 가득 차고 걸어 다닐 때도 의문이 가득 있고요. 또 잠을 자도 그 의문이 가득하고 깊은 잠 속에서도 그 의문이 늘 계속 가득하면
그게 바로 이제 참선에 들어가는 그 방법입니다. 그렇게 의문이 가득 들어졌을 때에는 이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보면서도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욕심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또 어떤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걸 보더라도 거기에 내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르마리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오직 내 마음을 내가 그대로 잘 챙기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여기에서 단단히 챙겼을 때 마음이 업에 끌려가지 않고 어둠에 끌려가지 않고 늘 밝은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챙기는 것이 되고요. 또 화두를 드는 이 의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분, 10분, 1시간 이렇게 하루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로 그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계속 지속되는 마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도 여기에 챙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계속 지속하는 삼매에 이르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본성, 본래 마음자리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것은 바로 마음도 챙기고 또 삼매력도 길러지고 또 깨달음의 자리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요 세 가지의 수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두를 들고 하는 참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홍 선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음속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기를 찾는 의문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말해보라.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인고? 마음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부처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한 물건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허리는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눈은 감으셔도 됩니다. 먼저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면 들이마시고 둘 하면 숨을 내쉽니다. 하나

호흡이 고요해질수록 마음도 따라서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서로 얽혀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해가 지는 것은 다시 떠오르기 위함입니다.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을 재촉함이고 뜨거운 여름은 가을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선명상은 몸도 마음도 자유롭기 위함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편안하면 영원히 편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보이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기와 냄새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맛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느낌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분별하려는 생각을 버립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혼자 가지려 하기보다는 나누겠습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계행을 받들며 쉬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알고 자비를 행하며 중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고요하고 맑아졌습니다. 뜻하는 대로 원력의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님의 보호가 늘 함께 합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마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몸은 땅과 같다. 그리고 착한 생각은 벼와 같고 악한 생각은 풀과 같다. 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달이 잘 여문 벼를 수확하지 못하듯이 사람이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돌을 얻지 못하며 성냄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시덤불이 된다.

0: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목판인쇄 경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1400년의 시간을 견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의 비밀은 바로 한지. 한민족 고유의 종이 한지. 전통 방식으로 닭나무로 만든 종이이며 닭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먹물이 부드럽고 고르게 번지며 천년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는다. 질기고 부드러운 한지는 물로 씻어 햇볕에 말려 다시 쓸 수 있다. 세상에 가진 풍파를 겪어 해지고 낡았어도 복원이 가능한 유일한 소재.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한지.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는 문화재 5점을 한지를 이용해 복원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에 한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 Que je dois renforcer, je vais plutôt choisir un papier coréen qui va se déformer, enfin dans le bon sens, c'est-à-dire qu'il va pouvoir suivre les déformations de mon œuvre. Il y a plus de souplesse.
0: 한지의 우수성을 증명해주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천년의 세월을 넘어 변치 않는 법형을 지켜온 한지. 단순한 기록 매체를 넘어 우리의 삶과 함께 온 한지. 한지. 미래 세대에게 꼭 전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천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너무 힘들어. 더는 못 가겠어. 그래? 그럼 호랑이를 풀어야겠네.
1: 호랑이?
0: 호랑이 때문에 연못을 한 번에 건넌 스님이 있거든.
1: 정말?
0: 당연하지. 좋아. 오늘은 강원도 동해의 삼화사다.
1: 삼화사?
0: 삼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고려 땐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고, 조선시대 땐 왕명으로 수륙제를 지내던 국가 사찰이었어.
1: 수륙제가 뭐야?
0: 바다와 육지의 혼을 위로하고 불법을 전하는 행사가 수륙제야. 지금도 삼화사에선 해마다 10월이면 의규에 따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제를 개최하지.
1: 아, 나도 10월엔 꼭 삼화사에 가봐야겠다.
0: 그 전에 삼화사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가봐야지. 수리수리 마하수리 두타산 삼화사로 고고! 옛날 삼화사엔 신심이 두터운 젊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만 탑돌이를 하러 온 아랫마을 처녀에게 한눈에 반해 상사병으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2: 아니, 어찌 갖지 못할 것을 탐해 이리 괴로워하는 게냐. 일어나거라. 가서 처자를 보고 오자.
0: 그렇게 큰 스님은 젊은 스님을 데리고 처녀를 만나러 마을로 내려갔죠.
3: 삼화사의 두 스님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2: 시주를 다니다 잠시 밥이나 얻어먹을까 해서 들렀습니다.
3: 안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어 시주를 할까 하였습니다.
2: 아니, 감사한 일이라뇨?
3: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좋은 배필을 얻게 되었습니다.
4: 혼인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3: 예.
4: 아이고,
2: 이제 그만 마음의 애욕을 비우거라.
4: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0: 젊은 스님이 처녀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때, 호암사 근처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2: 어서 피하거라!
0: 큰 스님은 도력을 발휘해 넓은 연못을 뛰어넘었지만, 젊은 스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죠.
2: 아이, 뭐 하는 게냐? 그대는 죽을 테냐?
4: 어리새끼도 죽음 앞에서 애욕 때문에 주저하다니.
0: 어리석음을 깨달은 젊은 스님은 연못을 뛰어넘었고, 뒤따라오던 호랑이는 그만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젊은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정진 수행하여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1: 나도 도력을 쌓으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0: 넌 다리가 짧아서 안 돼.

0: 뭐가? 저 강 속의 검은 길이 뭔지 알아?
1: 저건 서역의 약사 삼불이 용을 타고 오신 길이야.
0: 삼불이면 세 명?
1: 맞아. 이번엔 삼화사 창건에 얽힌 약사 삼불의 이야기로 떠나봐야겠다. 약사 삼불 이야기로 고고! 신라 말, 용 한 마리가 돌배 하나를 끌고 정라진 폭으로 정착했습니다. 배에는 얼굴이 금빛으로 빛나고 키가 6척인 약사불 삼형제가 타고 있었는데, 큰형은 검은 연꽃, 둘째는 푸른 연꽃, 셋째는 황금 연꽃을 손에 들고 있었죠.
2: 드디어 두타산에 도착했구나.
3: 산의 형세가 꼭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양 같습니다.
4: 두타란 이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니 우리한텐 딱 맞는 산인 듯합니다.
2: 그래, 이제 각자 터를 잡아 사찰을 짓도록 하자.
1: 그렇게 큰형은 흑년대, 둘째는 청년대, 셋째는 백년대를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삼화사, 지상사, 영은사입니다.
2: 우리 약사 삼불에게 이리 많은 제자들이 모이니 이 모든 게 부처님의 뜻이로다.
1: 약사 삼불은 많은 제자들을 두어 불법을 전하였는데, 삼화사에 안치된 철불은 약사 삼불 삼형제 중 맏형의 불상이라 전해지고 있답니다.

0: 이긴 내가 이긴 거다.
1: 내가 일부러 천천히 뛴 거거든.
0: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까 나무 그늘은 내 자리야.
1: 그래, 난 졌으니까 땡볕에서 땀이라 뻘뻘 흘리지 뭐.
0: 농담이야 농담. 더운데 그늘로 들어와.
1: 진짜?
0: 군수님이 명당은 나눠 쓰는 거랬어. 그래야 복 받는다고.
1: 고마워. 명당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영탑사다.
0: 영탑사면 옛날부터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줬다는 약사열의 기도 도량 아니야?
1: 맞아. 영탑사는 신라의 도선국사가 창건했는데 고려 때 보조국사가 사찰 안에 5층 석탑을 세우고 이름을 영탑사라고 지었지. 영탑사는 천년 고찰답게 고려시대의 탑과 불상 그리고 다양한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동 비로자나불 삼존 좌상은 가치가 어찌나 뛰어난지 몇 번이나 일본에게 도둑맞을 뻔했다니까.
0: 진짜? 아, 궁금해. 빨리 영탑사로 출발하자.
1: 좋아.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탑사로 고고. 조선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젊은 시절 왕가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얻지 못해 세도가들의 멸시를 받았죠.
2: 언젠가 권력을 잡아 너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다.
1: 권력을 잡지 못한 게 아버지 묘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하응은 아버지 묘를 명당으로 옮기기 위해 풍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 갑자기 풍수책은 뭐 하러 보십니까?
2: 아버님의 묘를 이장할 생각이요.
3: 조상 묘가 좋아야 후손이 잘 되는 법이긴 하지요. 그러지 말고 지관 정만인을 만나보세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지관이니까요.
2: 당장 그를 만나겠소.
4: 묘를 이장할 명당이라. 2대에 걸쳐 임금이 나오는 자리와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리는 자리.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2: 그야 임금이 나오는 명당이지.
4: 이를 어쩌나. 그 명당을 가야사가 차지하고 있으니.
1: 지관 정만인이 말하는 가야사는

0: 백제 시대에 세워진 대가람이었습니다.
1: 안타깝군. 이 명당을 사찰이 차지하고 있다니.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2: 응? 방법이라뇨?
1: 저 절을 없애면 되지 않겠나?
0: 그날 밤, 이하응은 아무도 없는 밤 가야사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아버지 남연군 이구의 묘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3: 가야사는 불타고 이렇게 종만 남았군요. 이 종을 영탑사로 가져갑시다.
0: 그렇게 불타버린 가야사의 범종은 영탑사에 안치되어 지금까지 꺾이지 않는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4: 근데 이하응은 어떻게 됐어? 지관 말대로라면 왕이 둘만 나오고 끝난다는 거잖아.
0: 맞아. 이하응의 아들이랑 손자까지 왕이 되고 조선이 없어져 버렸거든.
4: 아...
0: 자, 범종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음 절 따라 전설 따라는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뤄진다는 여기.
4: 유리광전?
0: 맞아. 유리광전이란 글씨는 8살 아이가 쓴 건데 글씨를 쓸 수 있었던 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4: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 건데?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유리광전 이야기로 떠나보자고.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고려 말, 무학대사는 전국을 돌며 사찰터를 찾아다니다 이곳 상왕산까지 오게 되었는데,
2: 아니 저건!
0: 무학대사 눈앞에 금빛 찬란한 커다란 바위가 떡하니 서 있었죠.
2: 심상치 않은 바위야. 이 바위에 불상을 새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0: 무학대사는 그 즉시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바위에 불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영탑사 유리광전에 모시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씨 부인이 유리광전에 와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5: 영탑사의 약사 여래님은 평생 한 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부디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0: 마침내 이씨 부인은 소원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8살 되던 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유리광전이라는 글씨를 남기게 되었답니다.
4: 뭐하냐? 구구단 외우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
0: 에이, 구구단이 뭐가 어렵냐?
4: 구구는
0: 구령사.
4: 구구단 쉽다며.
0: 구구단만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구령사라고 이야기하려다가 말이 헛나간 거라고.
4: 알았으니까 구룡사가 어떤 절인지 말해봐.
0: 신라의 의상대사가 창건한 구룡사는 원주 8경 중 제1경으로 꼽는 아름다운 사찰이야. 우리나라 대표 관음성지 중 하나고. 그래서 구룡사는 옛날부터 도선, 무학, 휴정 같은 고승들이 불법을 닫던 영서지방의 수찰이었다고.
4: 수찰이면 최고의 사찰이란 거잖아.
0: 맞아.
4: 수찰엔 어떤 전설이 있는지 궁금한데.
0: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원주 구룡사로 고고. 1300년 전 절터를 찾아다니던 의상 스님은 치악산에서 명당 중에 명당을 발견했는데 바로 커다란 연못이 있는 치악산 중턱이었죠.
2: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아니 저건!
0: 연못에선 승천하지 못한 용 아홉 마리가

0: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1: 이곳에 사찰을 짓겠다고? 인간 따위한테 연못을 내줄 순 없지.
0: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과 계곡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렸죠.
1: 그 인간도 물에 빠져 죽었겠지. 이제 이 연못은 우리 거야. 어? 저게 뭐지?
0: 죽었으리라 생각한 의상 스님이 배 위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배에서 내려온 의상 스님은 부적 하나를 연못에 던지며 용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2: 이곳에 사찰을 지어야겠으니 그만 승천하거라.
0: 그러자 연못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 용들은 연못을 빠져나와 급히 동해 바다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용들이 사라지자 의상 스님은 연못을 메워 사찰을 창건한 후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뜻의 구룡사라 이름 붙였답니다.
3: 그럼 용들은 모두 동해로 간 거네?
4: 아니, 용 하나가 눈이 멀었었거든.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500년을 살았지.
3: 아휴, 불쌍하다.
4: 걱정 마. 착한 거북이를 만나 승천했으니.
3: 거북이? 혹시 거북바위의 거북이?
4: 오, 맞아. 그것도 구룡사 이름과 관계가 있지. 좋아. 이번엔 구룡사 거북이 전설로 떠나야겠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조선시대엔 치악산 산나물이 귀한 곡물이라 궁으로 보내졌는데 구룡사 스님들이 이 공납에 책임을 맡게 되었죠. 그러자 무력을 가진 스님들이 생겨나 공납하러 온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5: 나물값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 돈을 더 가져오게.
6: 아니 어쩌다 이리 무력이 생기셨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더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0: 스님들의 욕심으로 인해 사찰이 점점 쇠락해지던 어느 날 한 노스님이 구룡사를 찾아왔습니다.
7: 저런 배 거북바위를 쪼개 없애게. 그러면 쇠락의 기운을 멈출 수 있을 테니.
0: 그 말을 들은 스님들은 바로 거북바위를 반으로 쪼개버렸죠. 하지만 구룡사는 점점 더 쇠락해져서 굴자 없는 사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명이 또 구룡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6: 아이고, 원래 이 사찰은 거북바위가 절의 기운을 지켜왔는데 그 바위를 쪼개어 운이 막혔습니다.
8: 그럼 어찌해야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6: 죽은 거북의 이름을 살려 사찰 이름을 아홉 구 대신 거북구로 쓰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0: 그렇게 아홉 구에서 거북구로 이름을 바꾼 후 신기하게도 기울었던 사세는 점점 살아났고 구룡사는 다시 대차를 이루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답니다.
9: 심지 않고 거두려 하지 말라. 행하지 않고 이루려 하지 말라. 스스로 노력하라. 그대의 운명은 그대 스스로 짓고 받는다. 복을 받으려거든 복받을 일을 하여 복을 짓고 복의 씨앗을 심으라.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다녀 여러 생애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훈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 지혜 무럭 무럭 자라나서 날짜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 만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중생 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법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어

할것 없이 얽히었던 애정 끊고 삼계 고해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대를 나쁘게 말하거든 오로지 자신을 들여다보라. 그들이 틀렸다면 그들을 무시해버려라. 만약 그들이 맞는다면 그들에게서 배워라. 어느 쪽이든 화를 낼 필요는 없다.

착한 벗이 좋기는 하지만 바른 생각만은 못하다. 그러므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나가면 모든 악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0: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자냐?
2: 아니,
1: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1: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여시오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넘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가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주에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여호와의 칼로 찌르는 뜻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월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불

진실하온 말씀 중에 다란히 표고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

야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계정해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에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댓글 없으니 삼보 전령 이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으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무성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

불무진향 승왕불사자월불환이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

과연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세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0: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찬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

0: 조계종의 원력 종착,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0: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

0: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2: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0: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 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

0: 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 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 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닿으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0: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0: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 종단에서 이제 선명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중심을 두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선명상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초기 불교 위주로 초기 불교를 좀 중심으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선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초기 불교에서 이제 가장 많이 그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호흡 수행이기 때문에 그 호흡 수행이 아주 기본적인 것을 좀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명상이라고 할 때 이 선이라는 말 자체가 불교에서는 이제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 하면은 빨리어로 보면 자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자나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선으로 번역된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드야나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음역을 해가지고 선나라고 번역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이게 선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된 거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불교의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은 선종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다 이 선정이라고 하는 이 자나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 온 단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선이라고 선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불교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수행에서도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부처님께서도 선정 중에서 이제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라고 하는 그 특히 색계 사선정을 활용해서 깨달음에 이른 이런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그렇거든요. 오늘은 이제 제가 뭐 다른 것보다도 초기 불교에서 초기 불교도 그렇고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거에서 핵심이 되는 건 선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이라는 것이 뭔지, 이 선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수행을 이렇게 이제 선정을 닦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지 간단히 한번 소개하고, 또 이게 이제 선명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히 한번 실습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선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선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매가 뭔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삼매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 삼매가 뭔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또 삼매는 우리가 경전에 보면 바른 삼매가 있고 그릇된 삼매가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삼마 사마디 그러면 이건 이제 바른 삼매 이런 거고, 미차 사마디 그러면 그릇된 삼매,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선정은 바로 바른 삼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삼매가 뭔지 간단히 좀 살피고, 그다음에 이제 바른 삼매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이 바른 삼매가 바로 선정 불교 이제 팔정도에 보면 바른 삼매를 네 가지 선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 네 가지 선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이 선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선이라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깨달음에 유용하고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수행해서 그 핵심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원인이 가래, 집착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여러분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뭔가 원하는 거에 집착을 하는데, 그런 집착을 이제 내려놓는 방법이 뭐, 그걸 버리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좀 진리를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이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붙들고 있던 게 정말 가치도 없고, 뭐좀 속된 말로 하면 금인 줄 알았는데 똥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명확히 이해를 하면은 이 지고 있는 걸 놓아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이상 여기에 집착을 안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히 좀 이해하는, 통찰하는, 꿰뚫어 보는 이런 이제 지혜가 필요한데, 이런 지혜가 생기려면 우리가 막 이래 산만하고 어지럽고 이런 마음 갖고는 안 되겠죠, 그죠? 마음에 뭔가 오염이 돼 있거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깨끗하고 집중된 상태를 만드는 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의 상태를 아주 정말 에너지, 분산된 에너지를 다 막아버리고 하나의 딱 통일된, 집중된 어떤 마음 상태를 만들면, 그런 데서 얻어지는 통찰이 엄청나게 깊이 있는 통찰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진리를 깨닫고, 그러면서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이 마음의 그런 힘을 길러서 마음이 좀 이렇게 통일되고 깨끗하고 집중된 그런 상태가 돼야 이게 정말 제대로 우리가 진리를 꿰뚫어 볼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알려주신 방법이 바로 삼매를 닦는 방법이에요. 우리 세속에서도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그 일에 집중해야 잘 되죠, 그죠? 뭔가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속담에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모여 있고 아주 깨끗해진 그런 마음 상태로 뭘 했을 때 이게 효과적이고 굉장히 큰 결과를 낼수 있다.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제 삼매를 개발하는 거를
권유하십시오.

하셨고, 당신도 이제 그거를 통해서 깨달음이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명상이라고 할때그 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선정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사마디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삼매로 보통 음력을 한거, 이거는 이게 번역을 했다기보다 그 단어가 나오는 걸 이제 중국말로 이렇게 음력, 음을 그대로 따온 거죠. 그런데 이 삼매란 뜻 자체가 이제 우리 마음을 한 곳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고르게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보통은 이제 그냥 집중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삼매를 좀 되게 가볍게 번역하면 집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집중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좀 모자란 그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제 집중이라는 단어에 좀 가깝긴 해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하는데, 근데 이게 마음이 모아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보다 마음이 모아지면 강력한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힘이, 그러니까 마음을 모으긴 모으는데, 이 모으는 것을 제대로 안 모으고, 그러니까 마음에 힘만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아. 그러면 이 힘이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삼매를 닦는 거 하고, 그죠?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삼매를 닦는 거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걸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닦은 삼매를 우리가 바른 삼매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른 삼매를 닦으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이제 탐진치를 버릴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이제 탐진치를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중에 핵심이 이제 집착이죠. 그런 집착을 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노력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수행에서도, 세속에서 자기가 못한 자아 실현을 하려고 수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수행을 통해서 내가 막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내가 너들보다 수행도 많고 수행도 깊고, 또 내가 바람일도 훨씬 더 높다, 이런 자기를 과시하거나 또 수행 경험을 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 세속에서 마치 이제 뭐 뭔가를 얻었을 때 그거를 자만을 한다거나 이기적으로 변한다거나 이렇게 될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그릇된 삼매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 어떤 마음 상태로 수행하냐에 따라서 이 수행이 이제 수행의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 좀 하셨죠? 뭐 수행을 되게 잘한다고 하는데 실제 행동하는 거 보면 되게 이상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수행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주변하고 공감도 못하고 소통도 잘안 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수행의 방향성이나 뭘 위해서 수행하는지 그 방향성을 모르는 게 커요. 내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자꾸 망각하는 거죠. 목적을, 방향을 모르니까 하다가 뭔가 얻어지면 그거 막또 평소 습관대로 내가 뭔가 좀 경험한 걸 자랑하고 막 남들에게 그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그런 식의 어떤 마음 상태, 그리고 자기 견해, 수행하다 조금 알게 된걸 가지고 그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삼매를 닦되 바른 견해를 가지고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올바르게 하면서 내가 그 수행, 이 삼매를 닦는 마음의 힘을, 근육을 기르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이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닦도록 이제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의 제일 처음이 뭡니까? 바른 견해잖아요. 그죠? 정견이 있고, 이 정견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바르게 사유도 하고, 정어, 정업, 정명, 이거는 이제 언행을 바르게 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노력하다 보면 마지막에 얻어지는 게 뭐라고 나와요? 여덟 번째 요소가 바른 삼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삼매는 앞에서 말한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서
얻어지는 게 바른 삼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이제 바른 견해고, 이 바른 견해하고 또 여러분 같으면 오계를 잘 지켜야 돼요. 계를 어기지 않고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는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삼매를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바른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뭐가 알아야 되냐면, 아, 탐진치가 정말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정말 우리에게 해로운 마음 상태라는 것.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런 거는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지금 당장은 편한 것 같아도 이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삼독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의 독처럼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다. 탐욕과 성냄이 없으면 삼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음이 없는 건 지혜거든요. 지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냄이 없으면 사람이 자비로워집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없으면 이기적인 마음이 버려지고 좀 이게 집착이 놓아지게 되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고,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버려야 될 거고 극복해야 되죠. 이런 마음으로 쫓아가면 안 되고, 이런 방향성을 명확히 가지고 수행을 해야 내가 지금 하는 마음이 욕심으로 하는지 화로 하는지 아니면 어리석게 뭔가 하는지 이런 거를 잘 살피면서, 이런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고, 그 수행이 이제 하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들이 서서히 걷어지면서 이제 삼매로 간다, 마음의 힘이 길러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마음을 되게 이제 바른 방향성, 부처님께서 이제 설한 탐진치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해롭다는 걸 이해하고, 그것이 없는 마음 상태가 우리에게 진짜 유익하다는 것, 그거를 분명히 이제 이해한 상태에서, 그럼 노력의 방향은 탐진치를 버리고, 그죠? 그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소위 말 지혜나 자비, 삼매 이런 거를 개발하는 쪽으로 마음이 계속 쓰여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마음의 힘을 길러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걸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한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시다가 뭔가 이제 삼매를 닦다가 내가 마음에서 뭔가 빨리 이거 얻어서 남들한테 자랑해야지 이런 마음이라면 이건 뭐로 봐야 되겠어요? 욕망이, 탐욕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탐욕을 내려놓고 좀 깨끗한 마음으로, 아, 내가 이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과정이다, 이걸 이해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꾸 이제 놓아가면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청정하게 해서 닦아 나가야 올바른 수행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걸 바로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욕심이나 화나 이런 게 기반이 돼서 뭘 한다면 이걸 내려놓고 다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정하게 해서 다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걸 계속 이렇게 조정해 나가고 잘못된 길을 봤을 때, 그러니까 탐진치를 기반으로 가는 건 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그거를 정리하고 다시 청정하게 해서 수행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건데, 이 알아차림을,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이 알아차림이 기반이 돼야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자기가 지금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모르고 그런 거를 이제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자기 마음을 계속 청정하게 하고 오염되지 않게 하는 이런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흘러가기 굉장히 쉽다. 옆길로 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닦는 삼매를
바른 삼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바른 삼매는 대상에, 보통 우리가 그냥 단순한 집중이라고 하면 대상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대상으로 마음이 가서 집중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따라오는 거죠. 근데 내가 집중을 하되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살피면서 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 집중을 닦도록, 이 삼매를 닦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이제 바른 삼매의 핵심적인 거다. 그래서 이 바른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이 꼭 들어가야 돼요. 특히 우리 마음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동반돼야 되는 거죠. 대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삼매고, 이런 바른 삼매를 통해서 이제 이걸 닦다 보면은 어떻게 닦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삼매는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어떤 대상을 하나 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호흡 수행을 가리키니까 호흡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숨이라고 하는 하나,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여기에다 마음을 기울이는데, 여기에 단순히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일종의 방편인 거예요. 숨에다 마음을 이렇게 숨만 알아차리는데 마음을 두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째요? 여러분 마음이 보통 이제 아직은 그 이게 삼매의 힘이 약하면 딴 생각으로 자꾸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딴 생각이 흘러갈 때이 흘러가는 생각이 보통은 이제 그런 욕망이나 성냄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생각을 알아차린 다음에, 이 생각을, 이 생각은 어차피 우리가 일어난 생각은 내버려둬도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이 생각을 무조건 차단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또 욕심내고 있구나, 화내는 마음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고 내버려두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이 마음을 최소한의 이해는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을 이제 이렇게 그 탐욕이나 성냄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만들어 가다가, 나중에 그게 극한에 이르면 숨이라는 게 완전히 몰입되면서, 이제 거기 소위 말해서 완전히 몰입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계속 대상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대상에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내 마음에 그냥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면 자꾸 이게 다른 게 개입을 하게 돼요, 우리 마음에서. 그러면 이걸 이제 알아차리고, 이걸, 이 마음을 놓아, 이게 이제 정체, 이 생각의 정체 자체가 탐욕인지 성냄인지 이런 거를 놓아버리고 다시 이제 집중 상태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계속 이렇게 청정하게 탐욕이나 성냄 이런 거에 벗어나면서, 또 이걸 어떻게, 이런 탐욕이나 성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들이, 지혜들이 쌓여가면서 이제 집중력도 개발되어 가는 그런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삼매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움직이면은 보통 어때요? 뭔가 치우친 생각이 되죠, 그죠? 내가 집착이 붙으면 이게 옳고 그름을 분간 못하고 그냥 좋은 쪽으로 이렇게 빨려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이렇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다 보면 옳고 그름을 분간을 못하고 그냥 내 자식만 이렇게 두둔하고, 이 분명히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말을 못 해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왜곡되는 거거든요. 치우치고 화가 나면 또그 사람 나쁜 면만 보지 좋은 면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탐욕과 성냄이라는 것이 있는 한 우리 마음은 이렇게 왜곡이 된다,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이런 걸다 버리면서 가잖아요, 그죠? 이런 탐욕도 내려놓고 성냄도 내려놓고 이래 가니까,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런 우리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지고 균형이 잡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이 막 움직일 때는 우리가 막 마음이, 생각이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이런 게좀 가라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졸음으로 빠져요. 멍해지고 졸음으로 빠진단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해태혼침이라고 하는데, 이런 해태혼침이 있으면은 또 의식이

분해져요.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태 온침이라고 알아차리고 이걸 또 극복을 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 그러니까 수행이 올바르게 진행이 된다면 정신은 또렷해지고 마음은 균형이 잡혀지는 거예요. 어디에

이런 마음 상태가 점점 되어 가는데, 이러다가 이제 그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몰입되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몰입이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선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다른 외도에서 수행하는 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다른 보통 일반적인 외도의 삼매는 집중 위주로 가는 거고,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는 우리 마음, 소위 말해 세속적으로 말하면 인성을 바로잡으면서 집중을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아주 지혜롭고 자비롭게 하는 그런 바탕에서 집중이 되도록, 이 수행을 닦는 과정에서 그런 우리 마음의 정화도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근데 집중력은 좋은데, 우리가 세속에서도 보면 집중력이 좋아갖고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이 엉망인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바른 삼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삼매를 얻어도 그 삼매를 얻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도 같이 정화되고 청정하게 돼서 그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이제 번뇌를 버려가면서 만약에 선정을 얻었다면, 이 선정을 얻은 이 선정의 힘이 나중에 어디로 이렇게 힘이 완전히 모여서 정말 강력한 힘이 생겼을 때이 힘이 어디로 작동하겠어요? 내가 처음부터 번뇌를 버리는 쪽으로 노력하다가 잠시 이렇게 완전 몰입된 상태로 있다가 나와서 이 몰입된 에너지를 쓸 때는 어디로 쓰겠어요? 번뇌를 버리는 쪽으로 쓸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내가 해오던 일이 그런 거니까 계속 번뇌를 내려놓기 위해서 했고, 일시적으로 이제 선정에 들어갈 때 번뇌를 놓아버렸는데, 그러면 나와서도 이제는 완전히 이걸 완전히 소멸시키는 쪽으로, 끝장내는 쪽으로 작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정은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른 삼매가 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욕망을 잠시 억누르고, 욕망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막 집중하는 쪽으로 가고, 내 마음에서 이거를 통해서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말리라. 이 선정 얻은 걸 갖고 내가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많이 수행을 했다 치면, 그러면 이 선정이 도 아니지만, 그런 강력한 집중 상태에 있다 나와서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견해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쪽으로 마음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고, 만약에 바르게 삼매를 닦아서 우리가 마음을 정화해 나가면서 이렇게 들어간 삼매를 선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선정은 이 강력한 마음의 힘이 그나마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번뇌가 버려졌는 건데, 이 선정의 강력한 이게 이제 힘이 이런 번뇌를 이제 완전히 소멸하는 쪽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선이라는 게 이제 원래는 고요하게 이렇게 사유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이거를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태우다는 뜻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거의 원어 뜻 속에 그 무슨 뭘 태우겠어요? 예, 번뇌를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마음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런 바른 삼매를 닦아서 선정에 들게 되면, 이 선정의 힘이 번뇌를 완전히 태워버려서 우리가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바른 삼매를 닦아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계속 개발하라고 권유한 이유가, 우리가 힘을 막 최대한 모아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 이걸 이제 어떤 지혜가 생기는 것도 어려운데, 바른 삼매를 닦아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대상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로 있다가 여기서 나와서 이 몰입된 에너지가 완전히 지혜로 이렇게 재전환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가리킨 게 바로 이 선정을 닦아서, 이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면 이 선정은 여실지견의 토대가 된다 그랬거든요. 선정 자체가 깨달음에 이르는 건 아니고,
이 선정의 이런 마음

이용해서 이게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다시 현상을 바라보고 그거를 통찰하는 쪽으로 쓰면 그게 여실지견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 그게 이제 진리를 볼수 있게 되고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는 이 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우리가 외도의 그런 수행법과 차별화되는 또 중요한 지점이기도 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선을 닦는 바로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거는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뭐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적절치 않고 이제 바른 삼매가 8정도에 보면 바른 삼매가 이제 색계의 네 가지 선정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과정은 대상을 알아차리다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들을 계속 정화해 나가면서 이 번뇌가 쉬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하나의 대상에 몰입되게 돼요. 그게 선정이고 이 몰입된 마음이 이제 지혜 쪽으로 확 터져 나오는 거.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뭐 타파하고 뭐 이런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수행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르게 하는 하나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략 바른 삼매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건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선이라는 거.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깊이 있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바른 삼매를 닦는지 간단히 제가 가이드를 해줄 테니까 그냥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 정도를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잠깐이라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수행을 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들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되새기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마음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이제 호흡 수행을 할 어떤 삼매를 닦을 때 제일 방해하는 건 생각입니다. 계속 이런저런 생각이 움직이는데 이런 생각은 일어난 생각은 내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면 점점 커져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아, 일어난 생각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다. 이걸 좀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들은 그냥 조건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 되면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어찌 할수 없다는 하여튼 이거는 일어난 생각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고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이제 탐진치를 버리는 수행이라는 거. 우리가 이 수행은 탐진치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그 과정이 수행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한번 이해를 마음속에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르게 기억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이렇게 나와요. 바르게 기억한다는 거는 우리가 우리 수행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앉아 있다. 그냥 앉아 있으라니까 앉아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수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과정이 바르게 기억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는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좌선 자세 뭐 책상에 앉아도 그건 상관없어요. 앉고 허리는 항상 곧게 펴야 됩니다. 허리가 구부러지면은 몸에 문제가 되니까. 눈은 지그시 감아보세요. 자리, 이제 편하게 자세를 취한 다음에, 눈을 이제 반개를 하기도 하는데, 반개를 해도 되고, 졸음이 올 때는 다시 눈을 잠깐 뜨면 됩니다. 근데 눈을 이제 감는 것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눈은 감아도 됩니다. 눈은 지그시 감으시고, 손은 이제 자기가 가장 편한 자세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앉아 있으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이제 좀 긴장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머리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그다음 목, 어깨, 양팔, 몸통, 다리 이런 쪽으로 쭉 의식을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뭔가 굳어 있는 거를 한 번씩 좀 이렇게 긴장을 좀 풀어주세요.

머리부터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이제 어깨, 그리고 양팔, 그리고 몸통. 뭔가 좀 굳은 몸을 약간 움직여주면서 좀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리 이쪽으로 쭉 가고, 그 다음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옵니다. 다리부터 양다리 이렇게 한번 쭉 풀어주고, 그 다음에 몸통, 그 다음에 양팔, 그 다음에 어깨, 목, 머리 이렇게 해서 몸의 긴장을 최대한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선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그래도 이 귀한 시간 내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앉아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잡다한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숨만 좀 알아차리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마음에 좀 결심을 하세요. 그래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것만 알아차리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숨에 마음을 계속 기울입니다. 그렇게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는 그거를 이제 그냥 그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기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만 그냥 마음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또 아무래도 생각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제 숨을 쭉 알아차리세요. 그러다가 생각이 움직이면 대체로 이제 뭐, 내가 뭔가를 계속 과거에 좋았던 생각을 즐기고 싶은 것, 또는 내가 수행을 좀 빨리 잘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뭔가 선정이 좋다는데, 깨달음이 좋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생각, 뭐 또는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는 걸막 즐기고 있는 생각, 이런 게 일어나면 이 생각의 정체는 뭐겠어요? 그걸 좋아하고 쫓아가는 거니까, 아, 내가 이게 집착이구나, 탐욕이구나 하고, 그냥 그건 이 정체만 알아차리고 여기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시고 이 생각은 그냥 그 내버려두면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아 탐욕이구나 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앉아 있는데 자꾸 막 뜻대로 안 되고 짜증 나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또 아까 오기 전에 누구하고 싸웠던 사람에 대한 또막 화가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또 몸이 좀 아픈 거에 대한 불만이라고 이러면 이거는 뭐로 알아차려? 이런 거는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탐욕은 좋아하는 걸 집착하는 거고, 성냄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싫어하는 마음, 아, 이거는 화구나, 성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그냥 그 생각의 정체만 알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숨으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돌아와도 되는데, 적어도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을 보통 이런 이제 번뇌가 있는 생각들은 우리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런 걸리게 해요. 그런 생각은 적어도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이 정도는 알고 돌아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이게 욕망이구나 하고 빠시 이건 그냥 네 알아서 내버려두면 사라지니까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또아 이건 성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숨으로 돌아오고 그러다 또 이렇게 꾸벅꾸벅 졸리거나 이러면 뭐라 그랬어요? 해태헌침이구나 하고 빨리 숨을 찾아야 돼요. 해태헌침에 빠지면 숨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태헌침 빠졌다 하면 빨리 숨을 차리고 정신 차리고 숨을 차리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이것만 알아차리면서 딴 생각이 거의 아니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숨만 알아차리면 그 시간을 쭉 이어가기만 하면 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제 생각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우리 몸과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걸리는 그런 생각은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또는 해태혼침인지 이 정도는 알고 돌아오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이 슥슥 스쳐 지나가는데 마음에 별로 영향을 안 주는 생각 이런 거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말고 이게 탐욕인지 성냄 이런 걸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고 근데 보통 이제 우리 몸과 마음에 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 탐욕인지 성냄인지 해태운지 알고 그 다음에 이걸 뭐 어떻게 더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식으로만 대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쭉 해보십시오.
사실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만약에 수행을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나한테 일어났던 생각들이나 이런 게 주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났고 그걸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했고 어떤 게잘안 됐고 이런 거를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면서 되돌아보면서 그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게 반조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엔 좀 어렵고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숨을 알아차리고 있지만 숨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오염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딴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정도 또는 해태원침인지 정도 말고 다시 숨으로 돌리고 이렇게 마음이 딴 데로 가면 이게 정체만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숨에만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게 극치에 이르르면 완전히 여기에 몰입하는 그런 선정에 들수 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바른 삼매가 개발된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0: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0: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언 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 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에는 하림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부다의 사념처를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0: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굿다웨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비티엔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그제 서울 동작구의 박경석, 이해성, 박정희, 박선우, 박진아. 그제 서울 관악구의 박석주, 유미경, 박민서, 박현정. 그제 울산 남구의 박재혁, 성범진, 김진학, 손준재, 손유민, 손인선, 이태원, 송정석, 이재민, 이선호, 부채. 서울 동작구의 박희영, 우상훈, 박병희, 우승혁, 부채. 서울 동작구의 서진호, 부채. 경기도 용인시의 서찬호, 이지혜, 서정아, 부채. 강원도 화천군의 염

경북 포항시에 김영호, 김혜혁, 김영구, 김여성, 김도연, 보채대전, 동구에 김정명, 양승남, 양승근, 양승철, 박기야, 홍민선, 강지화, 양기봉, 양기영, 양재웅, 양준모, 보채인천, 서구에

곽호환 영가 양승남복이 양태석 영가 남원 양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우상은복이 우종아 우창제 유예성 영가 차광스님

전부의 독경 공덕으로 서방 정토 극락 세계에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직접 뵙고 모든 부처님께 감로수 뿌려주시고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한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0: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과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감동을 주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악 명상 연구소 이연아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국악명상연구소 소장 이연아입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을 하면서 국악과 명상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명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뜻깊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살아온 길과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가야금과 명상에 좋아라.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 키워드 첫 번째 무엇일까요? 국악, 명상의 길. 국악이면 국악이고 명상이면 명상이지, 국악 명상 하니까 새로운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1: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국악 명상은 국악으로 마음을